사람들 또한 바울을 심히 미워하는 사람들이 나뉩니다. 그래서 바울을 좋아하고 따르는 사람은 그들이 야, 우리 선생님이 이제 감옥에 갇혔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전하자 하고 좋은 뜻을 가지고 그들이 예수님을 막 전합니다. 그런데 바울을 되게 싫어했던 사람들이 야야야 저 바울 저것 감옥에 갇혔잖아. 저가 예수님 전하다가 갇혔는데 우리도 예수를 전해서 바울을 더 괴롭게 만들자, 바울을 더 공경스럽게 만들자 해가지고 나쁜 뜻으로 예수를 전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소식을 이 로마 감옥에서 듣고 그러면 무엇이냐, 참으로 하나 거칠어로 하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이 일을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어떤 모습으로든지 예수님이 전해진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은 감옥에서 심히 기뻐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소망이었습니다. 바울은 어찌됐든 간에 예수님이 전파되는 것, 예수님을 전하는 것, 이게 바울의 소망이었어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돼요.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전하는 것. 사도행전 9장에 원래 사울이라는 바울은요, 예수님을 진짜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아주 지독하게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하루는 다메섹으로 예수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공문 받고 살기가 등등해서 가다가 정오쯤에 빛이 하늘에서 콱 비칩니다. 다 엎드려져 버립니다. 그때 사울, 바울에게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땅에 없으셨는데 사울에게, 바울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리고 손에 끌려서 다메섹의 직가, 즉 반듯한 거리에 유다의 집에서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 다메섹에 사는 아나니아라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나니아야, 너 저 유다의 집에서 지금 눈이 멀어서 기도하고 있는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가서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하라. 하나님, 사울이라는 그 작자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아주 악질, 악한 사람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내가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였느니라. 그러자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갑니다. 갔더니 눈 멀어서 기도하고 있어. 그래서 아나니아 아이가 사울아, 주께서 너에게 눈을 뜨고 보게 하신다 하고 안수하자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고 그 즉시 사도 바울이 어떤 걸 전하냐면 예수님을 전해. 지금까지 예수님을 그렇게 박해했던 사람이 순간적으로 바꿔서 다메섹에서부터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요. 오늘 사도행전 9장 15절에 사울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아나니아에게 말했어요. 사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그릇이에요. 이걸 위해서 사울을 불렀어요. 그렇다면 사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렀습니까? 왜 하나님이 교회로 인도했습니까? 예수님을 전하라고 부른 여러분들도 그릇입니다. 그릇.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온 이유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이유가, 내가 성령 받은 이유가 바로 예수님을 전하라고 우리를 불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라. 우리가 교회를 나오면 말씀 듣다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권능이 임합니다. 그 권능을 가지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들하고, 증인은 본 것을 그대로 말하는 자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살리신 그 예수님을 온 세상에 전하라고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같이 예수님을 전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고, 어찌됐든 간에 예수님을 전하는 것, 이게 간절한 소원이고, 이런 소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사도행전 13장에 오면
이 안디옥 교회가 나옵니다.

헬라인들이 모인 교회예요. 그곳에 큰 교회 부흥이 일어납니다. 목회자가 이 바나바와 바울이 주 사역자 목회자입니다. 주를 섬겨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는데 성령님께서 안디옥 교회에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따로 세우라 하자 성령에 의지하여서 말씀에 따라서 바나바와 바울에게 안수하여서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와 바울은 이 안디옥 교회의 중심 사역자예요. 중심 교역자예요. 아니 다른 마나엔, 르게르란, 시몬, 뭐 젖동생, 뭐 이런 루기오 이런 사람이 있는 이런 사람 보내지 왜 가장 핵심적인 두 인물을 뚝 뽑아서 선교를 보냅니까? 교회에 선교하는 일, 전도하는 일은 가장 중요한 일이요. 이것은 성령님께서 지시하신 일. 그래서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은 성령님의 사역이고. 그래서 어느 교회가 성령 충만하냐?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어느 성도가 성령 충만하냐?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전하는 성도가 성령 충만한 성도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심 이동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옮겨집니다. 그 중심이 베드로에서 바울로 이제 옮겨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 12장까지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베드로가 사역했지만 이제 성경에 예루살렘과 베드로는 점점 사라지고 13장 이후에 안디옥 교회와 바울이 그 중심에 딱 섭니다. 그러면 이 시대의 중심으로 어느 교회가 누가 중심이 되느냐? 전도하는 교회. 그리고 어느가 전도하는 성도가 이 시대의 중심이 된다는 뜻입니다. 바울의 간절한 소원 첫째,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 예수님을 전하는 게 바울의 소원입니다. 둘째,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않는 게 바울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와 존귀 되게 하려 하나니.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는 아무에게든지 부끄러워하지 않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성도의 간절한 소망 둘째,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사는 것이 여러분의 성도의 소망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은 전도자입니다. 전도자가 부끄러운 인생을 살면 전도가 안 돼요. 바울은 그래서 전도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나 아무 앞에서 부끄러우지 않게 살게 하는 소원을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전도라는 건 마귀에게 있는 영혼을 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쉽지는 않아요. 사람들이 전도를 하면 절대 안 받아요. 싫어해요. 마귀가 역사해요. 그래서 전도자들은 핍박을 각오해야 돼요. 미움을 각오해야 돼요. 그래도 나를 누군가 이렇게 전도해서 구원했듯이 나도 누군가 구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로마서 13장 8절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나는 내가 사랑의 빛을 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빛을 우리는 갚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해야 돼요. 근데 전도는 쉽지는 않아. 근데 이 전도라는 것은요, 내가 사람들에게 만나서, 물론 모르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갑시다 하고 전하면 돼요. 그러나 대부분 다 우리는 주변에 아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 아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삶을 봐요. 여러분의 삶이 아주 더럽고 여러분의 삶이 분이 안 되면 입으로 아무리 전도해도 전도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돼요. 전도라는 것은요, 말로 예수님을 전하여서 구원하는 것이지만 삶이 뒷받침되어서 여러분의 삶으로 예수님 믿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돼요. 그래야 그 말에 힘이 있어서 내가 예수님을 전하면 그들이 주께로 돌아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 보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에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믿지 않는 남편이 있어. 아내가
이 남편을 막

구원하기를 원해. 그래서 여보 여보 여보 교회 좀 나가세, 교회 좀 나가세, 이게 나의 소원이네. 그런데 이 아내가 남편을 해봐. 남편에게 순종도 안 해. 밥도 잘 안 차려줘. 그러면서 교회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남편이 교회 나오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말로 말미암치고 아내의 정결한 순종하는 행위로 말미암아 그 남편이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직장생활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보는 사람에게, 여러분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예수님을 전하면 좋겠지만 그 사람들 되게 싫어해요. 아침에도 예, 교회 가자, 예수 믿자, 저녁에도 예수 믿자 하면, 야, 징글징글하다, 너 다른 부서로 좀 가라, 저 사람 좀 교회에서 막 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아침 저녁으로 예수님 전하면 안 돼요. 날마다 보는 사람에게는 삶으로 보여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고요. 그러나 그것은 증거로 끝나요. 증거로는 구원 못해요. 입으로, 입에서 나오는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 결정적인 순간에는 한번 불러서 우리 아무개 씨, 내가 당신을 늘 바라보면서 근무하는데 내 마음에 진짜 아픔이 있고 내 마음에 소원이 있다. 당신이 정말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나는 당신을 위해서 늘 기도한다. 우리가 그럼는 책이라든가 아니면 뭐 복음제시 도구를 가져가면 좋겠고, 아니라면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 구원받는다. 내 마음의 진정한 소원이다. 그리고 당신 행복하게 살고 천국 간다. 예수님을 믿자 하고 결정적인 때는 정말 심각하게 제대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앞에는 믿는 사람의 삶을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자꾸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리고 자꾸 인색하고 남의 것이나 등쳐먹고 사는 사람이 예수님을 전하면 오히려 전도에 방해가 돼요. 그런 사람은 전도 안 해야 돼요. 하면 할수록 교회의 문이 가로막히는 거예요. 그러면 나 전도 안 하면 되겠네 하고 뭐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전도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돼요.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파송하면서 세 가지 명령하에서 파송합니다. 첫째, 7절, 천국 복음에 전파해서 천국 가게 하라. 이게 목사의 사명이에요. 목사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천국 가게 해야 돼요. 둘째, 8절에 병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귀신 쫓아내고, 그러니까 병을 고쳐줘라. 목사는 성도들의 병을 고쳐야 돼요. 기도로 고치든지 병들지 않게 삶을 살게 하든지 간에 고쳐야 돼요. 세 번째, 12절, 어느 집에 들어가서는 평안을 빌라. 마음의 평안뿐만 아니라 삶의 문제 해결해 줘라. 제가 그래서 안수기도할 때 이 세 가지 놓고 늘 기도하잖아요. 이게 목사의 할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열두 제자 전도자들에게 16절에 뭐를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너희는 양이다. 세상은 이리다. 전도자들은 양 같아요. 양. 세상에서 막 그 사람들이 우리 때린다고 같이 우리는 못 때려요. 그 사람들이 우리 미워한다고 우리는 같이 멱살을 못 잡아요. 그냥 이리가 양을 잡아먹으면 잡아먹히듯이 하는 양들이에요. 이게 전도자들이에요. 그러면서 이 전도자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또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전도자는 지혜로워야 돼요. 뱀이 창세기에 오면 가장 지혜로운 동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지혜로워야 돼요. 여러분, 전도를 할 때에 간략하게 전도할 사람은 간략하게 해야 되고, 길게 할 사람은 길게 하고, 상황에 따라서 순간순간 순발력 있게 센스 있게 전도를 해야 돼요.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제대로, 지나가는 사람 막 버스 타려고 하는데 잠깐 붙잡고 막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우리 뭐 어쩌고 하면 그 사람은요 막 우리한테 욕해요. 그것은 욕하는 당신이 잘못된 게 아니라 미련하게 전도하는 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아 그렇습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 받읍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딱 끝내고, 또 공원 벤치에 앉아서 할 일 없이 앉아있는 사람한테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읍시다,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가면 그 사람 또 바보요. 그 사람한테는 옆에 앉아갖고, 아이고 선생님 오늘 날씨 좋습니다,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나도 이 동네 사는데요 하면서 복음 도입과 더불어서 점점 차분하게 하나하나 복음을 절세해서 영접기도까지 딱 시키는 것이 지혜예요. 그러니까 전도자들에게는요 센스가 있어야 돼요. 센스. 상황과 형편과 처지에 맞게끔 전도하라. 이게 지혜고, 두 번째는 순결.

전도자는요, 순결해야 돼요. 전도하는 사람이 여러분 깨끗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우리의 전도를 듣고 주께로 돌아와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살면 20절에 다시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사람이 순결하면은요,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면 담대합니다. 누구 앞에서든지 담대합니다. 왜? 나는 죄 없기 때문에, 나는 깨끗하게 살기 때문에 뭐 누구 앞에 뭐 할 게 없는 거예요. 전도자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누구 앞에서든지 담대하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해야 돼요. 제가 전도할 때 전도하는 분들에게 막 굽신굽신 하지 말라고 그래요. 막 그냥 이것 좀 받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구걸하지 말아라, 값싼 복음으로 전하지 말라, 당당하게 예의는 갖추어서 전도하되 당당하게 전도해라. 그 사람한테 마치 무슨 구걸하듯이 비굴하게 전도하지 말아라. 이건 복음이다, 아주 가치 있는 거다. 그들이 만약에 거부하면 예 알았습니다 하고 딱 냉정하게 돌아서 버려라. 그러나 내 자신이 항상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전도자의 삶을 살고, 그리고 항상 당당하게 살아.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빌라도 앞에서도 당당했잖아요. 예수님은 어둠이 없는 분이어요. 어디서든지 누구 앞에서 당당했어. 왜? 깨끗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야 전도자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사람 앞에나 하나님 앞에나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삶을 살아야 돼요.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로마서 2장 24절 보면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우리가 잘못 살면 사람들은 우리만 욕하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욕해요. 나 때문에 예수님을 욕해요. 왜 내가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내가 하나님을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모독받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순결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전도자는 그래서 공인이에요, 공인. 연예인들이 공인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공인이에요. 우리는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돌릴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고 교회의 영광을 드러낼 수도 있고 교회 영광을 가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미경 갖고 봅니다. 얼마나 네가 잘 사는가 보자, 얼마나 깨끗하게 사는가 보자. 그래서 그들에게 흠 잡히면 안 돼요. 흠 잡히면 안 돼요. 우리는 전도를 위해서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부끄러울 것이 없이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이게 우리의 소원이어야 돼요. 하나님, 나의 간절한 소원은 예수님이 나를 통해 전파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고 이게 소망입니다.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의 간절한 소망 셋째,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는 것이 바울의 소망이었습니다. 20절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는 것, 이게 바울의 간절한 기대요 간절한 소망이었다. 이 말씀은 바울의 간절한 소망 셋째, 예수님만 높이면서 사는 것, 예수님만 존귀되면서 사는 것, 이게 우리의 소망이어야 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형장 이 사형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사형을 당하든지 풀려나든지 간에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는 것이 나의 간절한 소망이다.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살든지 죽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존귀되게 되면 된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든지 그렇듯이 않든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이 예수님이 존귀하게 된다면 난 부자 될 거고, 내가 가난하게 살아도 그것이 만약에 그리스도를 존귀히 된다면 나는 가난한 것도 족하고, 내가 감옥에 매이는 것이

예수님을 높여진다면 나는 감옥에 들어갈 거고, 풀려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종교가 된다면 난 풀려나는 거고, 내가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눌리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난다면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짓밟힐 거고,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다. 이것이 소망이다. 바울이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도행전 9장 다메섹 전에는요, 자기만을 위해서 산 사람이었어요. 어떻게든지 내가 높아지고, 어떻게든지 잘 먹고 잘 살고 군림하고 떵떵거리고 사는 것이 바울의 소망이었어요. 그런데 이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이제 어떻게든지 나를 통해서 예수님만 높여지고 예수님만 존귀히 되고 예수님만 참 높여지는 것, 이게 간절한 소망. 이것을 위해서는 나는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다.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존귀하게 되고 여러분이 높여지고 여러분이 드러내고 하면 할수록 예수님은 보이지 않아요. 마치 보세요, 이게 예수님이고 이게 나예요. 내가 높아지면 예수님은 안 보여요. 그러나 내가 낮아지고 내가 점점 낮아지고 하면 낮아질수록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내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고 내가 남들에게 인정 못 받아도 괜찮아,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내 이름이 여기 어디 없어도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야. 나를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 높여진다면 나는 죽어도 괜찮고, 내가 가난해도 괜찮고, 병들어도 괜찮고, 사람들에게 짓밟혀도 괜찮고, 이것이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고 우리의 소망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를 위해 그렇게 사셨잖아요. 나를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낮고 천한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가장 멸시와 천대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까지 들어가시고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도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이제 남은 생애라도 지금부터라도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따른다는 게 제자의 뜻입니다. 마데테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 여러분 다 예수님 제자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자이잖아요. 그러면 그 자의 첫 번째 조건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뜻이 뭡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이 헬라어의 원어의 뜻은 자기를 거절하다, 자기를 포기하다, 자기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 자신은 아예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마치 없는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이게 제자의 자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높아지고 여러분이 존귀하게 되고 여러분이 막 이름되고, 그것 과거에나 그렇게 살았지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맙시다. 이제는 예수님만 높이고 삽시다. 나를 통해서 어쩌든 간에 예수님만 드러내고 예수님만 존귀히 된다면 여러분 그게 우리의 소원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이에요. 우리는 이미 죽은 자들이에요. 예수님 믿는 순간 내 옛사람은. 그래서 죽은 자, 이런 우리는 시체의 시체, 관에 있는 시체가 그 앞에서 야 너 이놈 자식 너 까불어 너 뭐 어쩌고 한다고 시체가 벌떡 일어나서 눈 뚝 뜨고 야 인마 너 왜 나한테 그랬어. 여기 멱살 잡는 사람 있어요? 시체는 그냥 뭔 말 들어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시체를 향하여서 뺨을 때려요. 침뱉어요. 그래도 시체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렵게 대해도 나는 예수님만 높이고 나는 그거에 대해서 크게 반응하지 않는 자. 물론 이렇게 사는 것이 너무 어렵죠. 어려워요. 저도 사실 이렇게 사는 것이 어려워요. 어려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나 좀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나 드러내지 않고 나를 통해서 온전히 예수님만 좀 높여지게 해달라고. 나도 바울처럼 살고 싶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도와주셔요. 조금씩 조금씩 내 자아가 죽고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셔요.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게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고 소원이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먹고 입고 쓸 것, 자녀 문제, 물질 문제, 건강 문제 다 주셔요. 다 주셔요. 주님만.

0: 높이면서 사는 것이 나의 소원이고 예수님만 전하면서 사는 것이 나의 소원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런 소원을 가지고 사세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것들, 자녀, 물질, 건강, 행복, 축복 다 선물로 주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가지고 살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 다 나에게 주어서 나로 하여금 더 예수님을 전하고 나로 하여금 더 예수님을 높이고 나로 하여금 더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살게 하십니다. 우리 그러한 소원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말씀으로 여는 아침 지금까지 광주 광산구 소촌로에 위치한 송정중앙교회 김정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376-2004번 송정중앙교회나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 예창 FEBC 게시판입니다. 극동방송은 창사 70주년을 기념해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를 개최합니다. 극동방송의 70년 역사를 만나는 전시 및 체험 부스와 다채로운 음식 부스가 준비되어 있고 축하음악회로 음악그룹 세시봉, 뮤지컬 배우 차지연 씨 그리고 극동방송 연합 어린이 합창단이 함께합니다. 일시는 10월 17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이고 장소는 한

한양대학교 대운동장 및 노천극장입니다. 담은 50원의 유료문자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홈커밍, 홈커밍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광주 다니엘 기도회와 광주학원 복음화협의회는 리스타트 광주를 주제로 토크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9월 18일 금요일 저녁 7시이고 장소는 전남대학교 민주마루입니다. 강사는 영화 부흥의 제작자인 윤학렬 감독이고 찬양 인도는 우미쉘 워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 전화 6413국에 4922번, 026413-492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동구 남문로에 위치한 동구 겨자씨 교회는 정영숙권사 초청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9월 20일 주일 오전 11시이고 장소는 동구 겨자씨 교회 2층 예배당입니다.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계신 부모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226국에 2288번, 062-226-228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MIP 기도하는 엄마들은 자녀들의 삶을 기도로 관여하라를 주제로 3주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9월 29일부터 10월 13일까지 매주 화요일에 진행되고 장소는 광주 남구 회재로에 위치한 광주 도성교회입니다. 자녀와 학교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는 어머니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참여 신청과 자세한 사항은 010-4740-4190번, 010-4740-419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북구 인방울대로에 위치한 찬송하는 교회는 영혼의 때를 위하여를 주제로 추석 명절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9월 24일 목요일부터 26일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7시이고 장소는 찬송하는 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575국에 0691번, 062-575-06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하트 아카데미에서는 AI의 지성과 인간의 영성이란을 주제로 2학기 아카데미를 진행합니다. 일시는 9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오후 3시 30분부터 7시까지이며 장소는 광주 서남교회 지하 1층 세미나실입니다. 지역 목회자 또는 신학과 인문학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자세한 사항은 010-5634-0301번, 010-5634-030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극동방송에서는 나라와 민족, 그리고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여호수아 돌파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일시는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이고 장소는 광주 서구 상무번영로에 위치한 광주극동방송 1층 공개홀입니다. 함께하는 기도회 뜻이 있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문자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아름다운 동산 서유지입니다. 이제 정말 가을이 왔습니다. 정말 길고 뜨거웠죠. 그런데 여름이 지나갑니다. 아침 저녁 바람이 좀 달라졌죠? 계절은 이렇게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말을 겁니다. 이제 좀 숨 쉬어라. 더위는 지나갔다.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고 또 앞으로 걸어가라. 이런 말을 하는 듯합니다. 가을은 감사의 계절이기도 하고 동시에 마음을 살피기 좋은 계절입니다. 여름의 더위 속에서 지쳤던 몸과 마음, 방학을 보내느라고 애쓴 부모님, 여름 사역 감당하느라 수고한 교사, 목회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가을 첫 문턱에서 우리 삶도 하나님의 새 바람,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기를 바라며 시작하겠습니다.

이루어질 때가 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 돌을 던질 때가 있고 모을 때가 있으며 껴안을 때가 있고 껴안는 것을 삼갈 때가 있다.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간직해야 할 때가 있고 버려야 할 때가 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해야 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싸워야 할 때가 있고 평화를 누릴 때가 있다. 그러니 사람이 애써 수고한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시려고 지우신 짐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때에 따라 아름답게 만드셨고 사람들에게 앞날의 일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처음과 마지막을 다 알게 하시지는 않았다. 그래서 그저 사람은 사는 동안에 선을 행하며 기쁘게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모름지기 수고한 대가로 먹고 마시며 즐겁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가을은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주는 계절입니다. 나무도 한 번에 색을 다 바꾸지 않고요. 열매도 하루아침에 맺히지 않으니까요. 자녀도 그렇습니다. 내 배우자도 내 삶도 내가 원하는 속도보다 느린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가 있고 저럴 때가 있습니다. 실패하고 느린 것처럼 보이고 내 맘대로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때가 분명 있음을 믿습니다. 올 가을 가정과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때를 기다리는 그런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한 주도 평안하셨나요? 주일 오전 교회 가는 길을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교회 가는 길 오다인입니다. 교회 가는 길 이 시간 기쁨 가득 은혜 가득하게 함께 찬양하길 소망하는데요. 첫 찬양 전해드릴게요. 옹기장이의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올려드립니다.

네, 옹기장이의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그리고 이어서 김사무엘의 목소리로 태산을 넘어 험곡의 가도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주일에 함께하는 교회 가는 길을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송이나 나누고 싶은 사연 있으신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1069, 우물정 1069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6089님, 온 가족이 함께 예배로 나아갑니다. 7780님, 일산에서 서울로 교회 가는 길 매주 들으면서 갑니다 해주셨는데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 가운데 은혜 충만하시길 6089님 또 7780님을 비롯한 모든 청취자분들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두 곡 함께 할 건데요. 향기로운 나무의 나 주의 믿음 갖고 그리고 이어서 테너 정필립의 사랑은 언제나 함께 하시겠습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네. 테너 정필립의 음성으로 사랑은 언제나 함께 하셨고요. 이어서 함께 찬양합니다. 우벳의 예수께로 가면.

네, 예수께로 가면 오벳의 음성으로 함께 했고요. 교회 가는 길 이제 마칠 시간이 왔습니다. 거룩한 주의 교회를 향하는 발걸음과 또 예배드리시고 귀가하시는 모든 상황과 일정 가운데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마지막 찬양은요. 희주밀의 감사를 선택하기 올려드릴게요. 지금까지 교회 가는 길 오다인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송. 양림동 찬송가 순례길. 그 길에서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다시 만납니다. 주식회사 처음 사랑과 함께했습니다.

0: 라디오 주일 예배. 라디오 주일 예배. 이 시간은 광주 서구 화정 4동에 위치한 광주 월광교회 지난주일 예배 실황을 보내드립니다. 말씀에는 김요환 목사님이십니다.
1: 거룩한 주일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의 임재와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월강의 모든 예배를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 앞에 서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한 주간 지었던 모든 허물과 죄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교만과 미움과 불순종을 제거하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세상 속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향기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포되는 말씀으로 소망과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다시금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지친 영혼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저희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크고 많건만 저희는 이 모든 은혜를 잊은 채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나의 능력으로 된 것이냐 교만하였습니다. 값없이 받은 속죄와 구원과 영생을 망각한 채로 살고 있는 저희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주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지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봅니다.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며 허탄한 뜻을 품지 않고 거짓을 말하지 않는 이들을 찾으시는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겸손히 내어놓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을 정결하게 하시며 우리의 생각과 뜻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배할 수 있음이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좋으신

담임 목사님과 함께할 수 있음에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모든 목회자들에게 영육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평강으로 늘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그 한 사람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찬 예식을 통해서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순종하게 하시고 누리는 복을 부어 주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의 입술에도 감사와 찬양이 끊어지지 않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바자에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안전하게 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주님, 우리 모두가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자녀들과 다음 세대가 올곧게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좋은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네팔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맑은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복음으로 꽉 채워가는 인생을 살아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 인생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은혜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전부가 되시고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주제 선구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화면과 주보 화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아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1장 33절에서 12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6쪽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찬양대의 귀하고 힘있는 고백의 내용처럼 삶의 순간마다 주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고백하며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희가 작년부터 매월 첫 번째 주일을 찬송가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일에는 찬송가를 좀 더 많이 부르자 그런 취지로 저희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찬양대가 귀한 찬송가의 내용을 마음을 담아서 찬양했는데 참 좋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믿음의 전통에 담겨져 있고 고백에 담겨져 있는 찬송가를 우리가 더 깊이 부르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믿음의 고백,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잘 고쳐지지 않은 그러한 언어적인 연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잘 사용하지 않은데 과거에 보면 주일날 교회 오면서 예배 보러 간다, 이런 표현도 종종 썼던 것 같아요. 예배 보러 간다. 하지만 우리가 예배를 마치 어떤 공연을 관람하는 것처럼 우리가 관객석에 앉아가지고 잘하고 있나, 잘 되나 지켜보는 것 같은 그러한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 드리는 것. 그래서 맞는 표현은 예배한다, 예배 드린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아침에 준비하고 교회를 향할 때 내가 오늘 예배 드리러 간다, 항상 이러한 생각과 어떤 방향성을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 예배를 드린다 할 때는 마치 내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무언가를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는 생산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합니다, 고백하고 예배 드리는 순간순간마다 정말 내가 하나님께 어떤 모습으로 예배하고 있는지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배의 출발점은 어디에 있는가? 예배의 중심은 어디에 있는가? 어느 글에 보니까 우리가 예배 그러면 영어 단어로는 worship이라는 단어도 쓰는데 그 단어의 어원을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가치에 대한 태도, 이런 뜻이에요. 가치에 대한 태도. 그래서 어떤 가치를 경험하고 그 가치에 대해서 일어나는 나의 반응, 그것을 예배,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로마서 11장 마지막과 12장 1절과 2절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에 대한 내용인데 이 내용이 11장 마지막과 12장 첫 두 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바울 사도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 어떤 가능성도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제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서보니, 하나님을 대면해 보니 자신이 얼마나 어둠 가운데 삶을 살아왔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를 통해 자신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다함이 없는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이제 11장 마지막과 12장에 무엇을 선포하냐면 찬양과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찬양이라는 것,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도와주시고자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를 깊이 깨달아가는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반응, 태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은 어떤 단어로 시작되냐면 그러므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처럼 놀라운 일을 행하셨으니 하나님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

부활하셨으니 그러므로 당연히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지, 그 고백이 11장 말미와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문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깊다는 것은 측량할 수 없이 무한하다, 무진장하다 이런 뜻이에요. 측량할 수가 없다.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상상하거나 예측하거나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때때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지 않을까? 왜 이해가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알 수 없는 영역이 많은 것이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가 유한하고 한계가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보면 우리 가까이 되어져가는 일도 우리는 이해하지 잘 못해요. 어떻게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이 이해가 되신가요? 잘 이해가 안 돼요. 내 마음도 잘 모르겠는데, 내 삶도 잘 모르겠는데, 내가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순간순간마다 저는 이과 출신이잖아요. 생물학을 했었어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우두커니 나무를 보거나 풀 한 포개를 볼 때마다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실제로 저 나무도 잘 몰라요. 풀 한 포기도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대상마저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늘 가까이에 있는 것을 대할 때마다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본문 33절에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고 찾을 수 있고 알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이 이 고백이었어요. 한순간에는 정말 답답해요. 이해할 수 없어요. 내 삶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대표적으로 요셉 같은 경우에 내가 왜 아버지의 사랑을 받다가 형들의 시기로 이처럼 인신매매를 당했는지, 먼 나라로 노예로 팔려왔는지, 내가 왜 억울하게 이 청년기를 보내야 되는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자신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야 그제야 고백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자 내 인생의 이 같은 고통과 고난의 시기를 통해 역사하셨구나. 그때야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마음에는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힘든 시간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걱정거리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걱정거리가 없고 염려거리가 없는 시간에 정말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 때가 많아요. 때로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서 기도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하나님,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환경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는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제가 알기에 제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고백이 오늘의 말씀 가운데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을 우리가 어떻게 파악할 수가 있고 주님의 그 마음과 주님의 그 깊은 마음의 깊이를 우리가 어찌 다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35절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35절의 고백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께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족함이 없다는 거. 무슨 뜻이 포함되어 있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때로

그런 착각이 있어요. 마치 하나님께 뭔가 부족해서 내가 하나님의 부족함을 채워드려야지, 이런 생각이 조금은 어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은가? 근데 엄밀히 말하면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먼저 생각한다면 하나님께는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하나님의 부와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부족함 없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안에 우리를 초청해 주신다는 거예요. 초청해 주신다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이나 손주들에게 뭐 같이 하자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다 하실 수 있는데도 또 도리어 아이들이나 손주들이 도와준다고 해서 도리어 일만 만들 것을 알고 있음에도 우리가 함께함이 기쁨이기 때문에 하자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요청도 하나님의 청청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부족해서 뭔가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함께하자 말씀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늘 기뻤어요. 왜요?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부족함이 없는데 나 같은 존재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시고 복음 증거자로 세워주심에 늘 감사하면서 그가 최선을 다하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이나 서신서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온다는 것은 기원을 말합니다. 말미암는다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운행된다는 겁니다. 돌아간다는 것은 모든 것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을 지향하고 하나님께로 회귀한다, 이런 뜻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 없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제가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소유자, 저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저는 언젠가 주인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주인에게로 온전히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고백이 오늘 본문에도 담겨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깊이 묵상하면서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은 뭐냐면 36절 하반에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나니, 하나님의 그 영광을 경험하고 나니,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고 나니,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경험하고 나니,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바울사도가 반응하는 거예요. 우와! 우와! 우와! 여러분 어디 여행 가셔서 정말 놀라운 광경을 볼 때 입이 쫙 벌어져가지고 우와! 그러잖아요. 지금 바울 사도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가 보인 반응이 그거였어요. 우와! 우와! 그것이 찬양이에요. 그것이 예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경배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그것을 제가 믿고 확신합니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면서 예,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런 소망과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찬양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은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에도 담겨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7절에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서신서를 보면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나요. 성경 말씀도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나고 있어요.

0: 비록 인간의 죄로 세상이 어두워졌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을 회복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무엇을 가득 채워주냐면 찬양을 채워주신다. 예배를 회복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의 삶에 가득 차고 넘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찬양이다, 예배다, 그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신앙생활을 점검하는 것은 참 쉬워요. 내가 얼마나 기쁨으로 찬양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찬양하며 예배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만 보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풍성히 누리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찬양과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사도는 연이어서 예배에 대해서 말합니다.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1: 아멘.
0: 하나님께 드리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드리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은 어떠한 삶의 결단이 생기냐면 하나님 저 좀 맡아주세요. 하나님 저 좀 맡아주세요. 가끔 뉴스나 이런 기사들 접하면 야, 내 돈 좀 맡아서 좀 불려줄 사람 없나. 사람들이 얼마나 찾아 나서는지 몰라요. 그러잖아요. 어디 수익률 좋은 데 없나. 계속 그 소식에 관심을 가져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최고의 수익률은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좀 아멘이 안 되신 분도 계신가요?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가 결단하고 그의 마음이 향했던 것은 바로 거기예요. 거기예요. 그 전에는 내 노력으로 살았어요. 내 열심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 아이고 내 인생 주님께 맡겨야겠다, 그 결단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께 저를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저 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저 좀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마음이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의 순간마다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위협하고 유혹하고 흔드는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불안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지치게 하고 산만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내 마음, 생각, 삶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어요. 바울사도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늘 가까이 나와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제가 주님께 저의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늘 언제나 영적 살아있는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산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2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해요. 2절의 말씀을 자세히 나누기엔 시간이 부족한데 딱 정리하면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려거든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삶으로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식사 초대를 받았는데 가서 보니까 음식이 다 상해 있어요. 그럼 어떻게 기쁨으로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다 드리겠습니다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많은 것들을 그대로 남겨둔 채 그냥 그것을 방치한 채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거룩한 산제물로 받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공로로 다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 드리려거든 적어도 우리가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삶의 관점을 가지고 내가 정말 내 삶이 내 마음이 내 인생의 시간들이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모습인지를 살펴야 되지 않는가? 또 그것이 내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겸손히 하나님을 더 의지하자, 이렇게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찬양과 예배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찬양과 예배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결과의 반응이요, 또 찬양과 예배가 잘 되면 하나님께 나의 삶에 맡겨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 인생과 삶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인생.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 한 주간의 삶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한 주간의 삶을 제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한 주간의 삶을,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 그 모든 것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남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찬양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 되기를 바랍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삶의 순간마다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더 풍성히 만나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김으로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총을 깊이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반응하여 찬양하고 예배할 뿐만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의지토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몸만 왔다 가는 예배, 주의 성전만 받고 지나가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깊이 만나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몸과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역사하실 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구주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드리는 심령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 사랑이 빛골에서 땅끝까지 전달되는 일에 복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주기도문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삶의 순간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풍성히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기로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오늘도 주께 자신의 삶을 온전히 맡기고 땅 끝에 나아가 복음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과 사역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라디오 주일 예배. 이 시간은 광주 서구 화정사동에 위치한 광주 월광교회 주일 예배 실황을 녹음 편집해서 보내드렸습니다. 광주 월광교회는 김요한 목사님께서 담임하고 계시고,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2-375-0400 375국에 400번 광주 월광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주일 예배 오늘 순서를 믿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조차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아멘. 안녕하세요. 찬양의 동산 정진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읽어드린 고린도후서 2장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에게는 향기가 있죠. 그 향기로 이 사람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겠죠. 예수님을 닮은 사랑과 용서의 향기, 감사와 기쁨의 향기, 생명의 향기, 희생의 향기가 우리의 삶 속에서 흘러나와서요. 주님을 전할 수 있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샤론을 꽂으신 예수님의 향기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사랑으로 피어나기를 노래했던 샤론의 꽃 예수, 박진희의 찬양이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어지는 찬양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라마르 보시만의 찬양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고선의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름다운 찬양이 흐르는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준비한 찬양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입니다. 골로새서 1장에서는 예수님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그 이름 예수, 바리톤 김동섭의 찬양이었고요. 그 앞서 배주은의 그 이름 예수,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국립합창단의 찬양으로 함께하고 오셨습니다. 우리의 기쁨, 생명, 평화, 영광이 되시는 예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 전하는 극동방송의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의 옷자락 만지며 클래식화의 찬양이었고요. 그 사랑 얼마나 바리톤 박상욱의 찬양이었습니다. 찬양의 동산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서 2장 1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번의 사랑 고백보다 한 번이라도 나의 삶으로 드리는 찬양이 있어야겠고요. 첫마디의 말로서가 아닌 진실된 무릎 꿇은 기도로, 묵상으로, 또 작지만 주님의 뜻을 행하는 행동으로 그렇게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예수님을 닮은 사랑의 향기를 뿜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마음을 담아 기도하며 순종함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주님을 열심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또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의 향기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이웃에게 가득하여서 주님의 생명의 역사로 넘쳐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의 동산 정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은 광주 서구 벽진길 150-13에 위치한 순복음영락교회 김남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극동방송을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가득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씨 뿌리기, 즉 파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스스로 속이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밭 심은 데 밭이 납니다. 콩 심은 데 밭이 나고 밭 심은 데 콩이 나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두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과응보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두는 것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이 썩어질 육신의 소망이 아니라 영의 소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심을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생각을 심는 것입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골로새서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각은 마음에 심는 씨앗입니다. 사람은 바라보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생각하는 것이 마음의 자리를 잡게 되고 결국은 그것이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팔이나 모기를 따라가다 보면 결국에 도착하는 것은 화장실이나 시궁창이 될 것입니다. 벌을 따라가다 보면 꽃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에는 시작과 결과가 있게 되는 법입니다. 생각을 심을 때는 바라봄의 법칙을 따라 심습니다. 맹목적으로 아무런 결과도 기대하지 않고 심는 것은 망상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라고 했습니다. 바라볼 때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들과 같이 많을 것이라는 꿈을 갖게 된 것입니다. 좋은 생각은 좋은 것을 바라보고 선한 것을 생각하는 법입니다. 좋은 것, 선한 것의 기준이 뭔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내 행동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기준입니다. 우리가 학교에 다닐 때 중간 체조 시간이나 체육 시간에 가운데 사람이 큰 소리로 기준하면 그 학생을 중심으로 전후좌우 모든 학생들이 정확하게 줄을 맞추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말씀이 바로 서면 좋은 생각이 질서 가운데 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많이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게 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언어로 심는 것입니다. 이 내가 뱉는 말은 결국 나에게 새끼를 쳐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이제 시내산을 거쳐서 1년이 지나서 겨우 이제 가나안 땅이 내려다보이는 그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가나안 땅에 그냥 들어가면 이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그런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이 어떠한지 살펴서 실수를 줄이자는 생각을 하고 모세에게 수령들을 졸라댑니다. 그냥 들어가지 말고 정탐꾼을 보내서 먼저 탐지하고 와서 가도 늦지가 않습니다. 이왕 늦은 거 며칠 늦는다고 뭐 문제 있겠습니까? 가서 우왕좌왕하는 것보다 먼저 정탐하고 준비하고 들어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도 그것이 일리가 있다 생각해서 정탐꾼을 보내서 40일 동안을 탐지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뒤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우리를 끌고 왔느냐 우리가 다른 리더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결론적으로 출애굽 1세들은 이제 광야에서 모두가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쓰러져 죽게 됩니다. 그들의 불평과 원망이 결국은 죽음으로 그들을 이끌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평과 원망의 말을 들으시고 그 말대로 일하셨던 것입니다.

0: 잠언서 18장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도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은 씨앗입니다. 그래서 좋은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원망의 말을 심으면 원망의 열매를 거두고 감사의 말을 심으면 감사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던진 말이 언젠가는 부메랑이 되어서 나에게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말은 늘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말이어야 합니다.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의 말, 창조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긍정의 말을 하는 사람은 늘 긍정의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부정적이고 원망,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은 늘 그런 사람을 만나고 또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헤어지고 또 다시 다른 사람을 만나면 똑같은 일을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능히 할 수 있다는 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이 우리 입술의 고백을 따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 된다, 못한다는 부정적인 말을 쓰레기통에 과감하게 내어 번져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인내와 행함으로 심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서 2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오늘 본문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생각과 말이 행동으로 연결되어야 우리가 결과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은 말을 낳고 말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만들어내고 습관은 우리 삶이 되어지고 그 삶이 바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생각을 심고 좋은 말을 하고 좋은 행동을 반복하면 이 복된 삶의 열매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행동을 계속하게 되면 부정적인 습관이 쌓이게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부정적인 열매를 맺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9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좋은 씨앗을 심어서 풍성한 열매가 우리 영과 혼과 육신에 넘쳐나는 축복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1: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광주 서구 벽진길 150-13에 위치한 순복음 영락교회 김남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374-1790번 순복음 영락교회로 전화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기획 프로그램 먼 땅 좋은 기별 극동방송 사장 맹주 한장 놉니다. 지도의 경계선 넘어 사람의 발길이 쉽게 닿지 않는 곳에도 하나님의 복음은 전파를 타고 자유롭게 흘러갑니다. 특히 닫힌 땅 북한과 인접한 러시아 극동지역은 오랫동안 북한 동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전초기지 역할을 해왔는데요. 오늘 먼 땅 좋은 기별에서는 러시아 하바로브스크 극동방송 설립 과정과 전파를 통해 북한 땅 구석구석으로 흘러갔던 복음방송 사역의 감동적인 발자취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러시아와 관련해서는 HLKX 극동방송을 통해 개국 초기부터 방송하며 좋은 반응을 얻었다는 사실을 앞서 소개해드렸습니다. 하지만 HLKX를 통한 러시아어 방송은 점차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1993년 5월 1일자로 2시간에서 30분으로 단축됐고 지금은 제주 극동방송을 통해 30분 동안 방송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러시아를 복음화하기 위한 방송 선교 사역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러시아 극동방송 설립을 통한 북한 방송 선교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우리나라 지도를 보면 북한의 북쪽 경계는 중국만 접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함경북도 위쪽 일부는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외화벌이를 위해 많은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과 러시아로 가는데 중국에는 탈북민이 많지만 러시아에는 정식 근로자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선교학자들은 중국을 통한 탈북민 선교나 북한 선교가 막힐 경우 러시아를 통한 선교에 주목하곤 합니다. FEBC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1991년 10월 영국 셰필드에서 열린 FEBC 연례지역국장회의에서 김장한 목사의 제안으로 FEBC 러시아를 세우기로 결의하고 실무위원으로 김장한 목사, 송영필 부사장, 진보만, FEBC 운영국장 등 4명을 선임했습니다.

그리고 설립지를 하바로브스크로, 현지 책임자로는 하바로브스크 중앙침례교회 세르게이 목사를 선정했습니다. 우선 하바로브스크 POR8 방송사의 송신시설을 빌려 중파 1224kHz, 단파 9.56MHz로 1992년 3월 15일부터 매일 현지 시각 저녁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한국어 방송을 송출하고 러시아어 방송 1시간으로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1993년 1월 19일부터는 러시아 라디오 마야크를 통해 하루 1시간씩 러시아어 방송을 송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울러 2월 21일 구소련 당국으로부터 FEBC 러시아 현지 법인 설립 승인을 받았습니다. 국내에서는 사옥 건축을 담당하기로 해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들어갔는데요. 1992년 8월 29일 극동방송 여성운영위원회가 주관한 바자회가 열리면서 당초 목표였던 3천만 원의 3배가 넘는 1억여 원이 모금됐습니다. 마침내 1992년 9월 12일 오전 10시 하바로브스크 극동방송 부지에서 FEBC 러시아 사옥 기공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국내에서 온 김장한 목사를 비롯해 60여 명의 교계의 지도자들과 러시아 교회 지도자, 현지 파송 선교사 및 교포들이 참석해 복음방송 설립을 축하하고 방송 선교의 사명을 새롭게 다졌습니다. 이날 기공 예배는 FEBC 러시아어 담당국장인 루디 윈스의 사유로 시작해 서울 은성교회 정봉규 목사의 설교, 로버트 보호만 총재와 미카일로비치 하바로브스크 시장의 축사, 그리고 김장한 목사의 축도순으로 진행됐습니다. 기공 예배가 끝난 후에는 하바로브스크의 한 식당에서 사랑의 선물 3천 상자를 전달했습니다. 방송 가족들과 관계자분들의 헌금으로 마련된 이 선물 상자에는 러시아어 신구약 성경과 함께 설탕, 밀가루, 비누, 치약 등 생필품이 정성껏 담겨 있었습니다. 이어 저녁에는 시내에 있는 1200석 규모의 극장에서 김장한 목사를 강사로 한 전도 집회가 열렸는데요. 행사 시작 시간인 저녁 7시 30분보다 1시간이나 이른 6시 30분에 이미 2천여 명이 모여들어 러시아 사람들이 복음을 얼마나 갈망하는지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참석자의 20, 30%는 제러 동포였고 나머지는 모두 러시아인이었습니다. 집회가 끝난 뒤 한국에서 간 참석자들은 준비해간 성경을 나눠줬는데 성경이 모자라 다 전해주지 못해 모두 안타까워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방송사에서는 FEBC 러시아에 당시 권현봉 부국장을 1993년 3월에 파견했고 고려인 3세인 최스웨톨라나 양이 통역으로 큰 수고를 해줬습니다. 그러나 당시 러시아의 열악한 경제 형편 때문에 자재와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못해 사옥 건축 공사는 자주 중단되고 준공 예정일이 연기됐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1995년 6월 1일 김장한 목사와 FEBC 캠벨 부총재, 김익명 운영위원장, 하바로브스크주 니쿠르니코프 주지사, 미카일로비치 시장, 국내 교계 인사 44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역사적인 준공 예배를 드렸습니다. 44명의 일행은 현지에서 장비 구입 헌금을 모아 FEBC 러시아 지사장인 세르게이 포멘코 목사에게 전달했고 김장한 목사는 이 건물은 러시아, 미국, 한국 성도들의 기도와 믿음으로 지어진 열매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맺어진 열매입니다. 희망이 없는 이곳에 방송이 믿음과 소망, 사랑을 전하는데 아름답게 쓰이길 기도합니다. 라고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후 중파 954kHz, 호출부호 HP113, 출력 10kW로 방송을 송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방송은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과 북한까지 가처권에 둔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었는데요. 특히 북한의 함경도, 자강도, 양강도, 강원도 지역 등에서 청취할 수 있어 북한 선교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준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하바로브스크 극동방송은 하루 총 17시간 방송 중 한국어 방송 1시간, 중국어 방송 2시간, 러시아어 복음방송 4시간을 할애했고 러시아어 일반 방송도 10시간 동안 실시했습니다.

이후 이우복 선교사가 한국어 프로그램을 송출해 주는 등 수고를 아끼지 않았고 중앙사 편성국 직원들도 프로그램 지원을 지속적으로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원과 지원에도 불구하고 세르게이 포멘코 지사장의 뒤를 이은 현지 운영 책임자들이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서 안타깝게도 2020년 초까지 방송이 이어지다가 운영 주체가 넘어가며 방송이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아쉬움이 크게 남는 대목입니다. 실제로 북한 현지에서의 모니터링은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1992년 3월부터 30여 년 동안 송출된 하바로브스크 극동방송의 전파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북한 땅 구석구석에 복음의 씨앗을 심으시고 북한 선교의 귀한 한 축을 감당하게 하셨음을 확신합니다. 오늘 나눈 하바로브스크 극동방송의 사역은 비록 환경의 어려움으로 중단되는 아쉬움을 겪었지만 30여 년간 국경을 넘어 흘러간 복음의 전파는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세운 방송국은 때로 멈출지라도 국경과 장벽을 넘어 불어오는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프로그램을 마치며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을 성도 여러분의 마음에 전해드립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국경 넘어 닫혀있는 그 땅에도 오늘도 전파를 타고 사랑의 생명 기별을 듣고 있을 북한 동포들과 열방의 이웃들을 위해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먼 땅 좋은 기별 극동방송 사장 맹주한 장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참 좋은 내 친구 가족 여러분, 심준구입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 이 말은 되게 좋지 않은 의미로 쓰이죠. 그 사람은 겉과 속이 달라 조심해야 해.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겉과 속이 같은 거 거의 없습니다. 겉모습과 속의 생각이 달라서 오히려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례도 있죠. 곡식이나 과일의 열매를 봐도 속과 겉이 많이 다르지만 겉과 속 모두 요긴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배척이 아니라 포용, 적대가 아닌 환대, 이렇게 함께 가려는 노력이 믿는 이의 행할 바 바른 길이 아닐까요? 강찬의 찬양 함께 듣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디모데전서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건강에 신경 많이 쓰시죠. 몸의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육체를 단련해서 얻는 유익은 약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경건이야말로 범사에 유익하다고 가르쳐 주시죠.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습니다. 참으로 죄가 만연한 시대인데요.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려도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경건히 행하기에 힘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홀리조이 워십 앨범 중에서 함께 듣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참 좋은 내 친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이 시간 늘 함께하는데요. 오늘 첫 사연은요. 5830님 사연입니다. 참 좋은 나의 친구 준구 목사님과 식구들 샬롬. 목사님 저도 왔어요. 화이팅이에요. 5830님. 와, 제가 이 사연 붙들고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했는지요. 또 하나님 말씀 떠올리면서 묵상도 많이 했습니다. 우선은요, 목사님 저도 왔어요. 항상 이제 신앙생활 잘 하면서 극동방송 듣고만 계시다가 아, 이렇게 사연 참여하시면서 목사님 저도 왔어요 이러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제가 교회 맨 뒷자리에 앉아서 눈물 톡톡 흘리면서 주님 저 왔어요. 딱 이런 모습이 막 그려지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분명 사연은 그거 아닙니다. 사연은 그 내용이 아니에요. 예, 사연은 믿음생활 잘하시는 멋진 분이신데 아주 우리 극동방송과 늘 함께 하시면서 사연 이제 보내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목사님 저도 왔어요 이렇게 너무나 명랑한 사연이었는데 아, 저는 그 은혜로운 모습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요, 우리가 참 은혜를 받는 것도 참 다양한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아, 목사님 저 왔어요. 이렇게 밝게 하는 것에서 은혜 받고요. 또 머리 숙이고 주님, 제가 돌아왔습니다. 정반대의 느낌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또 은혜가 있고 이러지 않아요, 여러분? 아, 그리고 우리 참 좋은 내 친구 우리 청취자분들을 아, 나의 친구 중구 목사님과 식구들 아,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샬롬 아,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 샬롬이란 말 우리 저 교회 다니지 않을 때는 이거 들어보지 못한 말 아니었습니까? 근데 교회 안에서는 너무나 익숙한 말이 되었잖아요. 예, 평안 평강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샬롬 하시죠. 평강을 주시고 세상에 알지 못하는 기쁨을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성도이고 이 시간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방송가족입니다. 조찬미님의 찬양 띄워드릴게요. 같이 걸어요.

네, 은혜로운 찬양이죠. 네, 같이 걸읍시다. 주님과 같이 걷고요. 우리 교우들,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손잡고 천성 향해 같이 걸어요. 0980님 사연입니다. 휴가가 별거 있나요? 그렇게 하고 히읗을 붙여주셨어요.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있는 집에서 찬양 부르며 성경 말씀 읽으며 제 자신을 채우고 비우는 게 좋아요. 내리는 비처럼 성령의 단비, 은혜의 단비로 제 심령을 채워주소서. 이야, 이 하나님 안에서의 이 감성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저는 고등학교 3학년 졸업을 앞두고 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크리스찬이 됐죠. 그 전까지는 참 배격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을 만나니까 정말 인생이 얼마나 풍부해지는지요. 세상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건 느끼지요. 세상에서는 말할 수 없었던 것들 말하지요.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조차 없었던 그런 것들을 이해

하면서 생명을 말하고 그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눌 수가 있죠. 뭐 얼마나 풍성해요. 근데 휴가 얘기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휴가 얘기하면 뭐 뻔한 얘기들 하잖아요. 뭐 집 나가면 뭐 무슨 멍멍고생이라든지 뭐 가격이 쌌느니 비쌌느니 뭐 그 뭐 어떤 풍광이 아름다웠느니 그게 전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또 막 거창하게 얘기하죠. 뭐 마음이 허 뭐 어떠고 막 이런 말 하죠. 그런데 수준이 달라요. 우리가 느끼는 수준은 달라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있는 집에서 찬양 부르며 세상 사람들 찬양 부릅니까? 유행가 뭐 부르겠죠. 찬양 부르며 찬양과 유행가가 뭐가 다릅니까? 결정적으로 생명이 그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 아니겠어요? 신령한 노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성경 말씀 읽으며 제 자신을 채워요. 그리고 또 비웁니다. 이런 게 좋아요. 이런 게 좋대요. 은혜 안에 있기에 이런 고백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내리는 비처럼 성령의 단비, 은혜의 단비로 제 심령을 채워주소서. 참 이 크리스찬의 감성. 우리 모두 이렇게 멋진 크리스찬의 감성, 성도의 감성, 0980님처럼 함께 느낄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참 좋은 내 친구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께는 다양한 선물들 추첨을 통해 보내드립니다.

우리 몸은요, 그 구성이 무척 복잡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작품이니 이를 데가 없죠. 그 중에 손만 보더라도요, 수를 세고 일을 하며 도구를 사용하고 목적지를 가리키고 그 쓰임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인데요. 여기에 더해 또 영적인 손이 있습니다. 그날 그곳 천성에 이르기까지 주님 손 붙잡고 동행하는 성도의 손이죠. 김명선님의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찬양 함께 듣고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조시현, 구성의 홍만효, 진행의 심준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3: 1분 찬송. 오늘도 안전한 운행을 응원합니다. 버스 트럭 타이어 전문점 금호타이어 무진대로점에서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하나의 쉼표 하나, 이하나입니다. 이런 말을 듣거나 또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나는 원래 솔직해서 앞에서 다 말하는 스타일이야. 솔직한 게 좋은 거지. 때로는 이렇게 말하면서 상대에게 상처 주는 말을 정당화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솔직한 말과 함부로 하는 말은 다른 거죠. 내 말이 사실인지도 중요하지만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방식으로 전하는지도 아주 중요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하고 싶은 말을 모두 쏟아놓기보다는

그 말이 누군가를 죽이는 말인지 살리는 말인지 먼저 생각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의 한마디 한마디가 상처를 남기는 말이 아니라 한 사람을 살리는 말, 또 세상에 온기를 더하는 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하나의 쉼표 하나 오늘 첫 곡으로 조수아의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을 통해 나온다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말의 문제는 단순히 입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겠죠. 마음에 서운함이 쌓이면 날카로운 말이 나오게 되고 또 마음에 교만이 자리 잡으면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는 그런 말을 내뱉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 채워진다면 우리 말에도 온유함과 배려가 사랑이 묻어나겠죠. 네, 좋은 말을 하려고 애쓰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입니다. 양민호의 사람을 살리는 노래, 더 라이트 워십의 예수 따라가며, 초롬의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최고의 노래 함께 듣고 오시죠.

내 삶을 바꾼 한 구절. 오늘은 시편 141편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아멘. 파수꾼은 성문 앞을 지키며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살피는 사람입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입에도 파수꾼을 세워 말이 함부로 나가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말을 꺼내기 전에 잠시 마음의 문 앞에 서보면 좋겠습니다. 이 말이 꼭 필요한가? 지금 꼭 해야 하는 말인가? 사랑으로 전하고 있는가? 우리는 솔직함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진실을 말하되 사랑으로 말하고 또 해야 할 말은 따뜻하게 전하며 멈춰야 할 말은 지혜롭게 삼킬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삶을 바꾼 한 구절 이어서 들으신 곡은 안성진의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 사랑 이야기의 하늘 위의 집, 또 유효한의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였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서면 다른 사람의 잘못보다는 먼저 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죠. 인간의 생각으로는 뭔가 다툼이 있거나 갈등이 있을 때 상대방이 달라져야 한다고 먼저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다듬어 가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다 보면 상대방보다는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된다는 거죠.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것도 참 좋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필요한 말을 따뜻하게 건넬 줄 아는 사람, 또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잘 들어주는 사람,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은 또 그렇게 거창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괜찮아, 할 수 있어, 너가 있어서 참 감사하다, 같이 기도하자, 이런 아주 짧은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다시 걸어갈 힘이 될 수도 있거든요. 자, 이어지는 곡입니다. 오해진의 사랑을 주는 사람, 강성훈의 변찾는 주님의 사랑과 옹기장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함께 듣고 오시죠.

이하나의 쉼표 하나 오늘 마지막 곡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아이빅밴드와 지선이 함께한 행복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 다시 오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주 안에서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시죠? 우리의 사랑은요, 그 사랑을 받는 상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우리 앞에 천 명이 지나가면 우리는 각 사람마다 다른 감정을 느낍니다. 우리의 사랑은 상대의 외모나 성격에 따라 달라지고, 천 명 중에서 좋아하는 사람을 몇 명 찾아내도 우리의 감정은 시시각각 요동을 칩니다. 하는 태도를 봐서 계속 사랑할지를 결정하죠. 우리의 사랑은 상대방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의 온도를 조금도 바꿀 수 없습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조건이 아닌 그분의 내면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착해서 그분의 사랑을 받는 걸까요? 우리의 마음씨가 고와서? 아니면 우리의 믿음이 대단해서일까요? 천만에요. 하나님은 그분 자신의 선하심과 인자와 위대한 믿음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변함없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 네, 향기로운 찬송 이 시간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임재청님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 들으시고요. 클래식 화요의 찬양 이어집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날마다 주님과 함께.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사도행전 11장 9절 말씀.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분. 사람을 대할 때 그의 첫인상을 신뢰하고 자신의 직감을 따르라는 얘기를 흔히 듣는다. 오랜 시간에 걸쳐 알아가면서 사람을 평가하려고 마음먹어도 관계를 처음 맺을 때 상대가 보여준 부정적인 인상을 극복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첫인상이 항상 정확한 것은 아니다. 또 그것이 정확하다 할지라도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해야 한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는 첫인상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가끔 그 인상이 부정적일 때 우리는 상대를 멀리하거나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하지 않는다. 우리는 표범이 자기 몸에 있는 반점을 바꿀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 그 말이 사실일 수도 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로 씻음을 받는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할 때 사람은 변화될 수 있다. 지금의 우리는 이전의 우리가 아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용납해 주기를 바라는 것과 같이 우리도 그들을 용납해 주자.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사도행전 11장 9절 말씀.

We shall see his lovely face. 디스커버리 싱어즈의 아카펠라 영어 찬송이었습니다. 찬양이 써 행복한 시간. 지금 여러분은 향기로운 찬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에 함께 하실 찬양은요. 내 모습 이대로 노수미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요. 정결한 그릇 김정희님의 피아노 연주 찬송 국립합창단의 찬양 이어집니다. 주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체에 걸쳐 당신의 사랑은 완전하고 무조건적이고 강하고 용서하고 인내하며 신실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칼럼니스트 린제이 엘리자베스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글을 썼는데요. 우리 각각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강렬하며 이 사랑에 기대어 아가페 사랑이 어떤 모습인지 알게 되면 우리 역시 이웃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은 구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늘리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줄이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변함없는 그 사랑 누리며 늘 감사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손영진님의 하나님의 사랑 찬송 전할게요. 향기로운 찬송 지금까지 저는 신혜선이었습니다. 평안하세요.

경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극동방송은 창사 70주년을 기념해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를 개최합니다. 극동방송의 70년 역사를 만나는 전시 및 체험 부스와 다채로운 음식 부스가 준비되어 있고 축하 음악회로 음악그룹 세시봉, 뮤지컬 배우 차지연 씨, 그리고 극동방송 연합 어린이 합창단이 함께합니다. 일시는 10월 17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이고 장소는 한양대학교 대운동장 및 노천극장입니다. 담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홈커밍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광주 다니엘 기도회와 광주학원 복음화협의회는 리스타트 광주를 주제로 토크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9월 18일 금요일 저녁 7시이고 장소는 전남대학교 민주마루입니다. 강사는 영화 부흥의 제작자인 윤학렬 감독이고 찬양 인도는 우미쉘 워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전화 6413국에 4922번, 02-6413-492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동구 남문로에 위치한 동구 겨자씨 교회는

정영수권사초청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9월 20일 주일 오전 11시이고 장소는 동구겨자시교회 2층 예배당입니다.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계신 부모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226국에 2288번 062-226-228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MIP 기도하는 엄마들은 자녀들의 삶을 기도로 관여하라를 주제로 3주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9월 29일부터 10월 13일까지 매주 화요일에 진행되고 장소는 광주 남구 회재로에 위치한 광주 도성교회입니다. 자녀와 학교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는 어머니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참여 신청과 자세한 사항은 010-4740-4190번 010-4740-419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북구 인방울대로에 위치한 찬송하는 교회는 영혼의 때를 위하여를 주제로 추석 명절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9월 24일 목요일부터 26일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7시이고 장소는 찬송하는 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575국에 0691번, 062-575에 06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하트 아카데미에서는 AI의 지성과 인간의 영성이란을 주제로 2학기 아카데미를 진행합니다. 일시는 9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오후 3시 30분부터 7시까지이며 장소는 광주 서남교회 지하 1층 세미나실입니다. 지역 목회자 또는 신학과 인문학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자세한 사항은 010-5634-0301번 010-5634-030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극동방송에서는 나라와 민족 그리고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여호수아 돌파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일시는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이고 장소는 광주 서구 상무번영로에 위치한 광주 극동방송 1층 공개홀입니다. 함께하는 기도의 뜻이 있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말씀의 오후. 매주 토요일과 주일 이 시간은 은혜로운 말씀과 풍성한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0: FEBC 1분 칼럼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합니다. 말씀에는 서대천 목사님입니다.
1: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것처럼 보이는 욕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조금 더 갖고 조금 더 올라가면 만족할 것 같지만 인간의 욕망은 멈출 수 없고 채울 수도 없습니다. 성경 출애굽기의 10번째 재앙 애굽 장자들의 죽음은 이러한 인간의 욕망을 정면으로 꺾으신 하나님의 공의의 선언이었습니다. 이 심판은 애굽이 세워놓은 모든 제도화된 탐욕의 근본을 겨냥한 심판으로 너희가 가장 탐내던 것이 나의 것이며 나의 것을 탐하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선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10계명에서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명령은 소유 이전에 먼저 마음을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질서이며 인간 내면 깊숙한 곳에서 일어나는 갈망의 방향을 점검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제는 아직 내게 없는 것으로 메우려는 그 탐욕을 버리고 우리를 더 이상 탐욕에 묶어둘 수 없는 이름 탐욕의 사슬을 끊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FEBC 1분 칼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2: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다음 세대 영혼 구원 사역에 힘쓰고 계시는 진주 함께하는 교회 이우재 목사님입니다.
3: 어릴 적 저희 가정은 늘 다툼과 싸움, 폭력, 그리고 아버지의 잦은 외도, 그리고 도박, 술, 그리고 심지어 보증까지 서면서 가족들을 정말 많이 힘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교회를 가실 때마다 아버지는 그것이 너무나 싫어서 그때는 더 크게 싸우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부모님께서 이혼하셨고 저희는 외할머니 손에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방황은 중학교 때부터 이어졌고 소년원도 다녀오고 보호감찰도 4년 동안 받아가면서 정말 청소년기에 많이 방황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이제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와 쓰러져 자고 있는데 저 옆에서 무슨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보니까 할머니가 저를 이렇게 바라보시며 계속 기도해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일매일 저를 위해서 그 아픈 다리로 무릎 꿇고 계속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새벽에 아마 이렇게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우재가 너무 불쌍합니다. 하나님, 우리 우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부모도 없고 혼자인데 나까지 없어지면 저 아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 우재를 꼭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사용해 주시고 세워주세요. 그렇게 할머니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이 못난 손주를 위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마다 기도해 주시는 할머니의 기도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여전히 방황은 했고 또 바로 돌아가지 못했지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점점 주님께로 인도하시고 이끄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지금 천국에 가셨지만 할머니의 기도가 이렇게 이루어졌고 이제 저는 저와 같은 이 다음 세대들에게 특별히 방황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전도할 때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다음 세대 영혼 구원 사역에 힘쓰고 계신 진주 함께하는 교회 이우재 목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0: FEBC 1분 칼럼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합니다. 말씀에는 서대천 목사님입니다.
1: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온 자는 더 이상 옛 창조의 한계를 따라 살지 않고 새 창조의 존재,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한 생명 속에 속한 자로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죽음을 대신 짊어지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심으로 닫힌 에덴의 문을 여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첫 걸음이 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약속한 새 하늘과 새 땅은 단순히 미래의 장소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 안에서 이미 시작된 현실입니다. 그렇게 성도는 이미 시작된 천국의 현실을 이 땅에서 증거하고 드러내며 복음의 향기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영원한 생명을 품고 사는 자입니다. 이제는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눈물과 사랑, 그 간절함을 회복하고 나의 죄보다 크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믿음으로, 새로운 시작으로 나아가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FEBC 1분 칼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2: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 반가워요. 한국 어린이전도협회 이선영 전도사예요.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친구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주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주일을 보내고 있지요. 교회에 가서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렸나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들으시는 참 좋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어떤 기도라도 다 듣기를 원하시는 정말 좋은 아빠이시지요. 오늘 첫 곡으로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내 기도를 찬양을 들으며 오늘도 우리는 쥐어린이 시작합니다.

오늘 첫 곡으로 내 기도를 찬양을 듣고 왔어요. 친구들, 우리는 주여린이 방송으로 도착한 6183번님의 사연을 소개하려고 해요. 잘 들어보세요. 8살 딸이 요즘 자기 전에 꼭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요. 작은 손 모으고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어주실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참 좋으신 아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가요? 우리 6183번님의 8살 딸도 우리는 주여린이 방송을 함께하는 모든 친구들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자라기를 전도사님도 함께 기도할게요. 우리 6183번님 사랑스러운 따님의 기도 모습을 사연으로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두 번째 찬양 윙윙 어린이 찬양팀의 주님 만난 날 함께 듣겠습니다.

0: 우리는 쥐어린이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을 암송하기로 했었어요. 말씀을 암송하며 경건한 모습,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인정하는 어린이로 한 주를 잘 보냈나요? 와, 우리 친구들 정말 멋져요. 우리 열심히 암송한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을 첸트로 불러볼까요?
1: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 28절
2: 히브리서 12장 28절
1: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2: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1: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2: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1: 다시 한 번 더
2: 히브리서 12장 28절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0: 아멘. 친구들, 이번 주에는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게 될까요? 오늘 성구 챈트를 잘 들어보세요.

아멘. 여러분, 이번 주 암송할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천천히 읽어줄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뒤를 이어 교회의 지도자가 된 디모데에게 바울이 보낸 편지예요. 디모데는 바울보다 어린 나이에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요? 바로 그런 디모데를 격려하고 힘을 더하기 위해 바울이 보낸 편지 중에 두 번째 편지가 바로 오늘 함께 읽은 디모데 후서예요.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우리 친구들은 어떨 때 두려운 마음이 드나요? 친구들 앞에 서서 발표를 할 때? 아니면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또는 캄캄한 밤에 혼자 집에 있어야 할 때? 여러분이 두려워할 수 있는 많은 상황이 있지요.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아멘.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두려워하며 마음이 쪼그라든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두려움 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마음 세 가지가 있어요. 선물을 하나씩 풀어보며 따라해 볼까요? 첫 번째 선물, 능력! 능력!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힘이에요. 어려운 일이나 새로운 일에 용기 있게 도전하는 힘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세요. 두려운 마음이 들 때 이렇게 외쳐보세요. 용기 내서 해보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능력이 있음을 믿고 용기를 내보세요. 자, 두 번째 선물, 사랑! 사랑!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자기 자신도 다른 사람도 바라보지 못하고 멈춰 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 대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도 사랑하고 배려하고 아껴

나눠줄 수 있는 사랑을 주세요. 내가 실패한 것처럼 보일 때에 스스로 꾸짖고 미워하지 않고 스스로 다독여줄 수 있는 마음, 친구가 실수했을 때 놀리지 않고 도와주는 마음, 내가 가진 좋은 것을 기쁘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지요. 어때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사랑, 정말 멋진 선물이지요. 오늘 말씀에서 알려주시는 세 번째 선물도 열어볼까요? 세 번째 선물, 절제! 절제! 절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무조건 하지 않고 스스로의 마음을 조절하는 힘이에요. 조금 더 동영상을 보고 싶고, 조금 더 잠을 자고 싶고, 조금 더 게임하고 싶고, 화가 난다고 마음껏 화를 내고 싶은 상황에서도 이제 그만! 하고 그 마음을 멈추는 거예요. 더 하고 싶은 것을 멈추고 화를 내고 싶은 것을 참아내는 마음이 바로 절제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세 가지 선물을 주기 원하세요. 두려운 마음이 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외쳐볼까요? 능력, 사랑, 절제!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는 받고 두려움은 물리치는 어린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챈트로 암송해 볼까요? 악보를 보며 함께 따라하고 싶은 친구들은 지금 극동방송 우리는 쥐어린이 홈페이지에 들어오거나 앱 사연창에 악보라고 남겨주세요.

아멘. 친구들, 두려운 마음이 들 때 이번 주 암송할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암송하며 크게 외쳐볼까요? 능력, 사랑, 절제! 아멘. 우리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을 우리 마음에 가득 담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큰 소리로 챈트로 불러보기로 해요.

0: 미션 스토리. 우리는 우주어 미션 스토리 시간에 말해줄 사람을 보내주세요.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지난 시간 이야기를 기억하나요?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올리오파는 다른 친구들이 동물을 괴롭히며 놀 때 친구들의 행동을 말렸어요. 하지만 친구들은 그런 올리오파를 겁쟁이라고 놀렸지요. 이런 일을 겪으면서도 올리오파는 선한 영이 동물과 자신과 이 세상을 만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선한 영에 대해 말해줄 사람을 보내달라고 3년 동안이나 기도했어요. 과연 올리오파에게 선한 영에 대해 말해줄 사람이 찾아왔을까요? 우리 함께 말해줄 사람을 보내주세요. 다음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고고! 해가 떠오르고 아침이 되었어요. 오늘도 변함없이 올리오파는 기도했어요.
1: 선한 영이시여, 저는 당신이 있다는 것을 믿어요. 제발 당신에 대해 말해줄 사람을 저에게 보내주세요.
0: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낯선 한 사람이 올리오파의 동네에 나타났어요. 그는 뉴기니 섬과 가까운 호주에서 온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의 손에는 검은색으로 된 책 한 권이 들려 있었어요. 친구들, 그 책은 무엇이었을까요? 맞아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이었어요. 그 사람은 성경을 펼쳐들고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2: 저는 호주에서 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책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0: 지나가던 올리오파도 그 사람을 보게 되었고 궁금한 마음에 멈춰서서 열심히 귀를 기울이며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때 올리오파는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동안 자기가 기도했던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2: 선한 영은 바로 하늘나라에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악령들보다 더 큰 능력이 있습니다.
0: 그 사람이

0: 이야기를 들으며 올리오파는 무척 신이 났어요.
1: 오, 저 사람이 하는 말은 틀림없는 사실이겠지? 내 기도가 응답받은 걸까? 나는 이 소식을 듣고 싶어서 3년이나 기다렸잖아.
0: 올리오파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1: 그 선한 용이 내 기도를 들으셨나 봐. 말해줄 사람을 보내주셨잖아. 나는 선한 형에 대해 더 많이 배울 거야.
0: 친구들, 그 검은 책을 손에 들고 말하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래요.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선교사님이셨어요. 선교사님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2: 만일 당신이 이 선한 형을 믿는다면 그분은 당신의 생활을 변화시키실 거예요. 그분은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해주고 당신의 두려움을 없애주실 거예요. 악한 영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당신이 죽은 후에는 선한 영과 함께 아름다운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거예요.
0: 올리오파는 선교사님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했어요.
1: 선교사님, 나에게 선한 영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 가르쳐주면 내가 가진 돈을 전부 드릴게요.
2: 아니에요. 돈을 내실 필요는 없어요. 선한 영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결코 죄를 짓지 않으신 분인데 바로 당신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귀한 피를 흘려주셨답니다. 바로 이 책, 성경이 그것에 대해 말해주고 있어요.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사흘 만에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계신답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기 원하신답니다. 올리오파, 선한 영이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을 믿는다면 당신은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올리오파, 바로 그 예수님을 믿겠나요?
0: 여러분, 과연 올리오파는 선교사님에게 어떻게 말할까요?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까요? 다음 주 우주와 미션 스토리 시간을 기대해 주세요.

선샤인 키즈의 예수님 찬양. 찬양을 듣고 왔어요. 우리는 주여름이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어요. 친구들, 이번 한 주도 오늘 배운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암송하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닌 두려움은 물리치고 능력, 사랑, 절제,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풍성한 한 주를 보내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오늘 방송을 들으며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친구들이 있지요. 그 친구들은 극동방송 우리는 쥐어린이 홈페이지 사연 참여란에 글을 남기거나 앱 사연창에 사연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마지막 찬양 캠키즈 워십의 나의 마음이 주를 향하고 함께 들으며 인사해요. 우리는 쥐어린이 지금까지 제작의 조안나, 진행의 저는 이선영 전도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Praise Praise with Ginny Yu. Yeremia 29장 11절 말씀 Jeremiah 29:11 For I know the plans I have for you, declares the Lord, plans to prosper you and not to harm you, plans to give you hope and a future.
1: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아멘.
0: 해피 Lord's Day, everyone. 여러분 행복한 주일입니다. 예배 잘 들으셨죠? Hope you had a wonderful service, everyone. And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to Praise Praise. And this is Jeannie Yu.
1: 늘 애청해 주시는 방송가족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니 유입니다. 저희 Praise Praise는요. 여러 장르의 영어 찬양들 소개하고요. 또 찬양의 의미들을 묵상하며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입니다.
0: Very happy that you are back, everyone.
1: You know, sometimes the future feels uncertain and we wonder what lies ahead. But even when we cannot see the road ahead, God already knows the way. So that's the good news, right?
0: 때로는 정말 우리의 앞길이 앞으로의 미래가 불확실하고 안개가 자욱한 것 같고 어떤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걱정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하지만 우리가 그 앞길을 볼 수 없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이미 그 길을 알고 계신다는 그 사실이요. Jeremiah 29:11 reminds

reminds us that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Amen. We may not know what tomorrow holds, but we know who holds tomorrow. I love that. 우리는 내일 어떤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내일을 붙들고 계신 분이 누구신지 알고 있잖아요. So today, let us choose hope over fear and trust God with what lies ahead. 우리는 오늘 두려움보다 소망을 선택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앞날을, 앞으로의 모든 시간들을,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소망합니다. Our story is not finished. 우리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God is still working, everyone.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서 일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요. All right. We're going to have a great time as we listen to lots of English worship songs, everyone. Hope you are ready. Come on, let's go.

All right, everyone. You are listening to Praise Praise with Jeannie Yu at FABC. 네, 지금 여러분은 극동방송 Praise Praise 듣고 계세요. 예레미야는 고향을 떠나서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며 미래를 알 수 없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요. 그들의 상황이 하루아침에 바뀐 것은 절대로 아니었죠. 오히려 그들에게는 아직 기다려야 할 시간이 아주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기다림의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I know the plans I have for you.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Plans to give you hope and a future.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Amen. 때로 소망이란 모든 상황이 바뀌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So, if we are in a season of waiting today, 우리가 오늘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요. Let us not lose heart. 절대로 절대로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God is not finished with our story yet. And there is still hope because God is still work. Right? 네, 우리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에 여러분과 저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그 사실 꼭 기억하고요. 네, 다시 한번 힘을 얻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Amen.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나는 예수님만 따라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작정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이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Amen. You know, God says, I have plans to give you hope and a future.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리라.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면 우리 안에 소망을 잃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혹 우리 안에 염려가 있다면 진정으로 그 모든 염려를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하길 바랍니다. 앞으로의 길이 아직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곳에 계신다는 그 사실 기억하자고요. So let us step into tomorrow with a hope in our hearts, trusting that God is still working and His plans are good. Right?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요. 주님의 계획은 늘 선하다는 그것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을 향한 소망을 품고요.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믿음의 걸음 걸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Thank you everyone for sharing this time with me and until we meet again. Let us not forget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우리 하나님 늘 선하고 좋으신 분이신 것요. 늘 all the time means 100%. 늘 언제나의 의미는 100%입니다. 99.9%가 아니라 100%, 100%입니다. 늘 좋으신 하나님, 늘 선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만 신뢰하자고요. Jeannie Yu였습니다. Bye everyone.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솔레드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솔레드에서 함께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의 시간, 위드힘. 이 시간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 여러분이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위드힘의 찬양 예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에 언제나 신실하셨던 나의 하나님, 우리가 일상에서 드리는 이 고백을 통해 우리 삶의 작은 영역까지도 하나님의 임재가 미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자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 각자가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삶에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남기를 원하고 신실하신 주님만이 찬양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지금까지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하셨습니다. 이 예배는 유튜브 검색창에 위드힘이라고 검색하시면 영상으로 다시 보며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 어디서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남구 진월동에 위치한 포도원교회 백주석 목사님께서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을 본문으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자, 오늘 제목이 나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이 문제 앞에서 해결해야 될 우리의 내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해요. 그게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연약함입니다. 성경은 가시라고 얘기하고 있죠. 바울 사도는 사탄의 가시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이 가시가 뭡니까? 나를 찌르는 거죠. 내 아픈 것을 찔러대는 겁니다. 숨기고 싶은데 숨겨질 수 없는 나만의 고통입니다. 겉으로는 그 사람을 봤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이 보여요. 근데 그 내면에는 아픔이 있어요. 아주 심각한 나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가시가 있어요. 이것을 바울 사도는 약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시 없는 인생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가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시가 있어요. 자꾸 틀어져요. 좋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내 안에 그렇게 좋은 관계 속에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좋게 유지하고자 하는 그 마음 대신에 고약한 마음이 있어요. 내 안에 시기심이 있고 질투가 있어요. 내 안에 분노가 있어요. 그리고 내 안에 경쟁심이라고 하는 또 가시가 있어요. 난 너보다 더 낫고 나아야 되고 난 네가 나보다 앞서가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 하는 이런 아픔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많은 연약함, 이런 가시와 같은 나를 찔러대는 이 성품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언제부터 이런 것이 생성됐을까요? 성경 말하기를 조상 때부터 대물림이 되어온 DNA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선천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플러스 후천적으로 내가 이 험악한 세상을 살면서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과의 부딪힘이 있고 많은 문제 앞에 직면하게 돼요. 그래서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많은 두려움이 있고 불안이 있고 고민거리가 있는 거죠. 이건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공부 많이 했어도 정말 내 마음속에 구조적으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걸 대체할 능력이 없어요. 그게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사도 중에 사도 아닙니까? 오늘 보면 말씀의 전장을 보게 되면 그는 삼층천을 갔다 온 사람이에요. 천국을 갔다 온 사람이에요. 하늘의 계시를 보는 사람이에요. 사도 중에 사도예요. 능력과 권세가 그의 삶 속에 그냥 매일 나타나요. 귀신이 떠나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요. 근데 그 안에는 숨길 수 없는 고통스러운 가시가 매일매일 그를 찔러대고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뭐 학자들마다 견해는 다른데 뭐 극심한 안질이었을 것이다. 또 어떤 사람 간질병이었을 것이다. 어떤 사람 극심한 박해였을 것이다. 뭐 이런 등등의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똑같아요. 너무너무 힘든 이걸 도대체가 이걸 안고 가기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이 가시를 제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세요. 두 번째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가시만 제거해 주면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좀 능력 있게 더 자유스럽게 또 은혜 속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또 말씀이 없어요. 세 번째 또 기도하면 하나님 제발 이 가시 좀 제거해달란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 충분하다. 내가 너에게 은혜 준 것으로 충분하지 않느냐? 아니 주님, 제가 은혜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 가시를 제거해달라고요? 가시를? 나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요. 아니 나를 주의 종으로 좀 사용하시려고 마음을 먹으셨다면 이 문제쯤 하나는 거둬주시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내가 뭐 큰 걸 원합니까? 난 돈도 필요 없어요. 권력도 필요 없습니다. 이 내 몸에 이 붙어있는 이 가시만 제거해 주십시오. 그런데 주님은 너는 더 이상 그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약할 그때에 강해진다. 너 그것마저도 없으면 너 교만해져. 이 교만이 뭡니까? 하나님 앞서가는 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을 죽으라고자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도적인 인생이 돼야 되는데 자기 주도적인 인생을 살려고 하는 그것이 교만이에요. 하나님은 너 그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은혜가 족하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많은 아픔이 있어요. 연약함이 있어요. 그죠? 정말 이것만큼은 남에게 들키고 싶지 않는 우리의 결격 사유가 있어요. 내 자존감을 정말 뒤흔드는, 송두리째 흔드는 내 안에 상처가 있어요. 좀 숨기고 싶어요. 이거에 혹여나 사람들 앞에, 대중 앞에 드러날까 봐 두려워요. 말로는 주여 내가 이거 드러나면 하나님 영광하니까 염려스럽습니다 하지만은 사실은 그거는 핑계일 뿐이고 나를 보호하고 싶은 거예요. 이걸 심리학에서는 과잉보상심리라고 합니다. 과잉보상심리. 자기를 보호하고 싶은 거죠. 특히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 뭐 일반의 뭐 행정가들이나 경제인들이나 또 정치인들이나 또 목사들이나 이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더더욱 완벽한 자기 자신을 보여주고 싶어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싶고 또 내 취약함이 드러나면 내 자존감에 스크래치가 생길까 봐 그거를 감추고 싶어해요. 그러니까 강하지도 않으면서 강한 척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해야 되고 뭔가 사람들에게 꿀리고 싶지 않냐는 자기 보호 본능, 이게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더 강해요. 여러분에게 그게 없습니까? 있죠. 저에게도 있고요. 근데 이게 내려놓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바울에게 있어서 이 문제는 대단히 그가 사도적인 위치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것보다, 많은 병든 자를 치유하는 것보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 사역적인 현장 속에서는 귀신 막 나갑니다. 병든 자 고침 받아요. 바울의 손수건만 갖다가 환자에게 올려놔도 그냥 치유가 일어나요. 근데 이것만큼은 세 번 기도했다는 말은 간절히 전력을 다해요. 정말 전심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는 너 그 기도하지 마라. 무슨 문제입니까? 내 안에 있는 문제예요. 내 안에 고통. 주님 이 문제 덩어리, 이 문제만 주님 나를 좀 벗겨나 주시면 하나님 자 더 이상 뭐 아무것도 구하지 않겠습니다. 사도요 주는 내 목숨 내놓고 내가 가겠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그러라고 나 불러주셨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문제는 나를 주야로 나를 짓누르고 있고 가는 곳마다 나를 따라다니고 사람 앞에서 이것 때문에 수치스럽고, 야, 너 다른 사람 병 고치는데 네 병은 못 고치냐? 야, 네 병 고치고 먼저 와. 자존감이 상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벽한 자가 없거니와 완벽해질 수 없어요.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분량에 대해서 자라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목표를 주셨지만, 그러나 그건 우리의 목표치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질량값의 정상이에요. 우리가 그걸 향하여 계속 싸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싸움이 멈추면 안 되는 이유는 내가 주님 위에 튀어나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 문제를 하나님은 끝까지 끌고 가세요. 그 하나님 통치 스타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당장 이 문제 해결해주면 주님 내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나 헌금요? 내 전재산, 뭐 전재산 안지라 절반 드릴게요. 내가 뭔들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뭔가 부족해서 우리한테 돈 달라고 한 적이 있으시나요? 그런 적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이것 드릴 테니까 하나님 내 헌신 좀 받아주세요. 그거 아닙니까? 내 마음에 없는 허물 얼마든지 있죠. 아무리 천문학적인 뇌물을 드렸다 할지라도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것 때문이었다면 하나님께 드린 건 아니죠. 그렇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셨습니까? 무엇이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 찔러댑니까? 무엇 때문인가요? 내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생겨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내가 교회 봉사했는데 알아주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아니, 뭐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아서입니까? 내가 그렇게 공을 들여서 매일 밤 기도하고 어쨌든 철야도 하고 금식도 했는데 왜 하나님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내가 언제부터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요. 왜 내 문제를 이렇게 계속 하나님이 지고 계십니까? 좀 풀어주시죠. 저도 신앙의 초년 때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뭘 원하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알기 때문이죠. 그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 불편하게 해드린가를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임을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내가 대단한 일에서 영광 돌리는 일보다 더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 아프게 하는 일인 줄을 알기 때문이죠. 영적 절이 들면 이 기도가 바뀌더라고요. 어떻게 바뀔까요? 하나님 이제 나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순종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큰 이름을 가지고 그 대단한 선지자가 되고 하나님이 되는 큰 교회 목회자가 되면 상이 클까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 평신도여도 어린아이라도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예배와 영광을 돌리고 또 겸손하게 자신을 낮춰 기도하면 그리고 내 안에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지만 당장 내 문제보다도 주님이 여기에서 원하시는 그걸 먼저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우리 다음 세대 예배를 통해서 그걸 봅니다. 놀라워요. 존경스러워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아니 얘들이 너무나도 영적 철이 들었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이 너무 깨끗하고 순수해요. 요 어른들은 저는 아직 때가 많이 묻었는데 애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이건 사실입니다. 인정하기 싫으시겠지만 사실이에요.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숨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가지고 가야 될 자리예요. 우리 가슴에 손 얹읍시다. 주님 오늘부터 연약함, 나의 연약함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재물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재물이에요.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숨기지 마십시오. 내 안에 있는 가시는 내가 드려야 될 나의 재물입니다. 다른 사람 안에 있는 가시는 그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의 재물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컨트롤할 수 없어요. 컨트롤하려는 생각을 하지도 말아야 돼요. 저는 목회 45년 동안 그걸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누구를 바꿀 수 없다. 하나님께 맡기자. 아무리 그 사람에게 사랑을 주고 공을 줘도 사람 바꾸는 일은 내 소관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바꿔지고 변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마치 어린아이들이 사탕을 이렇게 막 물려주면 이 단맛을 본 아이들이 계속 그거 요구합니다. 그죠? 계속. 그 나중에 어떻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건강에 해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연약함, 이 가시를 줘가지고 자꾸 찔러대요. 그래서 우리를 자극을 시켜요. 영적으로, 우리 혼적, 우리 마음으로, 우리 육체적으로 자극을 시켜요. 우리 관계 속에서 자꾸 자극을 시켜요. 어제 아침을 먹는데 우리 집사람이 우리 교회 텃밭에서 많은 일을 해요. 거기 뭐 고추

심고 또 상추도 심고 가끔 그 아침 밥상에 좀 걸어집니다. 근데 어제는 뜻밖의 포도를 가지고 왔어요. 아이고, 이번에 열매가 많아가지고요. 실버센터도 주고, 누구도 주고, 잡숴보세요. 우리 밭에서 났다는 거예요. 근데 알맹이가 조그만해. 여보, 근데 알맹이가 이렇게 조그만해.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손을 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알맹이가 저거 좀 쳐줘야, 그래서 다른, 열매에 좀, 영양분이 공급되고 튼실해지는데, 그거 놔두니까 그런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모든 게다 그래요. 계속. 그러니까 이 농사 지으려면은 부지런해야 된대요. 계속 손질해줘야 되는 거예요. 계속 좀 부지런한 걸 쳐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지치기라고 그래요. 이게 가지치기. 그게 뭔줄 아십니까? 바울과 우리를 다루시는 가시예요. 계속 질러대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이 인간은. 계속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켜야 돼. 계속 하나님의 전인자의 손으로 아주 정확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손으로 그 기술은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고도의 기술로 우리를 다스려야 돼. 개체가 있죠. 사람마다 다 달라요. 하나님 다신 방법이 달라요. 처방이 달라요. 비슷한 환경에 산다고 그래서 방식이 똑같은 게 아니에요. 아, 그렇구나. 이거 뭐, 당연한 건데, 이 간단한 논리인데,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사는구나. 여러분, 오늘 무슨 기도하고 오셨습니까? 어제는 무슨 기도하셨나요? 하나님, 이 문제를 없애주십시오. 그 기도하셨습니까? 아니면 이 문제 가운데서 나를 붙들어주십시오. 이 문제를 돌파하시는 은혜를 주십시오. 지금 이것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제목으로 삼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 하셨습니까? 궁핍. 아니, 사업이 좀잘 풀렸으면 좋겠는데, 만만치 않아.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완벽했을 때에 하나님 그를 불러냈나요? 아니에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 가문이에요. 우상을 제조하는, 그 아버지는 우상 제조업자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불상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아세라상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집구석에서 하나님 아브라함을 불러냅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그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리라. 요 하늘의 별좀 볼래? 네 백성이 저 별들처럼 많아지게 될 거. 저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겠다. 와, 그걸 불러냅니다. 그 다음날 또 달라졌습니까? 아니죠. 계속 험악한 척박한 땅이에요. 기근이 와요.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그냥 난리를 쳐요 그냥. 그리고 데리고 나온 이 조카 롯이 사고를 쳐요. 또 거기서 시달려야 돼요. 거기서 또 분리된 아픔이 있어요. 근데 이 조카가 망했다는 소리 들으니까 또 마음이 아파요. 또그 전염태에 또 빨려들어요. 이기긴 이기는데 그 상처, 그 아픔, 그 고난은 여전히 그 안에 있어요. 언제까지요? 그 임계질량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 계속 그를 그렇게 다루십니다. 아니, 100세 때 아들 이삭을 낳았어요. 근데 이 아들 이삭을 이제 좀잘 키워가지고 뭐좀 해보려고 하는 야심찬 꿈을 꾸고 있을 때 하나님은 네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당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선물이 아니라 가시였어요. 그죠? 그를 아프게 하는 그의 마음을 도려내는 가시였어.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한 줄을 믿으마. 모세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똑똑하고 잘났을 때 아니에요. 80세 된 노인네요. 인생 정년 때예요. 너 이스라엘의 지도자거든. 나는 입이 뻣뻣해서 말이 둔합니다. 나는. 아니,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기도는 어떻습니까? 기도원. 나는 우리 므낫세 집안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예레미야는 뭡니까? 나는 작은 자입니다. 출입에 능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세 번씩이나 부인했던 인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연약함을 탓하지 않으세요. 왜요? 원래 그 연약함 속에서 그들을 다루시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 연약함이 그에게는
은혜의 통로

이었어요.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간이 다 그렇게 선택을 받았습니다. 바울은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완벽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할례 받은 자요? 당시에 최고의 지성인이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죠. 감은 빡빡하지? 권력 가지고 있지? 돈 있지? 지식 있지? 완벽해요. 근데 주님은 그를 다루는 방법의 가시를 몸에 지니게 한 것이었어요. 가시, 연약함이에요. 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처음에는 몰랐어요. 왜이 가시를 제거하지 않느냐고 항변했어요. 근데 지내낼 거 보니까 야,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렸구나.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구나. 그것 때문에 일이 더잘 풀렸구나. 알게 된 거죠.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고자 한 것은 어떤 강한 게 아닙니다. 강한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강하지 않다는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도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 다음에 네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왜 나를 구하지 않느냐? 네가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왜 나한테 엎드리지 않느냐는 거죠. 내가 줄 건데. 내가 너의 취약점, 너의 연약함, 너의 깊은 상처, 너의 그 부족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기 위해서 그 너희 안에 이 공간을 두었는데, 그 너희들은 왜 나를 원하지 않느냐? 왜 너는 나를 갈망하지 않느냐는 거지. 왜 너는 사람한테 가지고 자꾸 뭔가를 찾으려고 하느냐? 왜 너는 돈이면 나의 인생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느냐, 이게? 걸려?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대접을 받을 때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야, 네 소원이 뭐냐? 나는 왕가도 연결되고 정치도 많이 한다. 근데 수넴 여인이 이대로 좋습니다. 난 당신을 섬기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정치인들을 통해가지고 일 해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 걸 허락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이 가정에 아들이 필요한데 너 아들을 내년 이맘때 주신다고 선포해라. 그거였어요. 그래서 그대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아들 낳습니다. 아들을 이제 잘 키워보려고 하는데 아들이 죽습니다. 이 여인이 원망을 합니다. 아니, 이 죽을 아들을 왜 줬었습니까? 하고 원망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임계질량으로 올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건 뭐예요? 아들을 살리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나 요한은 생명을 살리는 자다. 그걸 가르치고 싶었던 거예요. 나가 전능자다. 너는 나를 병 고치는 자인 정도로만 생각했느냐? 나는 죽은 자도 살려내. 그거 아니었습니까? 더큰 것을 보게 하시는 거죠. 더큰 대로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사건이에요. 제가 45년 전에 목회를 시작할 때하고 지금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제 영혼에, 제 마음속에 밀려오게 하시는 이그 신령한 파도, 이거 영적인 파도는 그때하고는 비교불가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동안 나에게 많은 아픔, 고난, 가시를 주셨는지를 지금은 100% 이해합니다. 왜 없는 가운데서 왜 성전을 짓게 하셨는지, 그 당시는 너무너무 힘들고 죽을 것만 같은 고통스러움이 있지만 지금은 100%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또 내게 뭔가 주어지고 떨어질 때에, 아, 그 말씀은 내가 어떤 이유를 달지 않냐고, 내가 순복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 동안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순복해야 된다. 기억하십시오. 연약함은 포기나 자기의 연약함을 환야시키는 방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길입니다. 지름길이에요. 그거 없이는 그런 하나님 만날 수 없거든요. 그가 상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고 싶어 하는 하나님이에요. 만나야 돼요. 돈몇푼 가지고 돼요? 아니, 지식 가지고 되냐고요, 그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부부끼리도 같은 공간에서 신앙생활해도 영적 레벨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괜찮아요.

0: 위해서 마음이 아플 수 있어요. 다툴 수도 있습니다. 마치 전도여행 때 바울이 그의 동행자와 다툼이 있었던 것처럼.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는데 그렇게 다투고 헤어져야 됩니까? 하나님 그런 일을 하셔요. 우리 가슴에 손 얹읍시다. 나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와 동일한 선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넘어졌을 때,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가시 때문에 힘들할 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렇게 해서 받았던 그 은혜가 내게 있다면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고통받은 사람은 고통받은 자를 위로할 수 있어요. 상처받은 사람은 상처받은 사람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 이런 삶의 스토리가 없는 사람 남을 도와줄 수 없어요. 우리가 마른 떡만 밟고 다닐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기대하지 마세요. 때로는 불편한 동거가 있습니다. 부부지간에도. 때로는 부녀가 다툼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때로는 배신당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교우지간에도. 우리 회사의 생활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나와 똑같은 생각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사람은 내가 섬겨야 될 사람이라는 거,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라는 거. 아멘. 기억하십시오.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 저는 기도합니다. 지금 나는 먼저 누군가를 내치지 않고 누군가를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차라리 배신 당하더라도 돌에 맞더라도 그것은 내 소관이 아닙니다. 저는 보호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고유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나의 요새이시다. 나의 산성이시다. 나의 피난처이시다. 나의 길이시다. 나의 반석이시다. 나의 요새이시다. 할렐루야. 의심하지 않습니다. 약함을 숨길수록 그 사람 더 약해집니다. 근데 인정할수록 그 약함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약함 가운데서 일어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힘내야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 저는 약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감당할 수 있는 긍휼을 주십시오. 나도 살고 모두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읍시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주십시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광주 남구 진월동에 위치한 포도원 교회 백주성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 전화 062-675-3004번 포도원 교회로 연락 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의 찬양.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은혜로운 찬양들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삶의 찬양 지금 출발합니다.

생명의 소리를 전하는 광주극동방송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 애창 FEBC 게시판입니다. 극동방송은 창사 70주년을 기념해 극동방송 홈커밍데이를 개최합니다. 극동방송의 70년 역사를 만나는 전시 및 체험 부스와 다채로운 음식 부스가 준비되어 있고 축하음악회로 음악그룹 세시봉, 뮤지컬 배우 차지연 씨, 그리고 극동방송 연합 어린이 합창단이 함께합니다. 일시는 10월 17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이고 장소는 한양대학교 대운동장 및 노천극장입니다. 담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홈커밍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광주 다니엘 기도회와 광주학원 복음화협의회는 리스타트 광주를 주제로 토크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9월 18일 금요일 저녁 7시이고 장소는 전남대학교 민주마루입니다. 강사는 영화 부흥의 제작자인 윤학렬 감독이고 찬양 인도는 우미쉘 워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전화 6413국에 4922번, 02-6413-492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동구 남문로에 위치한 동구겨자시 교회는 정영숙권사 초청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9월 20일 주일 오전 11시이고 장소는 동구겨자시 교회 2층 예배당입니다.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계신 부모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226국에 2288번, 062-226-228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MIP 기도하는 엄마들은 자녀들의 삶을 기도로 관여하라를 주제로 3주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9월 29일부터 10월 13일까지 매주 화요일에 진행되고 장소는 광주 남구 회재로에 위치한 광주 도성교회입니다. 자녀와 학교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는 어머니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참여 신청과 자세한 사항은 010-4740-4190번, 010-4740-419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북구 인방울대로에 위치한 찬송하는 교회는 영혼의 때를 위하여를 주제로 추석 명절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9월 24일 목요일부터 26일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7시이고 장소는 찬송하는 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575국에 0691번, 062-575-06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하트 아카데미에서는 AI의 지성과 인간의 영성이란을 주제로 2학기 아카데미를 진행합니다. 일시는 9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오후 3시 30분부터 7시까지이며 장소는 광주 서남교회 지하 1층 세미나실입니다. 지역 목회자 또는 신학과 인문학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자세한 사항은 010-5634-0301번, 010-5634-030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극동방송에서는 나라와 민족, 그리고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여호수아 돌파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일시는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이고 장소는 광주 서구 상무번영로에 위치한 광주극동방송 1층 공개홀입니다. 함께하는 기도회 뜻이 있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0: 탈북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회 열매입니다. 분단 70년의 긴 세월 가운데 이 땅에는 남과 북, 그리고 우리 곁에는 탈북민이라는 3만 명의 동포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동안 북한교회 재건이나 탈북민 구출이나 정착 지원 등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쓰임을 받고 또 헌신해 왔는데요. 우리 곁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사역의 열매 탈북민 신앙인들,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는지를 나누는 시간, 오늘도 신앙 간증의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에스더 기도 운동 철야 기도 때 함께 간증으로 나눠주신 이영주 집사님의 이야기인데요. 두 번의 북송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던 집사님의 귀한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1: 저는 용산에 있는 시온선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이영주입니다. 제 안에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제가 북송되었을 때 그 절박했던 주님이 아직도 내 마음에 있을지, 그리고 내가 지금은 잡혀갈 것 같지 않고 공안이 없는 이 편안한 공간에서 10년 넘게 살았는데 1년 365일 그 감옥에서 나와 함께 하셨던 주님을 내가 그대로 고백할 수 있을지, 그런 고민들이 있었고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기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이고, 제가 또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이 북송됐던 북한에서 내가 북한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전하라고 나를 여기에 보내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생각 끝에, 기도와 또 묵상 끝에 내가 하나님을 간증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은요, 2000년도 중국 심양에서였습니다. 이윤진 선교사님이라고 이명박 전 대통령 막내 동생이셨습니다. 지금은 소천 와서 전국에 가 계시는데, 그분이 2000년대 중국에 있었던 그 통독반들이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복음의 전투 무기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통독을 할 때 많이 싫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에 대한 것도 들려오지도 않고, 제가 사실은 고향 사람들이 그리워서 통독반에 갔는데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들어야 됐고 큐티를 나눠야 됐고, 그것도 또 새벽에 제 표현으로 막 들들 볶아서 깨워서 일어나가지고 모르는 말들을 계속 막 읽게 하고, 그래서 너무너무 싫었던 기억이 났는데 그냥 사람이 좋아서 그곳에 갔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윤진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저렇게 따뜻한 사람들이구나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당신이 몸이 막 10배나 넘어대는 짐보따리들을 끌고 심양 공항으로 이제 오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많은 것들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에너지는 누구를 통해서 왔지? 이런 고민도 잠깐 했고, 근데 이제 저도 가족이 있으니까 통독반에서 잠깐 머물다 또 이제 대련에 있는 저희 집에 가고, 그렇게 반복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낳은 딸 앞에 굉장히 제가 자신이 없고 부끄러운 엄마였습니다. 발변 기어다니는데, 크는 그 애를 보면서 내가 저 애가 이제 어느 정도 크면 나에 대해서 오픈을 하고 싶은데 나는 어떤 엄마라고 오픈을 해야 될까? 자식 앞에 나를 말하는 게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살아도 내가 사람처럼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첫 번째 북송을 이제 했었는데요. 잡혔어요. 중국 내몽골에서 일주일 동안 막 영하 40도 되는 데를 이제 막 돌고 돌아가지고 끝내는 북송되는 이제 중국 길림성 도문이라는 감옥에 이제 잡혔는데, 집을 나온 지 9년 하고 6개월 되었습니다. 많은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탈북할 때는 사실은 이제 제가 맞이어서 밑에 있는 동생들, 부모님들 살리려고 강을 건넜는데, 건너고 보니 제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나는 왜 세상에 태어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기억도 나고 그랬는데, 잡혀서 이제 양말 한 조각이랑

티하고 그냥 바지하고 그리고 이제 감옥에서 나눠주는 조끼 입고 7개월 동안 있었습니다. 감옥에 한 번도 빤 적이 없는 그 담요를 이제 뒤집어 쓰고 사실 하나님이란 존재를 많이 저한테 안 겨우지 않았어요. 그때까지 큐티했고 통독했던 그런 것들은 그냥 이제 어떤 지나간 일부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살고 싶어졌어요. 제가 그때 34살이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있으면 더 살고 싶어요. 저좀 살려주세요. 저 이제 34살밖에 안 됐어요. 저 죽는 게 너무 두려워요. 그리고 저는 죽으면 되는데 제가 남겨두고 떠난 딸, 8살짜리 딸 있습니다. 저는 살아서도 그 애한테 못난 엄마의 모습이었지만 죽어서도 이제 너무너무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난못 죽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나고요. 감방에 한 40명 되는 탈북민들이 같이 있었어요. 이제 북송되면 북한 보위부에서 그곳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물어본대요. 한국에 가려는 사람들이 있었는지, 기독교를 이제 알았던 사람들이 있는지 이런 거 많이 물어본대요. 그렇게 신랄 같은 희망을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오,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열흘 지나서 다른 감방으로 옮겨주셨어요. 근데 진보다리 풀다가 이제 통성명을 하니까 신기하게도 다 기도 제목이 있는 사람들, 중국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진보딸이라 해봐야 뭐 가루비누 조금, 그다음 뭐 양말 조각, 생리대로 사용하던 전 조각, 이렇게 작은 딸보들이 있었는데 그거 풀다 말고 청바지 단추 이제 뜯어가지고 보초병이 안 보이는 안쪽에다 기도 제목들 적어놓고 금식기도 했습니다. 금식기도를 3일씩 5번을 그 감방에서 했었던 기억이 나고요. 세상의 엄마들은 자기 자녀의 생일을 가장 좋은 선물을 해주잖아요. 저는 이제 제 딸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딸이 생일 전날에 이제 두 번째 이제 탈북을 했어요. 그래서 딸은 제가 돈 벌러 간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엄마가 왔다고 엄청 엄청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 안에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아, 내가 북한 사람이란 거 얘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 뭐 어쨌든 탈북에서 북한에서는 결혼 안 하고 중국에서 애아빠를 만나서 살았지만 나는 본적지가 여기가 아니다 이런 마음을 품고 중국에 왔는데, 탈북을 경험하고 중국 경찰을 경험하니까 이제 중국에 있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중국에서 한국을 오려고 이제 떠났어요. 왔는데 그것도 역시 통독반이었어요. 조선족 집사님과 이제 합심해서 저희를 이제 섬겼는데, 이제 한번 탈북을 경험하니까 너무 무서웠어요. 이제 그 뭐라고 하지도 않는데 아파트 안에서 목소리 자체가 이렇게 많이 낮아지고 찬양 부르는 것도 싹 죽어가면서 이제 불렀던 기억이 나요. 6명 중에 5명이 북송을 한 번씩 다 경험하니까 겁이 굉장히 이제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붙들려는 건 있었어요. 하나님. 그래서 아침부터 일어나서 성경도 이제 배우고, 말씀도 쓰고, 그때도 금식을 이제 했었던 것 같아요. 중국 공안에서 위례시 외사과에서 잡으러 왔어요. 그날은 김치찌개도 엄청 맛있게 고기를 많이, 삼겹살 많이 넣고 김치찌개를 엄청 많이 끓여놨어요. 몽땅 못 먹고 잡혔어요. 중국 공안에 다시 잡혔어요. 외사과에서 나온 분들한테 우리가 무슨 죄인도 아닌데 막그막열 명씩 넘어대는 막 산동 사람들이 이렇게 몸집이 커요. 달려들어와서 막 수가 막 차오는 거 보니까 너무 허무하더라고요. 아, 우리는 배고픈 죄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잡아가지?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저희 짐막 이렇게 싣고 가는데 봉고차가 막 굴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번 북송됐을 때 살았는데 한국 기도로 두 번까지 어떻게 살겠나 그런 생각이 이제 들었던 기억이 나고요. 아, 위례시 감옥에 일주일 동안 갇혀졌어요. 날씨도 엄청 안 좋고 비가 많이 왔어요. 창문 이렇게 열어놨는데 참새가 있잖아요. 거기 앉아서 비 굳느라고. 그 참새가 너무 부러웠어요. 아, 나 중국에서 태어났으면 저 참새로 태어났으면 북송 안될 텐데. 참새 너무 부러워가지고. 그리고 무슨 작업을 했냐면요. 내 안에 하나님 비워내는 작업에서 하나님 없어. 뭐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아우, 다른 것도 아니고 한국 기도도 난 죽으라는 거지, 뭐야? 없어. 하나님 없어. 없을 거야. 없을 거야. 계속 비워냈어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눈물도 다 비웠어요. 한 일주일 있었는데 제가 아마 일생 동안 울었던 그내 안에 있는 울음을 다 비워냈던 것 같아요. 나는 이 세상에서 이제 끝이다. 그래서 이제 묶여서 남자 여자 이렇게 다 묶여서 가는데, 위에는 배를 타고 대련에 와야 이제 북한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저희를 실은 북한 버스가 가는데 지금 보이브에 가는 거잖아요. 여기로 말하면 국정원에. 버스 안이 분명히 이제 사람이 한 40명 정도 탔는데 숨소리 하나 안 들려요. 다 무섭고 두려우니까. 그래서 막 상대방이 침 꿀꺽 넘어가는 소리도 막 들리고, 아, 참 살아있는 게 기적이다.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도착했어요. 북한 보위부 남자들이 막 이렇게 한 40명 정도 앞에서인데 막 입에서 막 상소리 막 나오고. 근데 감옥이라고 보니까 저는 첫 번째는 도문 쪽으로 이제 북송되고 두 번째는 이제 진이주 쪽으로 이제 북송이 되는데,
저희들이 가져온 남은 짐 있잖아요. 중국.

그래서 그 짐을 이제 돈이 나오는가 고 이제 검사하는 거예요. 저희 죄인들이 눈에 비친 그 보이브 내가 그렇게 멋있는 사람들 그래도 내 조국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여자들이 우리 가지고 난내그 혼솔 막 그리고 치약 막 뒤져보고 이러면서 돈을 이제 밝히는 거 보니까 아 여기가 내 조국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그때 조국이 아닌 거에 대한 생각을 이제 내려놨어요. 근데 그 보이브 소장이라는 사람이 이름 아무개 아무개 막 부르면서 너네 이제 한국 영사관에서 잡혔지? 막 그러면서 머리 이렇게 긴 머리인데 이렇게 잡아서 벽에다 이렇게 막 쫓아놓는데 양 옆에 이렇게 있어. 그래서 이 눈으로 옆으로 보이잖아요. 피가 이렇게 툭툭 터지는데 내가 맞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들고 막 내가 오줌을 쌀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분들이 사천이에요. 20대, 10대 후반인데 중국에서 조선족 전도사님 양육을 받으셨어요. 근데 이분들이 저는 그래도 좀 짬밥을 먹었잖아요. 사회 짬밥을 먹었는데 그래도 이제 한국에 가려 그랬지 그러면 거짓말해도 빙 애들 텐데 이 친구들은 사회 경험도 없고 이러니까 한국에 가려 했다는 것을 다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감옥에서 식기도도 했어요. 유일하게. 그래서 그 간부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배식구 쪽으로 이렇게 머리 이렇게 거기다 무슨 말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근데 그 없다 하면 거기 안 보내는데 그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을 없다고 말하면 수용소로 안 보낸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친구가 1초도 생각 안 하고 대답을 하더라고. 아니에요. 그분은 있습니다. 이러고 이제 밥을 먹더라고. 그래서 너 친구의 신앙은 뭐고 나는 내 신앙은 뭔가?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제 조사를 받는데 5명이 똑같이 잡혀 나갔으니까 너무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5명이 서로 다른 감방으로 이제 옮겼어요. 나는 이 감방에 있고 다른 분은 또 저쪽 감방에 있고 있는데 앞에 감방에 있는 순이라는 언니가 오전에 끌려 나가는 거 들었어요. 보지는 못했는데 야 김순이 몇호 감방에 몇호 나오라 해서 걸어 나가는 거 분명 들었는데 오후쯤 들어오는데 막 질질 끌려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나는 보지 못했는데 막 이렇게 무거운 거막 끌려 들어오는 그런 느낌. 나도 저렇게 맞겠구나.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한 매만 때리면 저다 불어버릴 겁니다. 나는 첫 번째 복성 때 제가 너무 많이 얻어맞아가지고 이 맞을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한 매만 저 사람한테 한 매만 때리면 다 불어버릴 거예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저 그런 기도를 했어요. 제가 근데 하나님은 기도대로 들어주시더라고요. 이 언니는 저는 진짜 한 매도 안 맞고 그 풀려 나왔어요. 근데 그 언니는 맞아 죽더라도 부인하게 해달라고 한국 기도를 부인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보이브에서 나와서 단련대로 가는데 변속관에서 봤는데 얼굴 빼놓고 이 몸부터 이 아래까지 다 새까만 거예요. 너무 맞아가지고 우자에 맞고 걸상에 맞고 그래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저희 서푼짜리 믿음도 많이 반성하게 됐어요. 근데 저랑 그 다섯 분이 해령 정거리에 있는 12교화소에 갔어요. 네 기가 그 포대가 있는데 만탄창을 한 군인들이 있고 저희는 이제 이름으로 안 불려지고 수임 번호로 불려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번호고 뭐라고 해야 되죠? 하나님 없으면 살수 없는 그런 삶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저녁에 끝날 때까지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었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제가 사람들이 당신이 삶에 어느 때가 하나님하고 최고로 가까웠으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지금도 자신 있게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감옥에 갇혀있던 3년 석달 동안 제가 하나님하고 제일 가까웠습니다. 그때 제일 제 신앙이 최고로 이제 높았던 시기다. 기도한다고 하고 1년 360일 하나님을 붙들었다고 하지만 약간 이런 마음도 있어요. 난 재수 좋은 사람이야. 왜냐면 한국 기도 두번다 이제 여독 정치범 성소를 안 갔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도 살짝 있었어요. 교만한 마음이죠. 근데 새로 감방에 이사 가는 날 너무 놀랐어요. 주님 여기를 주님이 예비하셨군요. 주님 살아계신 거 알겠어요. 제가 알겠어요. 재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 정말 살아계시네요. 그거 고백을 딱한 다음부터 하나님이 어떤 일을 시키시냐면요. 당신의 사람을 돕게 하셨어요. 그 감옥에도요. 중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 하루 종일 1년 360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눈께서 하나님만 부르시니까 그런 사람만 보게 하는 거예요. 나 중국에 있을 때 신앙생활 했소를 안 했지만 눈만 보고 아, 저 사람 중국에서 신앙생활 했구나. 그럼 기도 제목이 있구나. 그럼 둘이 벤소간에 들어가가지고 손 쥐고 왜냐면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둘다 나와요. 그리고 감방이 위치가 앉아있는 위치가 다르니까 모르는데 또 며칠 지나서 나 응답 받았어요.
손을 이렇게 만지면서 아 응답 받았구나. 하나님이 긍휼한 마음을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출소를 앞두고.

0: 이게 한 15일 전에 감옥에서 이제 저녁 시간이 굉장히 복잡해요. 일하고 들어오는 시간이니까 감방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때 틈에 그 사람도 내가 딱저 전해야 된다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손잡고 들어가서 아궁이 불빛에 나가서 이런 얘기예요. 나 중국에 갔는데 중국에서는 하나님을 믿더라. 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내 어려운 일들이 다 해결된다. 나는 지금 3년 반 돼서 나가는데 당신은 12년 어떻게 살 거냐. 그래서 한번 믿어볼래? 그러면 갈급하잖아요. 이 사람은 나간다는데 자기는 아직 12년 있으니까 그럼 한번 말해보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 불빛에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을 써주거든요. 그래서 이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야만 이 기도가 성립이 되고 당신이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7분 정도를 이제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사실 제가 그거 까맣게 잊어먹었거든요. 내가 전했는지 안 전했는지. 내가 한게 아니니까 제가 잊어먹은 거예요. 제가 이제 세 번째로 한국에 온다고 태국 이민 감옥에 왔는데 막꺅 소리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소리치는, 너 아는 사람이 있나 했는데, 저 여자 저 멀쩡하게 생겼는데 감옥에서 하나님 얘기하더라니까, 저 여자 어디서 살았네 막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그때 하나님 전했던 사람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 얘기를 했다고 난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솔직히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은 나도 대 오지랖이었네, 어떻게 거기서 그런 생각을 했지, 이런 생각이 나거든요. 근데 분명한 거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1: 구주와 함께 나 죽었어.
2: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또 하나님이 주장하심으로 모든 고문과 핍박이 있던 북한의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했던 이영주 집사님의 간증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찬송 함께 은혜 나누신 후에 계속해서 집사님의 간증 만나볼 텐데요. 한웅재 목사님의 음성으로 새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출소를 했어요. 제 동생이 데리러 왔는데 버스도 없고 기차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사는 데는 함경북도 온성이라고 지도 맨 위에요. 제철이 있어요. 제철에서 쇠를 이제 녹이려고 그러려면 고열탄이 있어야 되거든요. 러시아에서 그게 수입해오는 고열탄이 있어요. 60톤 그 화물차에서 나왔다가 다시 러시아로 이제 들어가는데 그 트럭에 탔어요. 탔는데 찬양을 너무 부르고 싶은 거예요. 그 감옥에서는 찬양을 마음대로 못 불렀잖아요. 그래서 집에 내려오는 3시간 동안을 찬양을 목이 터지게 불렀던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철길 바로 옆에 두만강, 두만강 옆에 바로 중국이에요. 그리고 막 연변 쪽에는 중국 조선족들이 많이 살잖아요. 한국 위성이라고 또 썼어요. 그래서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똑 떨어지면 두만강이고 두만강에서 똑 떨어지면 내 딸한테 갈 텐데 이런 생각도 들고 하나님 나 살려준 거 너무너무 감사해서 막 기도하고 노래 부르니까 제 동생이 너무 놀라가지고 감옥 갔다 왔더니 나보고 이상해졌다 그러더니 다른 데 다른 감방으로 가더라고요. 제가 한 3시간 동안 기도했던 기억이 나고요. 또 이제 출소하고 나니까 엄마한테 이제 하나님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하나님을 이제 전했습니다. 그리고 제 올케한테 막내 동생한테 이제 하나님을 전했던 기억이 나고요. 제가 세 번째로 이제 한국에 이제 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감옥에서 살아났을까 얼마나 제가 충만해야 돼요. 근데 이제 딱 물어봤어요. 한 분도 안 잡힌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 기도로 한 번도 안 잡힌 사람도 있고 자기는 아예 한국 기도도 아닌데 안 잡혔대. 그래서 야 하나님 너무 불공평하시네. 어째 나는 한 번도 중국이 참새도 막 부러워 그렇게 만들어놓고 나는 이렇게 두 번씩이나 잡히게 했대야. 막 이런 생각이 들고 너무 서운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래서 제가 한 6년 정도 세상에 발 하나님 교회에다 발 하나 이렇게 걸어놓고 하나님이 무서운 건 아는데 하나님이 매를 들기 직전까지 제가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이제 마음 아픈 것들인데 그리고 제가 하나님을 사실 인격적으로 만난 또 계기도 있어요. 또 사실은 하나님 만났으면 전과 후가 분명히 또 있어야 되잖아요. 살아오고 자유가 주어지고 잡힐 일이 없으니까 까마득하게 좀 하나님 저한테서 이제 멀어지는 것 같아요.

0: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어떻게 죽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떤 게 아닐까? 또제 안에 나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해 아울리치를 이제 갔었는데 북한에서 오신 분들, 그때 저를 이제 본 거예요. 달북민들 보면서, 아, 나도 저랬지. 하나님 얼마나 웃었을까? 이런 마음이 많이 들고, 나는 확실히 죄인이구나. 어떻게 해도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을 이제 알아야 되니까 제가 달라져야 되잖아요. 말도 세고, 직선적이고, 그리고 싫은 사람은 막 맨날 며칠을 씹고 안 좋다는 거 다 제 안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나름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던 기억이 나고요. 요즘 제가 묵상하는 게 여호수아, 여리고성이 이제 무너지는 것들이 있어요. 북한 선교학교, 북한 개척학교를 많이 참가하고 나름 내 안에 정체성이 북한에서 태어났으니까 북한에 대해서는 제가 얼마나 많이 알고 싶고 북한에 대한 마음이 많이 있겠어요. 그리고 또 2600명이 북송이 된다고 하잖아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어떤 마음이냐면요. 막 이제 그 면도칼 가지고 가슴을 저어내는 아픔. 저는 제가 북송을 경험을 했잖아요. 제가 이제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막 잡고 견뎌냈던 시간들이 있었지만 또그 죽어서 나가는 사람들 제가 기를 쓰고 가서 봤던 기억이 났어요. 왜냐하면 저한테 자극을 주노라. 너 정신 똑바로 차려. 안 차리면 저 사람들처럼 죽어.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 왜 그러잖아요. 송장 태우는 냄새. 고약해요. 너무너무 고약해요. 남할라 가잖아요. 남할라 이제 가면 여기서처럼 뭐 시체를 태우는 곳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마르지도 않는 그 참나무 위에다 사람을 태우니까 뼈가 잘 태워지지도 않아요. 그러면 또 보안원들이 경찰들이 걔가 사람 그 뼈대를 막 물고 다니거든요. 오늘은 그러니까 막 가는 길에 손톱? 누구 손톱인지 모르죠. 손톱이 굴러다니고 이렇게 뼈 갖고 굴러다니면 내 옆에 있었던 누구 손톱이겠구나.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제가 이제 김정은도 꼭 알아야 될 북한이 진짜 속살이란 책을 이제 썼었던 이유가 29살 되는 그 분이었는데 저랑 이제 시댁이 고향이 똑같은 분이었어요. 정말 이쁘게 생겼어요. 키도 크고 서구적으로 생겼는데 못 먹고 그러니까 있잖아 영양실조도 오고 백혈액이 왔어요. 그래서 뼈가 이 바깥으로 이렇게 튀어나오더라고요. 근데 너무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저한테 죽는다고 전갈이 왔어요. 그래서 제 병반에 갔는데 기도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 손잡고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미나미 엄마가 하나님한테로 간다고 합니다. 저희가 뭐 배고픈 거를 못 참아서 사실은 탈북한 거잖아요. 그래서 꼭 죽어서는 천국에 가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제가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 다음날 하나님이 새벽에 이제 꿈으로 보여주셨어요. 꿈에 그 친구가 이제 천국에서 예배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아, 너가 거기에 갔구나. 구미가 거기 갔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래요. 제 호흡이 있는 한 북한에 대해서 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남과 북은 진짜 피를 나는 형제잖아요. 어떻게 내 몸에서 보면. 북한에 대한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이 외면하면 누가 목소리를 내주겠나. 그런 생각이 제 나름대로는 그래요. 그럼 내가 죽어서 뭐를 할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돼서 낮아졌는데 그럼 나는 뭐를 할까? 나는 그래서 북한에서 온 청년들한테 내 어깨를 내어드리는 거. 내가 죽어지는 거. 저는 북한이 열릴 것 같아요. 저희 대에는 북한이 열려서 바울처럼 하나님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3만이 넘는 탈북민들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늦은 시간이지만 제가 늦은 거는 괜찮지만 또 이곳에서 기도로 섬겨주시는 분들한테는 너무너무 고맙고 정말 이제 그 고마움을 내 삶으로 이제 살아내고 기도로도 살아내겠다는 생각을 이제 많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제가 모 시간대 이곳에서 하나님의 얘기를 전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제 동족들이 북송을 앞두고 있습니다. 중국에 가족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낳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의 아버지, 북송을 막아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북송이 되더라도 그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지구상에 하나밖에 남지 않은 저 북한을 하나님 아버지 복음으로 열어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신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을 때 주님께서 그분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 북향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오늘은 에스터 기도 운동에서 철야 기도 시간에 간증을 나눠주신 이영주 집사님의 이야기 만나봤습니다. 이제는 이 대한민국

한국 땅에서도 또 탈북민 성도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교회 성도님들에게도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복음의 중요성, 통일의 중요성 알리고 계시는데요. 지자님의 사역을 위해서, 삶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향민 신앙가정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북향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회 열매입니다. 저는 김상균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1: 1분 찬송. 행복한 결혼의 출발. 믿음의 기업 글로리아 웨딩그룹이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평안한 한 주 보내셨나요? 하늘 편지 이정현입니다. 우리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별다를 것 없는 소소한 일상이 반복되고요. 누구에게나 주어진 십자가와 모양은 다르지만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무게들이 있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 가운데 나를 살게 하는 힘은 무엇일까 생각해 볼 때가 있어요. 제가 찾은 정답은 주님이 주시는 기대와 소망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히 알려주셨죠?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현실이라는, 또 환경이라는 벽을 바라보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힘. 반복되는 듯한 일상 속에서도 내 삶을 기대하게 만드는 힘. 내게 주어진 십자가의 무게를 기쁨으로 지고 갈 수 있는 힘은 주님이 주신 기대와 소망에서 비롯됩니다. 그 아름다운 기대와 소망을 따라 오늘도 힘차게, 그리고 기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하늘 소망, 소망의 바다의 목소리로 띄워드렸습니다. 복된 주일에 함께하는 하늘 편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로운 시간 만들어 갈 텐데요. 계신 곳에서 편안하게 들으시면서 문자 메시지로 소통하길 원하시는 분 혹 계시다면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어디서 무엇 하시며 극동방송 듣고 계신지 간략하게 들려주시거나 듣고 싶은 찬양 있으시다면 제목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메시지 주신 분들 중에 몇 분을 선정해서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하고 싶은 예쁜 성경 라스텔라에서 성경책을, 6남매 핸드메이드에서 제작한 파우치를, 식비는 줄이고 맛은 높이고 쿠기지에서 밀키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기업 뽀또야에서 말씀카드 액자를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5807님, 늘 주님을 보기 원하는 마음으로 교회로 향하고 있습니다 하셨는데요. 은혜 많이 주실 줄 믿고 잘 다녀오십시오. 7982님, 자녀들이 주님을 만나길 기도하며 듣고 있습니다. 저는 안산에 있는 미루샘교회 이라엘 사모라고 하고요. 나는 믿네 신청합니다 하셨는데요. 사모님의 진솔한 기도 제목 감사하고 주신 기도 제목을 이루실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빛내라는 찬양 신청하셨는데요. 바로 이어드릴게요. 피아워십의 목소리로 함께 하시죠.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하늘편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문자 메시지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보내실 분 혹 계시다면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6282님, 예배 다녀오는 길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듣고 싶어요 하셨는데요. 잠시 후에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9507님, 이정현 PD님 안녕하세요. 어제는 저희 교회에 마커스 워십이 오셔서 뜨거운 찬양과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찬양 신청합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띄워주세요 하셨는데, 이렇게 메시지를 접하기만 해도 얼마나 은혜로운 시간 보내셨을지 가늠이 됩니다. 그 은혜 이어가시라고 바로 이어드릴게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향기로운 나무의 음성으로 함께 하시고요. 좀 전에 신청하셨던 곡이죠.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임채무의 목소리로 이어집니다.

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임채무의 목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7894님, 마음에는 근심이 있고 환경도 녹록치 않지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그리고 주님만 더욱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선포를 주셨는데요. 아멘, 아멘입니다. 언제나 오르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기도로 아뢸 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더욱 힘찬 한 주 꼭 보내시기 바랍니다. 어느새 하늘 편지 맺을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끝곡으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홀리원의 목소리로 띄워드리며 인사드릴게요. 우리 모두는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라는 것 꼭 마음에 새기시며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정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영혼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대전 함께하는 교회 이규용 목사님께서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8절을 본문으로 그땐 헌금을 성경에 끼워뒀지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9월 한 달 동안 그땐 그랬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이고요. 영화 그 설교 내용 중에 영화에 대한 내용도 간략하게 잠깐씩 이야기 나누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볼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은 추억의 신앙생활 모습 하면 뭐 어떤 게 떠오르세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혼자 생각해봤을 때는 뭐 예를 들면 달란트 시장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런 새신자가 오면은 그 사탕 목걸이를 만들어줬던 게 그렇게 저는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요. 그 사탕 목걸이 중에서도 약간 그 과일 맛 나는 사탕은 별로 맛이 없어서 중간중간에 땅콩 카라멜만 뽑아 먹었던 어떤 그런 저의 기억이 납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를 꼽아서 함께 이번 달 동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저희와 함께 나눌 이야기 제목은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그땐 헌금을 성경 사이에 끼워두었지 라고 한 페이지 정도. 네. 그때는 헌금을 성경사에 끼워뒀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상하게 그땐 그랬어요. 그때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저희한테 헌금을 하라고 이제 1,000원짜리 한 장을 이렇게 주셨어요. 근데 모든 그 수많은 1,000원짜리, 그때는 카드를 많이 쓸 때가 또 아니었잖아요. 계좌이체로 아니었고. 그래서 다 현금이었는데 그 수많은 1,000원짜리 뭉탱이 중에서도 그나마 가장 깨끗한 걸 뽑아서 토요일 저녁에 야 규용아 성경책 가지고 와 해서 그 성경책 사이에 싹 끼워서 저를 교회로 보내셨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가서 헌금을 내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어땠냐면 그게 굉장히 번거로운 거예요. 깨끗한 돈 1,000원이든 더러운 돈 1,000원이든 꾸깃꾸깃한 돈 1,000원이든 그러니까 어머니가 저한테 토요일 저녁부터 깨끗한 돈을 굳이 찾아서 성경 축에 굳이 넣어가지고 빳빳하게 해서 저를 교회에 들려 보내는 게 저는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돈 가려봤나? 이거 깨끗한 돈이면 어떻고 꾸깃한 돈이면 어떻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전혀 아무런 의미가 없는 행동을 반복해서 하는 거다 라는 불만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꾸만 엄마한테 아 엄마 헌금 그냥 아무 돈이나 줘. 뭘 그걸 찾고 있어. 왜냐면 어머니가 막 그 깨끗한 1,000원짜리가 없으면 은행 가서 막 바꿔오시고 이러기도 했거든요. 이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어른 세대들의 그런 신앙이. 그래서 뭘 그렇게까지 해 엄마. 그냥 아무 돈이나 줘. 헌금 하나님 다 기뻐하셔. 막 이런 식으로 어머니한테 따졌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 와 생각해보면 소위 말하는 옛날 신앙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옛날 우리 어른들, 윗세대들의 신앙을 생각해보면 그런 게 되게 많았어요. 하등 쓸모는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부단히도 무언가를 계속해서 뭔가 갖추려고 했을까? 유지하려고 했을까? 깨끗한 돈 1,000원짜리를 왜 그렇게까지 유지하려고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만 해도 아까도 개척교회 이야기 하셨지만 저도 어렸을 때는 아주 작은 개척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러면은 뭐 교회 재정이 넉넉하겠어요. 뭐 성도가 넉넉하겠어요. 근데 꼭 꽃꽂이는 매주 달라졌어야 됐어요. 뭔가 막 뭐 크게 달라지지도 않은 것 같아요. 이 꽃을 보고 엄청나게 신앙심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이 꽃을 보고 엄청나게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 특히 어린 시절 저에게는 그냥 매주 같은 꽃 같아 보이는데 꼭 그렇게 꽃꽂이를 매주 디자인을 바꿔가면서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꽃꽂이 하다가 집사님들이 싸우시더라고요. 막 네가 한 게 예쁘니 내가 한 게 예쁘니 하면서 싸우시는 겁니다.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사실 신앙심에 있어서 꽃꽂이라는 건 크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시고

가지고 이걸 꼭 붙잡으셨을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는 단상이 이렇게 까만 단상이 어디 있어요? 이런 불경한 단상이죠. 그러니까 단상이라고 하면 빨간색 카페트로 되어 있어야 마땅하고 이 카페트에 올라올 때는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신발 신으면 안 된다고. 신발 벗고 올라가야 된다고 꼭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다녔던 교회 권사님은 이 단상에 올라오기 전에 단상 앞에서 신발 고스란히 벗어두고 무릎 꿇고 기도한 다음에 올라와서 무릎 꿇고 청소하셨던 그런 모습이 기억이 나요. 아니 그 단상이 뭐라고? 거기에 실제로 하나님이 그 단상에만 거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 빨간색 단상에 신발을 오히려 요즘에는 신발 벗고 올라오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잖아요. 신발 안 벗고 올라가는 게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렇게 그걸 지키려고 했었을까? 왜 우리 윗세대 선배들은 그렇게 쓸모없는데 뭔가 지켜야 할 만한 것들을 그렇게 지켰을까? 이게 저는 어렸을 때 되게 불만이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게 마냥 불만거리는 아니구나라고 제 생각을 바꿔먹은 계기가 한번 있었는데 그게 언제냐면 몇 년 전에 이제 저랑 와이프랑 결혼을 하고 그때는 코로나가 한참이어가지고 신혼여행을 못 갔어요. 그래서 열심히 돈을 다시 모아가지고 코로나가 좀 어느 정도 사그라들었을 때 우리 유럽여행을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그 체코, 프라하 그 낭만의 도시를 갔습니다. 그래서 가서 그 프라하에서 그 프라하 대성당이라는 데를 가게 된 거예요. 이렇게 내부가 생겼는데 되게 멋있더라고요. 대성당을 이렇게 관광 가이드를 따라서 둘러보는데 아 이거는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는 손을 무슨 뭐 현무암으로 조각한 거며 이거는 뭐 예수님의 무슨 승천하시는 장면을 무슨 돌로 조각했으며 몇 년이 걸렸고 몇 명이 투입됐으며 막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한참 어느 그 마인드가 있었냐면 함께하는 교회는 달라 이 마인드가 있었던 아주 까불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함께하는 교회는 저런 거 없어. 저런 허례허식 없어. 함께하는 교회는 본질만 추구하고 깔끔하게 해놔. 뭐 이런 뭔가 그런 거에 약간 차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그 트브라 대성당을 보니까 너무 약간 이제 와서 하는 이야기지만 너무 좀 수준이 좀 안 낮아 보이는 거예요. 아 저거 뭐 별거라 저거 다 허례허식인데 본질 아닌데 아 저걸 뭘 그렇게까지 열심히 깎고 뭐 애를 썼어 저거 다 하등 쓸모없는 건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고 있었는데 보면 볼수록 마음이 감동이 있는 거예요. 와 진짜 멋있다. 와 진짜 예쁘다. 진짜 정교하다. 처음엔 요 정도 수준이었어요. 와 어쩜 저렇게 미술 실력이 있을까? 이러면서 보고 있다가 점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무슨 마음으로 한 걸까? 저 프라하 대성당 어마어마한 성당을 저렇게 아름답게 깎고 다졌던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 나는 저렇게까지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들여서 뭔가 쏟아본 적이 있나? 이런 반성이 점점 드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때 당시 유지하던 신앙이 그 프라하 대성당을 만들던 사람들처럼 뭔가 방식은 다르지만 나도 하나님께 시간과 정성과 마음을 쏟아서 뭔가 애쓰고 있다면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이걸 위해서 내 시간과 정성과 마음을 쏟고 있었다면 그 프라하 대성당을 지었던 사람들의 마음을 보면서도 당당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제가 이건 허례허식이야 라고 하면서 그럼 정작 나는 하나님께 마음을 쏟고 시간을 쏟아서 무엇을 하는가 했을 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들 앞에서 창피해지는 거예요. 와 그들은 되게 허례허식 같아 보이고 쓸모없어 보이는 거지만 쓸모를 따지지 않고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 그 프라하 대성당을 보면서 많이 반성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서 제가 그날 이제 숙소에 들어와서 생각을 해봤어요. 야 쓸모는 없지만 마음을 쏟는다는 게 어떤 걸까 고민을 해보다 보니 제 머리를 탁 스치는 정말 적합한 선물을 제가 받은 적이 있더라고요. 제가 몇 년 전에 수년 전에 이제 함께하는 교회 처음 사역을 왔을 때는 작은 마을 담당 전도사였거든요. 얼마 전에 이제 침례식 하는데 다 큰 숙녀가 노란색 머리를 하고 아까 영상에도 나왔어요. 노란색 머리를 하고 전 목사님 막 이렇게 되게 이렇게 툭툭 치면서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 네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무슨 안녕하세요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누구신데요 그랬더니 제가 작은 마을 담당

했을 때 초등학생 찬양팀이었던 친구더라고요. 엄청 이제 부쩍 커가지고 침례식을 받겠다고 이렇게 스무 살이 돼서 왔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한참 전에 제 작은 마을 사역을 했었는데 스승의 날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 아이가 저한테 또 아시잖아요. 함께하는 교회는 뭐 스승의 날이라 그래서 막 사역자들한테 선물 주고 이런 문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수많은 작은 마을 학생들 중에 딱 한 명 기억나요. 이 한 명의 학생이 저한테 와서 전도사님 감사해요. 스승의 날 감사해요. 하면서 선물을 하나 이렇게 준 겁니다. 근데 거기 뭐라고 써있었냐면 그 다이소에서 파는 1,000원짜리 스티커가 붙어있고 다이소에서 파는 1,000원짜리 요만한 핸드크림이었던 거예요. 이 핸드크림 저는 이제 아시잖아요. 우리 뭐 누구한테 선물 줄 거 마땅히 없을 때 핸드크림이 제일 만만하잖아요. 그때만 해도 제 그 책상 서랍에 핸드크림이 한 3개 정도 있었어요, 이미. 그래서 핸드크림 선물 받아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핸드크림을 끝까지 쓴다라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계속 선물이 들어오고 뭔가 생각날 때만 쓰게 되고. 근데 제가 이 친구한테 그때 나름 감동 비슷하게 크게 받았나 봐요. 이 핸드크림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정말 이제 흔히 물 같은 제형이라고 하죠. 정말 물 같은 제형, 촉촉한 핸드크림이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물 같냐면 바르고 손을 닦으면 없어져요. 아무런 핸드크림의 기능이 없는 친구였어요. 바르고 물로 헹구면 되게 뽀득뽀득해지는 되게 신기한 핸드크림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핸드크림을 제가 끝까지 다 썼던 제 인생에 핸드크림을 끝까지 다 썼던 유일한 경험이 그 친구가 준 핸드크림이었습니다. 이때 제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너무 큰 감동을 받고 저한테 하등 쓸모는 없어요. 이것보다 더 좋은 핸드크림도 있고 핸드크림으로서의 기능도 없지만 이 친구가 그 1,000원을 투자해서 저를 위해서 다이소에서 우리 전도사님 뭐 줄까 하면서 고민했던 그 마음을 받은 거죠. 그 마음을 받았다라는 데에서 제가 너무 큰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같이 볼 텐데요. 마가복음 14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가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있는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였다. 한 여자가 아주 값진 나드 향유 한 병을 가지고 와서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이 향유를 팔면 300데나리온도 더 받을 수 있을 텐데 이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도 있지 않았소 하며 그 여자를 호되게 꾸짖었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마음만 있으면 너희가 언제든지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분명히 말해둔다.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한 일도 알려줘서 사람들의 기억에 남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요? 사람들이 이 마가복음 14장에 등장하는 나드 향유라고 하는 아주 값비싼 그때 당시에 약간 거의 1년치 연봉에 가까울 만한 금액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여자를 보고서 호되게 나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호되게 나무라는 이유가 뭔가요? 그거 쓸모 없는 행동이잖아 라는 이유인 거예요. 그거 효용같이 없는 행동이잖아. 예수님 알지. 예수님 귀하지. 근데 예수님한테 네가 마음이 있는 건 알겠는데 그거 너무 낭비잖아. 라면서 나무라는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평소에도 가난한 이들을 도우라,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이들을 섬겨라 라고 자주 이야기를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만큼은 예수님께서 이제 곧 돌아가시기 직전의 상황이니 나의 마음을 알아줄 이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나에게 마음을 표현해줄 이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무라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쓸모없는 거 맞아. 내 머리에 붙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아무 효용 가치가 없는 것도 맞아. 근데 나에게 마음을 때로는 표현도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무런 쓸모가 없어도 그저 마음을 표현해야 할 때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저희는 침례식을 했었죠. 바로 지난주인데 침례식이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신학적으로 받으신 분들 죄송해요. 아까 제가 박수 한번 쳐드렸으니까 양해해 주세요. 아무 쓸모가 없는 행동입니다. 특히 침례교단에서 베푸는 침례식은요. 어떤 자격 요건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몇 년 이상 하셨습니까? 그럼 이제 침례식 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함께하는 교회에서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경 구절 몇 구절 외우셨어요. 그럼 이제 침례식 받을 수 있어요. 이런 자격 요건을 증명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침례식은. 그리고요. 침례식 이후에 일주일 지나셨죠? 우리 지난주에 침례식 받으신 분들. 어떻게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신앙심이 좀 달라지던가요? 어떻게 좀
어떻게 좀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이셨나요? 여러분의 신앙심이 좀 레벨업 되셨나요? 솔직히 아니었죠. 똑같았을 거예요. 침례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침례식은요, 자격 요건을 증명하는 것도 아니고요, 침례식을 받았다고 해서 내 신앙심이 이제 어느 레벨 이상으로 레벨업하는 것도, 전직하는 거, 이것도 아니에요. 침례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침례식은 그저 고백이에요. 그저 고백을 위해서 저희는 지난주 한 6대의 카메라가 투입이 됐고요, 이런 영상을 찍었고요, 여러분들이 시간 내서 남아가지고 저놈의 써니목쌤 지치지도 않아 막 하면서 끝까지 여러분 계속해서 환호성 지르고 박수 쳐주고 고백하고 물에 들어갔다 나오고 옷 갈아입고 귀찮고 이 모든 일을 한 거예요. 왜 했다고요? 그저 고백이에요. 그저 마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침례식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별명을 붙여본 게 있는데 그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별명을 붙여봤어요. 물로 접어본 카네이션이라고 별명을 붙여봤어요. 여러분 자녀가 있는 분들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얘가 어린이집을 가고 유치원을 가면은 꼭 어버이날쯤 돼서 접어오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카네이션이에요. 하등 쓸모없죠. 어디다 둬요. 그 종이에 글씨도 삐뚤빼뚤 제대로 접지도 못하고 풀 때문에 끈적끈적하고 심지어 버리면 눈치도 그렇게 빨리 채잖아요. 어디 버리지도 못해요. 하등 쓸모없어요. 그걸 갖고 온다고 해서 엄마 아빠의 건강이 더 좋아지냐, 엄마 아빠의 어떤 뭐 재산이 증축이 되냐, 주식이 오르냐, 뭐 부동산이 오르냐, 아니잖아요. 근데 그저 아무 쓸모없는 마음인데 받은 마음이 충만해지잖아요. 저는 침례식이란 어쩌면 물로 접은 카네이션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제가 이 침례라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께 드릴게요. 기다려보세요. 카네이션 접을 거, 엄마 아빠 길러주셔서 감사해요. 낳아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물로 접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아무 쓸모 없죠. 하나님이 받고, 야 이게 무슨 쓸모가 있냐, 헌금이나 더 해라, 가난한 이들이나 더 도와라, 응? 니네 교회 뭐 전도나 더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지 않고 아마 마음 충만하게 받으셨을 거예요. 이 나드 향유를 예수님의 마음에 드렸던 여인처럼 저희도 지난주에 침례를 하면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코너스처치라고 하는 교회인데요. 벌써 4년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4년이 됐고 작년과 올해 2년 동안에는 제가 여름 수련회라는 것도 갔고요. 제가 좀 자랑 하나 해보자면 여름 수련회 두 번 다 나름 이 조그만 교회에서 침례식도 했어요. 여러분 뭐 지난주 38명 받으셨다고요? 코너스는 한 명 받았습니다. 저 사진도 갖고 와봤는데 이렇게 저희가 함께 동학사 계곡에 모여서 함께 침례식을 했었어요. 사실 이 침례식을 할 때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게 침례자가 한 명인데 동학사 펜션을 잡고 가보니까 이미 놀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거기를 삐집고 들어가서 침례를 이렇게 하기가 너무 불편한 거죠. 되게 비효율적인 거예요. 심지어 어린아이들이 좀 있어서 아이들 놀으라고 풀장도 빌려놨거든요. 아, 그러면 풀장에서 그냥 침례식을 해버리자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이 침례를 받은 친구가 어느 날 그러는 겁니다. 아, 마침 저희 아버지가 계곡에서 침례를 받았었는데 저도 똑같이 할 수 있어서 설레요 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 이런 이야기를 끝나고 하면 좋을 걸 꼭 하기 전에 하더라고요.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너무 비효율인데 거기서 사람들한테 죄송합니다 이야기하고 침례식을 베풀고 또 계곡으로 가는 길이 엄청 가파르고 이 수많은 수많지도 않지만 인파를 데리고 그 가파른 길을 내려가서 얘 한 명 침례주기 위해서 그 계곡을 가야 된다고 너무 비효율인데 근데 제 머릿속에 근데 침례는 마음이지 그럼 기왕 마음 쓰는 거 마음 좀만 더 쓰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귀찮아하는 저 수많은 무리를 이끌고 우리 계곡을 내려갑시다 라고 해서 계곡에서 침례식을 받았던 그런 장면이 여러분들 앞에서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이따 오후에 함께 볼 영화 정뱅이라고 하는 영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024년 여름에 있었던 일이고요. 그때 당시에 너무나 큰 사고여가지고 뉴스에도 나오고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코너스 성도들이랑 해가지고 정뱅이 마을에 수해 복구를 한번 같이 간 적이 있었어요. 보면은 저기 조그만 초록색 옷 입은 게 저거든요. 혹시 안 갔다고 생각하실까봐 이야기 드립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이게 똥물인지 진흙물인지 모를 만한 게 여러분이 살고 있는 모든 집 안 묻어있는 곳이 없도록 다 묻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가서 아무리 닦아도 닦아도 끝나지 않는 이 참혹한 현장을 보면서 저도 우리 코너스 성도들도 굉장히 마음에 어떤 무거움이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서 어느 정도 하루 일과를 끝내고 마을 이장님이 저희를 데리고 맛있는 식당으로 데려가서 밥을 사주셨어요. 근데 그때 그 식당에서 제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한 마디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전요 한동안은 외부 봉사자가 안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러는 거예요. 왜요? 아니 근데 사실 솔직히 말해서 그게 외부 봉사자한테 할 말은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생각을 하실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왜요?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더니 뚝이 무너지니까 제가 깨달아지는 게 이 뚝보다 더 높은 마음의 뚝이 이 마을 사람들 안에 이미 너무 높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외부에서 도와주는 거 너무 좋죠. 너무 감사하죠. 근데 이것보다 선행되어야 되는 게 우리 마음의 뚝을 무너뜨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을 주고 도와준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공동체다. 이게 먼저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외부 봉사자들은 되게 효용적인, 효율적인 도움을 드리고 가지만 한 번 드리고 가거든요. 결국 거기에 남아서 계속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서 나아가야 되고 살아가야 되고 함께 해야 되는 건 마음을 나눠야 되는 건 마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외부의 도움으로 우뚝 일어서기보다 우리끼리 서로가 서로를 우뚝 일으켜 세워주는 게 먼저 선행된 경험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게 우리 함께하는 교회 권선필 집사님이자 정뱅이 마을의 이장님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때 또 들으면서 참 많이 배운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정말 그야말로 우리를 위해서 효율적이지 않고 효용적이지 않은 낭비하는 선택을 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많은 걸 드릴 수 있어서 많은 걸 채워드릴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할 수 있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 그저 마음이 우리에게 쏟아져서 우리를 위해 피를 쏟고 물을 쏟으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요. 그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몸이 바로 우리 교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가끔 때로는 함께하는 교회를 바라보며 조금 가슴 아플 때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교회가 어느 정도 규모가 생기고 행정이 탄탄해지면서 쓸모없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뭐랄까 그걸 왜 해? 그거 아무 쓸모 없잖아. 그거 어떤 의의가 있는 건데 라는 지적을 많이 받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옛날 함께하는 교회는 아무런 하등 쓸모 없는 일인데도 했던 것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교회 바닥에 낙엽을 깔았던 적이 한번 있었대요. 어떻습니까? 그 잠깐 기분 좋고 말 행동이잖아요. 심지어 제가 이걸 그때랑 기획했던 집사님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끝나고 치우는 게 더 곤욕이었대요. 치우는데 막 바닥에 흙 있고 막 은행 딸려와서 냄새 난 장난 아니고 막 치워도 막 낙엽이 계속 나오고. 근데 그때는 그걸 되게 같이 즐겁게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즐거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는 누군가에게 닿는다면 그 마음과 마음이 닿는다면 함께하는 교회는 그래도 괜찮아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낭비해도 괜찮아. 아주 효율적이지만 하진 않아도 괜찮아. 아주 효용 가치만 있지 않아도 괜찮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날 함께하는 교회도 이런 낭비와 낭반이 있는가? 마음을 나누는 것이 있는가? 마음만 나눠도 괜찮은 내 시간과 정성을 쓰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 마음으로 카네이션을 접는다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려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뭘까 고민을 했었는데 어쩌면 마음만 드려도 기뻐하셨겠구나. 근데 내가 드릴 수 있는 게 없다라는 핑계로 마음도 안 드리고 있지는 않았나 이런 것들을 고민해보면서 하나님께 카네이션을 좀 접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접을 수 있는 카네이션 참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교회에서 하등 쓸모없고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아도 봉사와 섬김을 하는 모습도 될 수 있겠고요. 지금 네팔 지역은 홍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대요. 우리가 가서 그들을 위해

그래서 기도하고 뭐내 수중에는 돈 조금 내봤자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하등 도움이 될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께 카네이션을 접는다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기도를 해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끝으로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에게 마음이 닿기 위해서 우리가 쓸모가 없어도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것도 카네이션의 일환이 될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도 그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도 그것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카네이션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하나님께 꼬깃꼬깃 카네이션 접어드리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혼의 양식 지금까지 대전 함께하는 교회 이규용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내 영혼의 찬양 김혜숙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사야서 43장 19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어느 누구도 방해를 하거나 저지할 수가 없습니다.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선하시며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주권적인 통치하심으로 어지러운 세상을 다스려 주셔서 불가능을 가능케 해주시라고 믿으며 내 영혼의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곡은 국립합창단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방금 들으신 찬송은 찬송가 357장 내림마장조 8분의 6박자의 승리의 찬송이었습니다. 미국의 존 E.H. 목사가 작사했고 아이라 상케가 작곡한 찬송이었는데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힘입어서 믿음이 이긴다는 주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자는 찬송이었습니다. 이어서 빛의 사자들이여 아이노스 합창단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신 방송은 복음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광주극동방송 김혜숙의 내용원의 찬양을 듣고 계십니다. 한국교회의 어머니로 불리운 문준경 전도사님의 걸어온 발자취를 더듬어 볼까 해요. 한국 개신교가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시금석과 같은 역할을 하신 분이죠. 복음 안에서 희망을 찾았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너무 행복해서 천국의 섬, 증도에 복음을 전하며 지친 영혼 위에 힘과 용기와 위로를 주셨던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시아 최초로 지정된 슬로우 시티 증도. 이 증도에는 교회가 많습니다. 섬 전체 인구가 100% 다 크리스천이에요. 아름다운 박애 정신과 순수함을 기념하기 위해서 문준경 전도사 순교 기념관이 있는 곳이기도 하죠. 순례객들이 많이 찾아와서 바다를 바라보면서 위로와 평안함을 얻어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고 해요. 찬양 올리겠습니다. 지선의 행복. 시와 그림의 김정성 목사님의 임재 두 곡 올립니다.

찬양 듣고 돌아왔습니다. 민족 시인인 윤동주 시인의 시한서 올려봅니다. 제목 코스모스. 청초한 코스모스는 오직 하나인 나의 아가씨. 달빛이 싸늘한 추운 밤이면 옛 소녀가 못 견디게 그리워 코스모스 핀 정원으로 간다. 코스모스는 귀돌이 울음에도 수줍어지고 코스모스 앞에 선 나는 어릴 적처럼 부끄러워지나니 내 마음은 코스모스의 마음이요 코스모스 마음은 내 마음이다. 윤동주.

소프라노 김선희의 하나님의 은혜 듣고 돌아왔습니다. 한 그루의 나무와 풀 한 포기가 모이게 되면 큰 숲이 이루어집니다. 때론 흔들리고 연약해 보이는 코스모스 꽃이 모이게 되면 코스모스 꽃밭이 되죠. 나 한 사람의 영혼이 잘 되고 질서 있게 되면, 기도로 날마다 새로워진다면, 영혼이 잘 되고 봄사에 잘 되는 일들이 되고 이 사회가 건강해집니다. 우리가 발걸음을 옮겨가는 곳마다 밝고 맑고 건강한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죠. 더욱이 기도로 무장해서 좋은 과정을 이루고 교회와 지역사회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좋은 일꾼들로 되리라고 믿으면서, 끝으로 부르신 곳에서 서울 챔버 싱어즈의 음성을 올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오늘도 제작의 문예정, 진행의 김혜숙이었습니다. 지금 극

0: 예수.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게 되다니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 이야기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마지막 시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몇 시간 전, 그리고 영광스럽게 부활하시기 며칠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2장에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화자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 한 명인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열정이 과했던 탓에 예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는 다소 과격하게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했다가 미워하고 존경했다가 싸우기를 반복하는 사람이었죠. 베드로는 다른 동료들보다 훨씬 감정적으로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그 열정은 오늘 이야기를 흥미로운 관점에서 전해드릴 것입니다.
1: 제 이름은 시몬입니다. 주님은 저를 베드로라고 부르시는데 그건 돌과 바위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저를 시몬 베드로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저의 외모를 나타내는 이름인 줄 알았습니다. 사실 저는 키도 크고 강한 근육과 대담함을 소유하고 있었으니까요. 흔들리는 배 위에서 그물을 던지는 일을 한 덕분에 강한 체력을 갖게 됐습니다. 제가 우물가를 지나가면 물을 깃던 여인들은 고개를 돌리고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어깨에 힘을 주고 힘차게 걸었지요. 저를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저의 남자다움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주 예수께서는 누구보다 많이 저를 가르치고 타이르고 꾸짖고 훈계하셨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께서는 저를 축복하고 과분한 영광을 주셨다는 것이지요. 또 저는 충동적이고 성미가 급한 편입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 차례 고난을 겪기도 했지요. 지난 3년간 저는 동생 안드레 그리고 다른 10명과 함께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고 듣고 배우고 익혔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유혹에 대해 말씀하실 때 저희는 넋을 잃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탄은 무려 40일간 예수님을 현혹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 시도는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습니다.
2: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빵으로 바꿔보아라. 왜 물과 음식을 안 먹는 것이냐?
3: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빵이 육신을 유지시켜주는 것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영원히 보호해주느니라.
2: 이 화려한 세상과 왕국을 보아라. 내가 이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이 세상은 나의 것이니 원한다면 누구에든 줄 수 있지. 나를 숭배하라. 그러면 모두 너의 것이 될 것이다. 너는 비극적인 운명을 회피하고 고귀한 왕자가 될 수 있다. 시간 끌 것 없이 지금 당장 받겠다고 하라.
3: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 섬기라고 하였다. 그렇지 못하면 비난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 나는 창조주를 멀리할 생각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다. 나는 오직 그분만을 섬길 것이다.
2: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해 보아라. 여기서 몸을 던져 보아라. 그러면 그분께서 천사를 보내서 너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다. 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너를 들어 올려줄 것이다. 그러면 대제사장도 너의 권세를 믿을 것이고 온 세상이 네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지 않겠느냐.
3: 성경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적혀 있느니라. 물러가라! 더 이상 너의 말을 듣지

0: 잊지 않겠다.
1: 그 후 사탄은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인생에는 위험한 고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악마의 위험에 맞서 싸울 수 있는 날카로운 칼과 같습니다. 저는 그 누구보다 더 이 말씀이 필요한 사람일 것입니다.
2: 베드로 형, 가끔은 집을 나온 게 후회되지 않나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옳은 일인지 의심한 적은 없느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것이 정말로 우리의 운명일까요?
3: 안드레, 나는 분명히 확신하고 있다. 우리의 선택은 틀리지 않았어. 물론 가족과 친구들이 보고 싶기는 하지. 그렇지만 우리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들을 보았다. 우리는 약속의 메시아를 만난 거야. 우리가 따를 사람은 오직 이분 한 분뿐이야.
2: 그렇죠. 사람들은 우리가 본 걸 아마 못 믿을 거예요. 저조차도 가끔은 믿기 힘들 때가 있으니까요. 장님, 절름발이뿐만 아니라 온갖 환자들이 치유를 받았어요. 한 소년의 도시락 하나로 수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다는 걸 누가 믿겠어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해요. 출발할 때만 해도 바다가 잠잠했는데.
3: 자, 돛을 내리고 노를 단단히 잡아라. 바람 속으로 저어가자.
2: 어? 저게 뭐지? 어? 유령이다! 귀신이야! 어, 하나님, 우리를 구해주십시오! 다들 노를 줘요!
3: 노를 줘! 아!
0: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인이라.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보호해 줄 것이다.
3: 주님! 정말 주님이 맞으시면 저도 물 위를 걸어서 거기까지 가게 해 주십시오!
0: 오거라. 내가 너를 받아주겠다. 내게서 눈을 떼지 말아라. 믿음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
2: 안 돼! 가지 말아요!
3: 저것 봐! 뭐라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걷고 있어!
2: 베드로 형! 제정신이에요! 이 파도를 봐요! 어서 돌아와요! 어?
3: 내가 물 위를 걷고 있어! 정말로 물 위를 걷고 있다고! 이런 걸 상상이나 해봤어?
0: 나와 함께라면 불가능은 없다. 눈을 들어 나를 보아라.
3: 파도를 조심해! 넘어지면 안 돼!
2: 몸이 가라앉고 있어. 주님! 주님 살려주십시오!
0: 베드로야, 너의 눈을 나에게서 떼지 말아라. 믿음이 너를 지탱해 줄 것이다. 내 손을 잡아라.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항상 곁에 있을 것이다.
1: 놀라운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예수님은 우리들을 보내서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온갖 종류의 기적이 일어났고 우리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우리가 설교하는 중에 그런 기적이 일어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신감이 충만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힘으로 내쫓을 수 없는 마귀를 만나고 나서는 다시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마귀는 주님의 권세로는 쉽게 쫓아냈던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생각했던 만큼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직도 배워야 할 게 많이 남은 모양입니다. 주님의 인도와 인내하심 아래 우리들은 주님의 가르침을 열심히 배웠습니다.
4: 와,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에게 축복을!
2: 우리의 조상 다윗의 왕국이 세워지는 것을 축복합니다!
4: 호산나!
2: 호산나!
4: 호산나!
2: 호산나!
5: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모두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주님이 영웅 대접을 받으며 왕처럼 도시로

0: 입성하고 있단 말입니다. 저들이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1: 현혹되지 말아라, 베드로야. 며칠 있으면 이 사람들이 나를 죽이라고 외쳐낼 것이다.
0: 선생님, 전부가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보십시오, 다들 주님을 왕으로서 환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주님을 사랑하듯이 저들도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1: 이들 중 몇몇은 변절하지 않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알리는 일을 맡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날이 오면 대부분은 몸을 숨길 것이다. 두려움에 떨면서 도시를 떠나는 자들이 많을 것이다. 나를 후원하는 사람은 얼마 남지 않을 것이다. 영원한 구원을 위한 문이 곧 열릴 것이고 그 계시를 받을 자는 몇 명 되지 않을 것이다.
0: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도시 전체가 주님을 보며 환호하고 있습니다. 모두 주님을 따라서 혁명에 가담할 준비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주님의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1: 베드로야, 베드로야, 너는 아직도 이해를 하지 못했구나. 나는 반란을 일으키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온 것이다.
2: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인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왔습니다. 유다는 은화 30냥을 챙기고 유월절이 끝나자마자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유월절 저녁 시간에 하나님의 아들이 몸을 굽히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겸손과 섬김을 가르치시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외쳤습니다.
0: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당신이 누구이신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1: 너희 모두가 나를 저버릴 것이다. 시간이 되면 내 옆에 아무도 남지 않을 것이다. 목동을 치면 양들이 흩어질 것이란 말씀이 있다.
0: 아닙니다, 주님. 모든 사람이 다 떠난다 하더라도 저는 주님 곁에 남을 것입니다.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1: 베드로야, 내가 진실로 말하는데 오늘 밤이 가기 전 수탉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할 것이다.
0: 주님,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제 목숨이 다하는 순간까지 주님을 보호할 것이고 주님이 죽으면 저도 죽겠습니다. 전 당신이 누구이신지 알기 때문에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3: 예, 주님, 저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변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감옥에 갇히거나 죽게 된다고 하더라도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4: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3: 예, 주님.
2: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저의 이해력을 뛰어넘는 행동을 하셨습니다. 유월절 식사를 마친 뒤였는데 뭔가가 좀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빵을 들어 올리시더니 감사를 드리고 빵을 쪼개셨습니다. 그리고 그 빵은 인간을 위해 부서진 당신의 몸이라고 설명하시면서 저희 보고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은 잔을 들어 올리시더니 마찬가지로 감사를 드리고 저희에게 잔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쏟은 나의 피다. 나는 지금부터 아버지의 왕국에서 너희와 함께하는 그날까지는 포도나무에서 나온 것을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을 들은 저희들은 모두 당황했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일어서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5: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 내 마음이 무겁구나. 우리가 늘 가던 올리브나무 과수원으로 가자. 그 어떤 때보다 기도가 필요한 시기이다.

0: 분이 좋아서 그만해.
1: 이 시냇물 색깔이 이상합니다. 오늘 성전에서 바친 제물이 많았는지 아직도 검붉은 핏빛입니다.
2: 오늘 밤 제물 하나가 더

모두 여기서 멈춰 기도를 드리도록 해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나와 함께 조금 더 가자꾸나.

0: 너희에게 힘을 달라고 기도해라.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운명을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 힘이 듭니다. 제게 힘을 주시옵소서.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제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제가 이미 많은 수모와 고난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의 아들이 이 고난을 피해가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 모욕을 꼭 견뎌야만 합니까? 사람들에게 제가 능욕을 당해야만 합니까? 이 잔은 저에게 너무 벅찹니다. 인류의 죄가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그 오욕과 타락을 저 혼자서는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아버지시여, 제 힘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1: 죄의 무게가 예수님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그분은 인류의 모든 죄책감, 고통, 슬픔, 증오, 눈물을 느꼈습니다. 그분은 사람이자 신입니다. 그분은 수천 수만의 죄로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이 살해당하고 민족이 말살당하는 모습을 보셨고 온갖 사악한 행태를 보셨습니다. 잔인한 인간이 한 가족을 강탈하고 아이들을 죽이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세상에 온갖 악을 경험하셨습니다. 이 짐이 너무 무거워 예수님은 비탄에 빠졌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가 그분 위에 놓여졌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신성한 분이 아니었다면 이를 견뎌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 번이나 저희가 있는 곳으로 돌아오셨는데 저희들은 그때마다 잠들어 있었습니다.
0: 시몬, 내가 자고 있느냐? 나를 위해 이것 하나조차 못한단 말이냐? 단 한 시간도 나를 위해 기도하지 못한단 말이냐? 내가 슬퍼하는 것이 보이지 않느냐? 베드로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2: 기도하겠습니다.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3: 예, 정말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슬픔과 고통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주님.
1: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저는 분명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0: 왜 잠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요한과 야고보도 같이 자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저의 이름만 부르셨습니다. 저는 정신을 차리고 다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분의 얼굴과 옷에 피가 흘러내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예수님은 인간이 견뎌낼 수 없는 고통을 겪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또다시 저희를 깨우셨습니다. 너무나도 창피했습니다. 잠들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매번 실패할 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반복하셨습니다. 아버지, 당신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이 잔을 제게서 거두십시오. 하지만 저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1: 너희들 모두 또다시 잠이 들었구나. 이제 그만 됐다. 난 이미 배반을 당했다. 저기 배반자가 오는 것을 보아라. 사람의 아들이 죄인들의 손에 팔려가는구나. 그 자는 3년간 나와 함께 다녔지만 은화 몇 냥에 나를 버렸다. 그 자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2: 주님, 모든 소리가 멈췄습니다. 귀뚜라미 소리도 들리지 않고 온 세상이 너무 고요합니다. 마치 세상이 숨을 멈춘 것 같습니다.
3: 예수님, 사람들이 횃불과 무기를 들고 여기로 오고 있습니다. 군인들입니다. 가서 맞서 싸울까요?
4: 저도 그들이 보입니다. 주님, 저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자, 다 같이 싸우자!
2: 예,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마지막 한 사람까지 당신을 지키겠습니다.
1: 나는 반역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다. 베드로야, 너의 칼을 치워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두 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란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5: 귀를 다시 붙였어! 잘린 상처가 다 나았어! 이럴 수가!
1: 내가 할 수 있는 건 바로 이런 것이다. 내가 그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성전에서 설교를 해왔지만 너희는 나를 잡으러 오지 않았었다. 그런데 이 야밤에 몽둥이와 무기를 들고 나를 찾아왔구나. 나는 도살될 어린 양처럼 조용히 너희를 따라갈 것이다.
0: 저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조금 가다가 되돌아와서 군인들을 뒤쫓아갔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에 연루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근처에는 있되 너무 가까이 다가가지는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수만 가지 생각으로 어지러웠습니다. 겁먹은 어린아이처럼 몰래 뒤따라가며 지켜봤습니다. 잠시 후 그들은 예수님을 끌고 갔습니다. 그분은 돌아서서 저를 보셨지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자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6: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셨고 무덤에서 일어나셨으며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삶을 통해 그분을 따르기로 하면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분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날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기를 바라십니다. 성장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그분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삶을 인도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우리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가족과 친구들은 물론이고 우리의 원수들까지도 포함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믿음 속에서 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줍니다. 지금부터 제가 진심을 다해 하나님께 짧은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제 기도를 잘 들어주십시오. 기도를 마친 뒤 여러분이 같은 기도를 하도록 인도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의 삶으로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믿는 자로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매일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을 저의 주님으로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저를 따라서 큰 목소리로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진심을 담아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의 삶으로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믿는 자로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매일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을 저의 주님으로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 감사드립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께 하나님의 은총과 보호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주일 드라마, 성경 속 인물들의 위대한 시험. 12번째 이야기, 예수. 주일 드라마는 크라이스트 더 월드 미니스트리 협찬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브레이징 국악고의입니다. 삶의 현실이 모순되고 정의롭지 못할 때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지 묻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물음에 하나님은 줄곧 침묵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하심에 절망하거나 의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정한 때를 보고 계십니다. 이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다림이고 믿음입니다. 오늘의 첫 곡입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김태정이 편곡하고 국악 프로젝트 그룹 끈이 연주합니다.

작곡가 김태정이 편곡한 아침 해가 돋을 때 국악 프로젝트 그룹 꾼의 연주 함께 했습니다. 이 시간 프레이징 국악은 우리 고유의 가락화 장단으로 만들어진 국악 찬양과 함께 서양 음악 어법으로 만들어졌더라도 우리 국악기가 참여한 다양한 찬양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청취자님들의 많은 성원과 애청 부탁드리면서 세미한 소리 국악 선교단의 찬양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그리고 송정리의 찬양, 예수 나를 오라 하네 두 곡을 보내드립니다.

세미한 소리 국악성교단의 찬양,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이어서 송정미의 찬양, 예수 나를 오라 하네와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FEBC 극동방송의 프레이징 국악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는 작곡가 오예입니다. 이어서 노은아의 해금 찬양,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그리고 박수연의 대금 연주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두 곡을 듣습니다.

0: 언제 들어도 은혜로운 찬양이죠. 노은아의 해금 찬양,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그리고 박수연의 대금 찬양,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두 곡을 보내드렸습니다. 이번에 함께 하실 곡은 성경 판소리 갈릴리 예수 앨범에 있고요. 마태복음 5장 8복을 노래로 삼은 8가지의 복을 전해드립니다.
1: 세상이 내팽겨쳐버린 그 가엾은 무리들이 모여드는 모양을 가만히 보시더니 이름을 알수 없는 조그만한 산 위로 우리 주님 예수께서 천천히 오르시는디 아, 이 천하디 천한 무리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따라 오르는 것이렸다. 마침내 예수께서 입을 열어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시는디 그 한 말씀 한 말씀이 가뭄날 먹구름 같고 장맛비 한철에 땡볕 무리 같이 달고 오묘한 말씀이라. 그 첫 말씀은 8가지 복이라 했겄다. 이제부터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8가지 복을 내쭉 읊어볼 터이니 한번 들어보시오.

유영석 작곡의 성경 판소리 갈릴리 예수 중에서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 장단으로 이어지는 여덟 가지의 복 대목을 듣고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곡으로는 서울영락교회 시내가의 시무나무 국악성교단의 Forever Love를 들으면서 전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제작의 김태희, 구성 및 진행의 오해였고요. 평소에 놓쳤던 일상의 소중한 가치를 발견하고 구현하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기 소망합니다.

0: 네, 특별한 만남 FBC 초대석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명선입니다. 오늘 이 시간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1: WEC
0: 웹 선교회 파송으로 태국에서 선교사님 자녀들을 돌보고 계시는 우리 신재희 선교사님과 이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네, 우리 방송가족분들께 소개 부탁드립니다.

0: 네,
1: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태국 치앙마이에서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기숙사 사역을 하고 있는 신재희 선교사입니다.
0: 네, 환영합니다. 우리 선교사님께서 지금 태국 치앙마이라는 곳에서 사역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현지에서 몇 년 정도 사역을 하셨는지 그리고 태국에 대한 소개도 부탁드릴게요.
1: 네, 태국 치앙마이에서 사역한 지는 이제 한 6년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0: 네.
1: 태국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사시사철 푸르른 나무들을 볼 수 있고 예. 계절마다 정말 맛있는 과일들이 많은 그런 나라입니다. 반면 또 매우 덥죠. 1년 내내
0: 네.
1: 덥고 뭐 치앙마이에는 12월에서 2월 사이에는 잠깐 한국의 초가을 같은 날씨가 있는데 낮에는 여전히 덥습니다. 네, 그런 곳에서 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치앙마이에서 왜 그 선교사 자녀를 위한 기숙사가 있냐 이렇게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 네.
1: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으셨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선교사 자녀들을 돌보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 이 치앙마이에 이렇게 하나님이 큰 그림 가운데 이런 인프라들을 가지게 하셨는데 교단과 단체를 초월해서 선교사 자녀들이 잘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학교가 있고요.
0: 네.
1: 그다음에 교회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숙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가 단체나 교단을 뛰어넘어서 이제 선교사 자녀들을 잘 케어하기 위해서 협력하는 관계가 되어 있다 보니 이제 선교사님들이 자녀들을 이제 이 치앙마이에 안심하고 보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이곳에서 잘 성장하고 있고요.
0: 네. 그러면 이 치앙마이에 있는 선교사 자녀분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요. 이 자녀들은 그럼 부모님들이 치앙마이 태국에서 사역하는 분들의 자녀인가요? 아니면 다른 나라 지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의 자녀인가요?
1: 태국 다른 지역.
0: 네,
1: 다른
0: 그래요?
1: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의 자녀들도 있고
0: 네.
1: 이제 저희 기숙사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 주변 나라
0: 예.
1: 미얀마, 베트남,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이런 태국의 주변 국가에서 사역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이
0: 네.
1: 있습니다.
0: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외 선교사님들을 생각할 때는 현지에 가서 다른 나라에 가서 그 나라 원주민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만 생각을 하잖아요.
1: 그렇죠.
0: 그리고 네. 그 자녀들도 정말 큰 희생을 하고 있는 건데 부모가 선교사고 자녀는 아닌데 부모님들은 또 현지인들에게만 더 집중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아이들을 또 별도로
1: 네.
0: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또 케어를 해주시는 거네요.
1: 네, 그렇죠.
0: 그 사역을 우리 신재희 선교사님께서 태국 치앙마이에서 해주고 계시는 거고요.
1: 예, 맞습니다.
0: 네.
1: 이 자녀 교육이 사실 선교사님들한테는 큰 고민이시거든요.
0: 예.
1: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현지 학교를 다니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0: 네.
1: 그런데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가 되면서 이제 사실 선교지에 있는 고등교육, 대학교에 진학하는 것이 그 현지에서 살 것이 아니라면은 이 선교사 자녀들에게 대안이 될 수는 없거든요.
0: 네.
1: 그렇다 보면 뭐 한국의 대학교를 진학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그 외 다른 나라들로 이제 미국이나 이제 그런 곳으로 진학을 하려고 하면 현지의 고등 교육을 받아서는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국제 학교들을 찾게 되는데
0: 네.
1: 사실 현실적으로는 현지의 국제학교들이 엄청 비싸거든요.
0: 맞습니다. 네,
1: 금액이 엄청 비싸다 보니 선교사님들이 감당하실 수 없는데 여기 치앙마이에 있는 선교사 자녀들을 위해 세워진 국제학교가 있는데 여기에서 사역하시는 선생님들이 다 자비량 선교사세요.
0: 아, 네.
1: 그러니까 그 학비의 혜택을 선교사 자녀들에게 주시는
0: 네.
1: 거죠. 정말 다른 학교에 비하면 거의 5분의 1 정도 수준의 학비로 이제 선교사 자녀들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이제 학교가 있다 보니 선교사님들이 이쪽으로 아이들을 보낼 생각을 좀 많이 하

0: 하시는 것 같아요.
1: 네, 선교사님들의 현지 사역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는 시스템이네요. 참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선교사님,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젊어 보이세요. 네. 네, 근데 벌써 태국에서 사역하신 지 6년 네. 되셨다고요. 네, 선교사가 되신 이야기도 어떻게 되셨는지도 궁금하지만 그 전에 먼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시게 되셨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는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0: 네. 제가 제 돌아가신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1: 아, 네. 네.
0: 아버지가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제 복음에 대해서 늘 들려주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1: 예.
0: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했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구주로 받아들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늘 이렇게 반복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1: 네.
0: 그러면서 늘 끝에는 너 지금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1: 구원의 확신을 강조하셨네요.
0: 그렇죠.
1: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0: 그때 이제 어린 마음에 제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라는 사실을 부정하진 않았는데
1: 네.
0: 이렇게 대답했던 기억이 나요. 천국에 갈 수는 있어. 그런데 아프지 않게 죽었으면 좋겠어.
1: 조건이.
0: 네네. 네. 그렇게 이제 모태 신앙으로 제가 자랐고요.
1: 예.
0: 그러던 중에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주일 낮예배였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1: 네.
0: 주일 낮예배 설교 제목도 지금 기억하고 있어요.
1: 예.
0: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많네.
1: 없네가 네. 아니라
0: 네.
1: 많네.
0: 네. 네.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사실 중학교 1학년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1: 네.
0: 그리고 뭐 중학교 1학년짜리가 또 얼마나 큰 죄를 지었겠어요.
1: 네.
0: 그런데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됐던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존재인지를 그냥 그게 그냥 깨달아졌던 것 같아요.
1: 네.
0: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1: 네.
0: 그러면서 제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제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함을 회개하면서 정말 한참 울었던 것 같아요. 예배가 끝나고도 이제 계속 우니까 지나가는 성도들이 계속 무슨 일 있냐 이렇게 울으실 정도로 이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는 시간이 됐던 것 같고요.
1: 네.
0: 그러면서 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나를 위한 사랑이고 하나님이 진짜 내 아버지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1: 아멘. 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맞네라는 설교였지만 아마 반어법인 것 같아요. 강조하려고.
0: 맞습니다.
1: 네. 네, 세상 좋아하지 말라는 말씀인 네. 것 같은데 이때 우리 아버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어요.
0: 네네.
1: 네. 아버지께서는 지금 돌아가셨고요.
0: 네. 돌아가셨습니다. 네,
1: 많이 생각나실 것 같아요.
0: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생각나는 것 같아요. 이제 아버지의 그 마음도 더 이해가 되는 부분들도 있고.
1: 네. 네. 왜 그렇게 강조했는지. 정말 중요한 거구나.
0: 맞습니다.
1: 예수
0: 네.
1: 믿는 것이.
0: 네네.
1: 입으로 시인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이
0: 맞습니다.
1: 정말 중요하구나. 귀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으신 것 같습니다.
0: 네.
1: 네, 우리 선교사님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고요. 그러면은 아버지가 목사님이어서 대부분 그 목회의 길을 순탄하게 가는 분들도 있지만 또 아버지가 목사님이어서 나는 목회의 길에 가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자녀분들도 있거든요.
0: 그렇죠.
1: 예, 우리 선교사님은 또 어떻게 신학을 공부하게 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선교사로 결단하게 되셨나요?
0: 저는 일반대에 나왔어요.
1: 네.
0: 일반대를 나왔고, 그리고 사실은 저도 뭐 신학을 할 마음은 없었는데,
1: 네.
0: 제가 이제 그렇게 이제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더 알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동기에서 사실은 이제 신학을 이제 준비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 네.
0: 신학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씩 주님의 인도하심을 좇아 사는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선교사가 되었죠, 지금.
1: 네, 네.
0: 선교사가 되었는데 돌아보면

0: 계속해서 이 선교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가지게 하는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대학생 때는 선교단체 활동,
1: 예수전도단. 일반 대학교는 다녔지만 그래도 네. 예수전도단 선교활동을 네. 선교활동을
0: 전공만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이제 교회 사역을 신대원을 하면서부터는 이제 그 공부하면서부터는 교회 사역을 했었으니까요. 네. 교회 사역을 하면서는 매년 단기 선교를 준비해서 나갔었던 것 같아요. 단기 선교를 선교지로. 그리고 교회 사역을 10년째 했을 때 특별한 좀 결심을 했거든요. 예. 가족 비전 트립을 1년 동안 이제 다 한국에 있는 거 정리해서 저희가 선교지를 돌아다니면서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사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저희 네 가족인데.
1: 네.
0: 그 모든 시간들이 저희 가족을 또 저를 선교사로 준비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쫓아가다 보니까 이제 선교사가 되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선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한 거는 아 내가 이런 삶을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겠다 네. 이런 마음이 들어서 결심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1: 네. 온 가족이 선교를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0: 네.
1: 네. 어떻게 하게 되셨는지 어떻게 이렇게 선교의 여정까지 오게 되셨는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으면 목사님이 돌아가셨으면 홀로 남으신 사모님은 어떻게 생활하시는지 사모님을 도와드리려면 또 이 나라에서 생업을 이어가야 될 수도 있는데 우리 선교사님은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가셨잖아요. 어머니는 뭐라고 안 하셨어요?
0: 사실 이제 그 부분이 부담이 됐죠. 부담이 네. 됐는데.
1: 네.
0: 그런데 저희 어머님도 지금 선교사세요.
1: 아, 그래요. 역시.
0: 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 네.
0: 그 선교 단체에서 훈련을 받으셨어요.
1: 아.
0: 훈련을 받으시고 이제 그 단체 통해서 선교사가 되셨고 지금 이제 단체가 바뀌긴 하셨는데 지금 아프리카에서 아프리카 말라위에서 선교하고 계십니다.
1: 네. 네. 정말 대단하십니다. 왜 여쭤봤냐면요. 요즘 먼저 이렇게 목사님들이 소천하시면 또 사모님들이 홀로 남으시잖아요. 네. 홀 사모님들이
0: 네.
1: 생계가 많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가족들의 정말 지원이 아니면 그런 단체들이 너무 열악해서
0: 네.
1: 어렵다고 해가지고 제가 걱정이 돼서 한번 여쭤본 건데
0: 네.
1: 우리 사모님 역시 건강은 하신가 봐요. 그래도.
0: 네. 건강하시고요.
1: 할렐루야.
0: 네. 네. 그리고 감사하게 그 선교 훈련을 받으시면서
1: 예.
0: 또 그 선교사님을 만나서 재혼을 하셨어요.
1: 아, 네. 그래요.
0: 그래서 두 분이 같이 말라위에서 선교하시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1: 마음이 네. 놓이시겠네요. 우리
0: 네.
1: 선교사님, 아드님 선교사님 사역에 집중하는데 또
0: 네.
1: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길을 열어주셨네요.
0: 네.
1: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선교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요. 어느덧 태국에 가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치앙마이에. 태국 선교 사역하시면서 만난 하나님의 간증도 있다면 좀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네. 저는 선교사가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교사
1: 아멘.
0: 되는 것이 이제 사람들은 아유 고생한다 어려운 길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 선교지가 하나님과 가깝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이어서 축복이고 특권인 것 같아요.
1: 네.
0: 언어가 어린아이 수준이 되고
1: 예.
0: 또 문화가 다 다르다 보니까 모든 것이 낯선 환경이 되다 보니 가난한 마음이 되는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0: 그러니까 그 가난한 마음으로 있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주님 곁에 머물 수 있게 하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 아, 네. 제가 뭐 특별하고 대단해서가 아니라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 저를 그런 곳에서 하나님 곁에 두신다 이런
1: 네.
0: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1: 네.
0: 제가 원래는 세네갈에 있는 선교사 자녀를 위한 기숙사로 갈 예정이었어요.
1: 네. 치앙마이가 아니라.
0: 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세네갈로 가는 여정이 좀 이렇게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태국 치앙마이에서 이제 이런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그 급한 소식이 이제 여기도 이제 저희 단체에서 운영하는 기숙사가 있는데.
1: 네.
0: 거기 8명 그 아이들 이 그때는 거주하고 있었어요. 이제 전임 사역자가 갑자기 어떤 이유로 이제 복귀를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후임 사역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이 8명의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지는 거예요. 기숙사 문을 닫아야 된다.

0: 그래서 후임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빨리 이 사람들이 구해질 수 있도록.
1: 네.
0: 이제 저희 주변에, 이제 저희 단체에서 이제 저희에게 혹시 함께 같이 기도해보면 어떻겠냐.
1: 네.
0: 근데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제 저희는 1년 동안 세네갈로 갈 준비를 하고 있었고, 제 후원 교회들도 이미 그렇게 다 알고 있었고, 어느 교회는 주보에 이미 저희를 세네갈 선교사로 이렇게
1: 네.
0: 그 기록해 이제 매주 주보가 나가잖아요. 그렇게 네. 하고 있는 교회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사실 마음으로 잘 받아들이기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선교지를 바꾸는 게.
1: 네.
0: 그런데 어느 순간 기도는 해볼 수 있지라는 생각이 이렇게 네. 들면서, 그래 그러면 이 중요한 문제를 함께 같이 기도해보자. 우리 가족이, 그리고 우리 후원자들, 그리고 후원교회들에게 이제 함께 기도를 요청했고요. 상황을 나누고 이제 일주일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하는 기간 중 요일도 기억해요. 수요일에
1: 네.
0: 어느 한 중보 기도자분이 말씀을 보내주신 거예요. 계시록 7장 17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목자가 되어주셔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1: 아멘.
0: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아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이제 메시지로 받고 좀 더 궁금한 거예요.
1: 네.
0: 앞뒤 구절도 보고 싶고, 그래서 제 서재에 있던 성경책을 이렇게 탁 꺼내서 탁 펼치는 순간 정말 거짓말 같죠. 외국 돈 하나가 이렇게 탁 튀어올라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돈을 보지 않고도 이거 태국 돈이구나라는 생각이 탁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태국 돈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몰랐거든요.
1: 예.
0: 그래서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진짜 태국 돈이 맞았습니다. 저희가 작정 기도하는 그 기간에 그 성경책에서 그렇게 돈이 튀어나올 확률이 정말 그 얼마나 될까요? 저는
1: 그렇죠. 신기하네요. 네. 어떻게 들어가 있을까요?
0: 사실 그 성경책은 제 것이 아니라
1: 예.
0: 제 그 동료 목사님이 저한테 주신 성경책이었어요. 본인이 보시던 거를.
1: 아.
0: 네. 제가 나중에 여쭤봤거든요.
1: 예.
0: 이 태국 돈이 왜 여기 성경책에 들어있습니까? 그분도 모르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참 하나님 너무 재미있으시다. 어떻게 이렇게 인도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이제 후원 교회들과 상의를 드렸죠. 이런 상황이고 저희가 선교지를 바꿔도 되겠습니까? 근데 교회들이 다 오케이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세네갈에서 치앙마이로 선교지를 바꾸고 지금 이렇게 6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하나님께서 특별히 치앙마이로 보내신 이유가 있네요. 또 직접 개입을 해주셔서 역사를 해주셨는데, 실제로 세네갈로 갔으면 또 큰일 날 뻔했다면서요.
0: 아, 네. 네, 맞습니다. 그 저희가 코로나 때 이제 선교지를 나갔거든요.
1: 네.
0: 그래서 상황이 여러 가지로 어려웠던 것 같아요. 코로나였고, 그다음에 후임 사역자가 비어있는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원래는 선교사가 선교지를 가면 적어도 1년 동안은 현지 적응 기간, 그다음에 언어 훈련 기간을 가지거든요.
1: 네.
0: 근데 저희는 그런 시간이 없었어요. 일주일 도착하고 일주일 만에 태국말도 모르고, 그다음에 현지 문화도 모르고, 예를 들자면 주변에 어떤 식당이 있는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 기숙사에 8명 아이, 그리고 저희 아이 2명까지 10명을 책임져야 되는 이제 보호자가 된 거죠.
1: 네.
0: 코로나로 뭐 학교가 열렸다 닫혔다 하고 국경도 열렸다 닫혔다 하는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그렇게 10명의 아이들을 케어하는 게 참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밤마다 불평이 그냥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저를 너무 과대평가하신 것 같아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세네갈로 갔으면
1: 네.
0: 1년이라는 적응 시간을 갖고 그렇게 사역을 할 수 있었을 텐데.
1: 여유 있게.
0: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세네갈로 갔었으면 훨씬 나았겠네요. 이렇게
1: 네.
0: 그런 이제 그 볼멘 소리를 이제 하게 되더라고요.
1: 네.
0: 그런데 한 6개월쯤 됐을 때 어떤 소식을 듣게 됐냐면, 그 저희가 가려고 했던 그 세네갈의 기숙학교가 문을 닫는다는 얘기였어요. 만약에 저희가 세네갈로 갔으면 언어 훈련을 하고

0: 현지 적응하라는 도중에 사역지가 없어지는 아주 더 훨씬 곤란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였죠.
1: 네, 붕 뜨는 상황이네요.
0: 그렇죠.
1: 네.
0: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망치로 머리를 땅 이렇게 맞은 것 같지.
1: 예.
0: 아,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1: 아멘.
0: 그렇게 인도하셨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1: 네.
0: 밤마다 하나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구나.
1: 네.
0: 그러면서 그날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그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 뒤로는 거의 불평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1: 네. 정말 인간은 한치 앞도 보지를 못하는데 네. 우리 모든 것을 아시고 또 가장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정말 놀라운 것 같습니다.
0: 네. 정말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깊고
1: 네.
0: 넓다 이 말씀이 진짜 그렇습니다.
1: 아멘. 하나님 앞에 볼멘소리 할 수가 없네요. 정말 감사와 순종으로만 네. 받아야 되는데요.
0: 그래도 진짜 감사한 건 하나님이 예. 그 제 볼멘소리를 그냥 네. 다 받아주셨던 것 같아요.
1: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신 게 저는 정말 은혜인 것 같아요. 네. 우리 하나님은 진짜 모든 걸 우리의 특징과 네. 정확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0: 좋은,
1: 이해해
0: 진짜
1: 주시고.
0: 좋은 아버지시죠.
1: 아멘입니다. 네. FEBC 초대석 WEC 웹 선교에 파송된 태국 치앙마이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신재희 선교사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아쉽지만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특별히 선교사님께서 청년 시절에 선교사역에 관심을 갖고 결단하게 되셨잖아요.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청년 세대도 있거든요. 청년 세대에게 선교사역을 위해 관심 가져달라고 당부의 말씀해 주시면 더 와닿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비전과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우리 방송 듣고 계신 방송가족분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0: 네, 선교는 대단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이야기만 들어도 제가 지금 좌충우돌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시면 따라가잖아요. 선교를 또 먼 나라에 가는 것만이 선교다 이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1: 네.
0: 내가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익숙함의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을 위해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도전하는 것이 저는 선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아멘.
0: 제가 하고 있는 기숙사 사역도 어떻게 보면 생소하고 저한테는 그 생각해보지 않은 영역의 그런 도전이었거든요.
1: 네.
0: 저는 지금 청년 세대들이 새롭게 일어나고 있다 생각해요. 많은 예배팀들의 예배 운동이 일어나고 있고 청년들이 그곳에서 예배하고 그리고 고등학생들이 학교에서 기도하는 그런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이 태국 치앙마이까지 들리더라고요.
1: 네.
0: 이렇게 새롭게 일어나는 세대가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경계를 넘어서 새로운 도전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1: 아멘.
0: 그런데 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과정인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 믿습니다.
1: 아멘.
0: 특별히 이제 광고 하나 하자면 우리 네. 치앙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교사 자녀들을 위해 세워진 학교가 있잖아요.
1: 예.
0: 그레이스 인터내셔널 학교인데 여기 선생님들이 자비량 선교사세요.
1: 네.
0: 학교도 너무 아름답고요. 선생님들도 학생들도 너무 좋아요. 정말 좋은 기독교 공동체예요. 그런데 매년 선생님이 부족해요. 그래서 혹시 교사 자격증 있으시고
1: 네.
0: 영어를 하실 수 있으시다면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1: 네, 자비랑 선교사요.
0: 네, 자비랑 선교사로
1: 예.
0: 1년, 2년 정도 하나님께 정말 드린다 이런 생각으로
1: 네.
0: 한번 고민하셨으면 좋겠고
1: 인생의 11조를 드리고 싶은 청년들이
0: 그렇죠.
1: 또 자원하면 좋겠네요.
0: 너무 좋은 네, 기회라는 생각이 들고요.
1: 예.
0: 단체를 통해서 나오셔야 되는데 웹 선교에 문의 주시면 아마 자세히 안내 드릴 것입니다.
1: 네. 지금 샵 1069번 유료 문자 50원입니다. 샵 1069번으로 오늘 태국 선교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어요. 태국이라고 문자 주시면요. 저희가 자세한 정보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기도 제목은 저희 기숙사에 오는 학생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1: 아멘. 그러니까
0: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떠나서 남과 사는 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1: 예.
0: 기숙사에 5년 동안 살았던 학생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언제가 제일 힘들었냐. 이렇게 대답했어요. 삼촌, 5년 동안 한 번도 쉬었던 적이 없어요. 담담하게 그냥 이야기하는데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기숙사의 아이들이 여기에서 또 다른 가족으로 빚어지면서 이곳에서 가족

0: 됨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게 가장 큰 기도 제목이거든요. 그래서 기숙사 학생들은 저희를 선교사님 이렇게 안 부르고 삼촌, 이모 이렇게 불러요. 또 다른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인 거죠. 예, 그리고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은 MK들에 대한 한국 교회의 이해가 더 깊어졌으면 좋겠다. 제가 이제 가끔 이제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사역을 합니다 하면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교회들이 있어요. 네. 근데 정말 중요한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교사님들이 사역지에 철수하는 큰 이유가 있는데요. 이제 건강, 그리고 자녀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들이 건강하게 지속적으로 현지의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이 바로 선교사 자녀들을 돌보는 사역이고요. 그리고 이 MK들은 어려서부터 타문화를 경험하잖아요. 그리고 언어도 준비되고.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선교에 진짜 중요한 자원이 미래에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잘 지원을 받으면서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다면 이 아이들이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에 큰 일꾼이 되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1: 아멘.
0: 네. 그래서 이 MK에 대한 한국교회 이해가 좀더 깊어졌으면 좋겠다. 네.
1: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FEBC 초대석 오늘은 웨크 선교회에서 파송된 태국 치앙마이에서 사역하시는 신재희 선교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성사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0: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저는 문명선이었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성정미의 지금 여기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아픔을 겪게 되는데요. 예기치 않은 그런 상처 가운데 마음이 무너지고 오랜 기다림 속에서 믿음마저 흔들릴 때가 있죠. 기도해도 달라지는 것이 없는 것 같고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씨를 뿌린 것 같은데 열매는 보이지 않아 지쳐 계시는 분도 이 방송 듣고 계시죠? 그런데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상처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깊은 아픔 속으로 찾아오셔서 새로운 힘을 주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내어드리고 나아가길 소망하면서요.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문을 열겠습니다.

에이맨의 세임을 얻으리니 오늘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첫 곡으로 나눴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세임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그래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늦게 오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그러나 결코 늦지 않습니다. 주님은 무너진 우리의 마음을 다시 세워주시고 끊어진 소망을 이어주시고 메마른 삶에 새싹이 돋게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 시간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어루만져주시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면서요. 강찬의 찬송가입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강찬의 내 맘이 낙심되며, 또 김영미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심플리4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요.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의 선배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또 우리의 지는 날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행한 일을 너희가 보았고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보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친히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사랑하는 것을 고백하면서요. 페르난도 올테가의 찬송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기, 내 영광 되신 주로다. Fabulous Lord Jesus, 크리스 라이스의 찬양으로 만유의 주제 들었고요. 앞선 곡 More Love to Thee,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페르난도 올테가 그리고 캐시 트로클리의 내 평생에 가는 길, It is well with my soul 함께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같이 하고 계십니다. 제가 차를 타고 가다가요, 광고판에 중고차 선전이었는데요, 보이는 것이 다입니다, 전부입니다 라는 그런 글귀가 잊혀지지 않더라고요. 정말 보이는 게 전부처럼 보이는 이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걸 보는 믿음의 사람을 저와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믿음 가운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하면서요, 찬송가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피아 월십의 찬양으로 함께 같이 부를까요?

이는 내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피아월십의 찬양으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어노인팅, 그리고 지금 들은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은 마커스 월십의 찬양으로 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이제 마지막 찬양을 나눌 시간인데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2절은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이라는 찬양입니다. 오늘 이 시간 넘어질지라도 아주 엎드려지지 않으면 주의 손이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또 주님을 앙망할 때 세임주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의 고백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게이더 보컬 밴드죠. 약할 때 강함 대신에 You are my all in all 들려드리면서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아름다운 찬양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세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문명선, 작가의 정선영, 저 송정미였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슈아그림의 김정석 목사입니다. 언론이나 뉴스에 종종 소개되는 감동적인 미담 중에는 수십 년간 얼굴도 이름도 밝히지 않고 독거노인들이나 소외된 아이들을 위해서 고물상을 운영하면서 모은 전재산을 기부하거나 대형교회의 가장 굳은 주차봉사나 화장실 청소를 매주 도맡아 하는 평범한 성도분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사람들의 박수나 스포트라이트가 전혀 없는 자리에서 묵묵히 섬기시는 그런 분들이시지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서 그분들의 선행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오히려 더 깊은 감동과 함께 고개 숙여 존경을 표현하게 됩니다. 세상의 계산법으로는 남들 앞에 나서지 않고 끝까지 머물면 손해를 보거나 잊혀질 것만 같을 때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저 밑바닥에서 눈물을 흘리며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걷고 낮은 곳을 섬기는 이들의 그 노고, 그 수고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나를 높이려 하면 추해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높이시면 그 영광은 가장 순수하고 오래 지속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 내가 누군가에게 대우받으려 하거나 나의 권리를 주장하고 싶은 그런 순간이 온다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먼저

한 걸음 물러서서 낮아지는 연습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손잡아 이끌어주시는 참된 영광의 시작점이 되는 것이지요. 이 시간도 그런 영광의 시작점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찬양 함께 나누면서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시작합니다.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주나목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장윤영의 겸손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초대받아 식사 자리에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눈여겨보신 풍경이 하나 있었는데요. 손님들이 서로 상석, 그러니까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눈치를 보면서 다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잔치자리를 비유삼아 참된 나라의 질서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죠. 세상의 원리는 명확합니다. 내가 나를 드러내고 어떻게든 더 높은 자리를 꿰차야 성공하는 곳이 바로 세상이죠. 누가복음 14장에 나오는 상석을 차지하려는 사람들처럼 높은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것이 능력이고 힘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다른 반전의 원리를 말씀하시지요. 내가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더 귀한 사람이 오면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차라리 처음부터 가장 낮은 자리에 앉아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주인이 와서 친구여 더 위로 올라가라 라고 이끌어서 높여준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발견하는 첫 번째 겸손의 원리는

자리를 향한 탐욕을 내려놓는 것이 겸손이라는 겁니다. 스스로 높이고자 하는 마음은 결국 인간적인 야망에서 비롯이 되고 끝내는 부끄러움으로 이어지는 것이지요. 우리는 종종 직장이나 가정 또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까지도 남들보다 더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스스로 왕관을 쓰려고 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시죠. 두 번째 겸손의 원리는 낮은 자리에서 주인의 손길을 기다리는 것이 겸손이라는 겁니다. 진정한 겸손은 초라하게 방치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지요. 내가 낮아져서 섬기고 있을 때 나의 진가를 아시는 주님이 친히 불러 세우시는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겸손의 원리 앞에서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한다는 거지요. 혹시 사람들 눈에 띄는 그 자리, 칭찬받는 자리만 쫓느라 조급해하지는 않았는지 좀 돌아보고 오늘 하루 우리가 먼저 남을 배려하고 굳은 일을 감당하는 말석의 자리를 기꺼이 택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가장 선한 때에 우리를 높이실 주님을 신뢰하면서 겸손히 낮은 자리에서 겸손의 왕이신 주님을 닮아 그렇게 살아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청관웅 목사님의 겸손의 왕, 에스더 공의 주님 말씀하시면.

네, 두 곡이상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청관웅 목사님의 겸손의 왕, 에스더공의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상대성 이론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자로 꼽히는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세계적인 명성과 존경을 한 몸에 받았음에도 평생 동안 자신을 높이거나 특권을 누리려고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프린스턴 대학에서 교수로 제작하고 계실 당시에 이 학교 측에서 아인슈타인의 연구실 문패에 세계적인 물리학자 아인슈타인 이렇게 거창한 직함과 함께 특별 대우를 제안했지만 정중히 거절하셨다고 해요. 대신 아인슈타인이 원했던 것은 딱 이름만 아인슈타인 딱 적혀있는 문패였다고 합니다. 또 자신을 보기 위해서 찾아온 수많은 귀빈과 기자들 앞에서 늘 이렇게 고백했다고 해요. 나는 자연의 신비 앞에서 겨우 수수께끼 몇 개를 풀었을 뿐인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스스로를 낮추는 것을 잊지 않았다고 하죠. 이 세상에서 가장 대단한 실력을 가졌음에도 스스로를 과시하지 않고 낮출 때 그 권위는 오히려 더욱 빛이 난다는 겁니다.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사람은 결국 추락하게 되겠지만 자신을 스스로 낮추는 진정한 거인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은 존경과 높임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속으로 나중에 높임 받기 위해서 지금 낮추는 척 연기해야지 그런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죠? 말씀 앞에서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겸손하게 스스로를 낮추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갈 때 하늘의 영광을 부어주시고 축복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면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남궁송옥 옹기장이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피아 50의 하나님의 부르심.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남궁성옥 옹기장이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피아워십의 하나님의 부르심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느 날 세계적인 기업가들이 모인 화려한 자선 만찬 파티가 열렸습니다. 그곳은 저마다 자신이 세운 기업의 엄청난 규모와 재산을 뽐내느라 정신이 없었는데요. 내 회사는 이번에 몇 조를 벌었다네. 그래? 그래 봤자 내가 이 업계 최고의 왕자라네. 하면서 서로 더 높은 상석을 차지하려고 목에 힘을 주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화려한 소란 속에서 한 노신사가 눈에 띄지 않는 구석진 말석에 아주 조용히 앉아 혼자 식판을 들고 있었는데요. 그 모습을 본 한 젊은 신흥 부자가 어깨에 힘을 빡 주고 그 노신사에게 성큼성큼 다가가서 거만하게 묻습니다. 영감님, 도대체 어느 회사 대표입니까? 누군데 여기 이렇게 초라하게 앉아서 명함이라도 한번 봅시다.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전 세계를 주무르는 10대 기업 회장이요. 당신은 뭐요? 그때 노신사는 당황하거나 불쾌해하는 기색 없이 빙그레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주머니에 손을 넣더니 꼬깃꼬깃해진 종이 한 장을 꺼내 건넸습니다. 젊은 부자가 코웃음을 치면서 뭐야 이게? 그래서 그 명함을 한번 딱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말았는데요. 그 낡은 명함에 적힌 이름은 바로 세계 최고의 부자이면서 거대 자선사업가인 빌 게이츠였다고 합니다. 이 젊은 부자는 자신의 얕은 지식과 교만을 부끄러워하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영적 진실을 가르쳐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거물은 스스로를 높이려고 입을 열고 나 이래 그러지 않아도 그 존재 자체가 빛이 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원리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남보다 더 높다고 소리치지 않아도, 세상의 명예를 쫓아 상석을 탐하지 않아도, 오히려 스스로 낮아져서 섬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알아주시고 가장 귀한 때에 가장 높은 자리로 이끌어 올리실 것이다 라는 사실이죠. 이 시간 이 낮아짐의 자리에서 묵묵히 빛을 바라는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십자가 그 사람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는 마음으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마커스의 주 은혜임을, 클래식 콰이어의 십자가 그 사랑.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마커스의 주 은혜임을, 클래식콰이어의 십자가 그 사랑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알베르트 슈바이처는 이미 30대에 신학자, 철학자, 그리고 세계적인 파이프 오르간 연주자로 유럽 전역에서 명예와 부와 지위를 누리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슈바이처를 상속으로 대우했고요, 앞으로도 탄탄대로가 보장된 삶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하지만 슈바이처는 그 모든 명예로운 자리를 스스로 내려놓고 의학을 다시 공부한 뒤에 아프리카 람바레네의 오지로 들어가서 평생 나병 환자들을 돌보는 가장 낮은 자의 길을 택했다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은 슈바이처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슈바이처가 세상을 떠날 때 전 세계는 슈바이처를 세상의 가장 위대한 스승이다 라고 말하면서 가장 높은 영예로 추앙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세상의 상석을 기꺼이 포기하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의 말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간 슈바이처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겸손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신을 낮추는 자를 결국 하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높이신다라는 진리를 슈바이처의 삶이 증명해 보였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도 겸손함으로 세상의 빛된 사명을 잘 감당하는 매일매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히즈빌의 내려놓음

노음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 연말 시상식 대기실에서 쟁쟁한 스타들이 카메라에 잘 잡히는 앞자리와 화려한 상석을 차지하려고 치열한 눈치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유명한 개그맨 A씨의 무명 시절도 마찬가지였는데요. 한 번은 선배님들과 PD님들로 가득 찬 대기실에서 개그맨 A씨가 너무 주눅이 들은 나머지 스태프들이 잡동사니 짐을 쌓아두는 가장 구석진 문 앞 말석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행사가 시작되려는 순간 방송국 국장이 대기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서 상석에 앉아 자신을 뽐내고 있었던 스타들은 한 명도 거들떠보지 않고 문 앞 구석에 있던 A 개그맨에게 성큼성큼 걸어가서 개그맨 A씨의 손을 탁 잡으면서 이렇게 말하더래요. 아니 왜 이런 찬바닥에 앉아 계십니까? 오늘 이 행사의 진짜 주인공이 당신이잖아요. 자, 일로 오셔서요. 맨 앞자리에 앉으시죠. 이렇게 말하더래요. 알고 보니까 그날의 파격적인 깜짝 공로상 수상자가 바로 그 무명 개그맨이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스스로 가장 낮은 자리, 말석이라고 할 수 있는 저 구석에 그 자리를 택했지만 잔치 주인의 눈에는 그 누구보다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이지요. 세상은 자기를 높이는 데 노력하지만 결국 부끄러움을 당하고 맙니다. 하지만 자신을 낮추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높임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자리를 챙기려는 그 조급함을 좀 내려놓고요. 가장 선한 때에 우리를 높이실 주님을 신뢰하며 낮아짐에 미소를 짓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주님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마지막 곡 예수전도단의 겸손의 왕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지금까지 제작의 조안나 진행의 저 시와그림의 김정석 목사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인도네시아의 에디레오 목사님이 강의 중에 말씀하신 예화입니다. 나눠드릴 건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방 10개가 있는 집을 가진 사람이 집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제일 좋은 방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마귀가 찾아왔어요. 집주인은 마귀와 열심히 싸웠으나 예수님은 관여하지 않으셨습니다. 혼자서 마귀를 간신히 물리친 집주인은 예수님께 왜 돕지 않았냐며 불평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르는 소리 말게. 자네가 내게 준 이 방을 나는 철통같이 지키고 있었다네. 그러자 집주인은 10개 중에서 반인 5개를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이 정도면 많이 드렸다 여겼어요. 그러나 그 다음날 마귀가 또 찾아왔을 때 집주인은 역시 혼자 싸워야 했습니다. 다시 불평하는 집주인을 향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네가 내게 준 방 5개를 내가 철통같이 지켜서 마귀가 얼씬도 못했다네. 그제야 집주인이 항복했습니다. 예수님, 이제부터 예수님이 이 집의 주인이십니다. 모두 다 가지십시오. 그 다음날 마귀가 어김없이 다시 찾아왔어요. 문이 열리자마자 마귀를 맞이한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을 보자마자 마귀가 깜짝 놀라며 꾸벅 절하면서 말했습니다. 예수님, 집을 잘못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물론 이 예화는 에드레오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지어낸 이야기겠죠. 영적 싸움에 이기는 방법은요,

예수님께서 진정한 주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주신이가 주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하고요.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내가 주인 삼은 조수아의 찬양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박희봉의 나의 안에 거하라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내 삶의 주인이 진정 예수님이십니까? 내 마음의 주인이 진정 예수님이십니까? 저는 좀 이야기를 들으면서 찔리더라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삶의 이 방향의 키를 내가 잡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이렇게 이쪽으로 저쪽으로 한 것은 아니었을까. 집주인이 예수님께 항복했었던 것처럼 저도 주님 앞에 항복합니다. 제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제 삶의 유일한 주인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한번 이 시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이 말씀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료 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별그대에서 들려드리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은 성곡표라고 보내주시고요.

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오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 올려주세요. 샵 1069 우물정 1069입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수여됩니다. 때때로 신청곡을 올려주시는데 바로바로 들려지지 못할 때가 사실은 많습니다. 왜냐면 이 방송을 들어오기 전에 오프닝을 쓰고요. 기도하고 어느 정도 선곡을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신청곡을 달라고 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들려드리니까 꼭 믿음으로 끝까지 기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문자 보내주시는 장경화 집사님, 또 이은영 집사님, 또 이외에도 이미자 권사님, 이미영 집사님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별그대를 애청하시고 참 사랑을 표현해 주시는데 저도 그런 여러분에게 저의 마음을 늘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의 문자를 보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많이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믿음의 고백 같이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김혜자의 피아노 연주 찬송 함께 하셨습니다. 앞서서 들으신 찬양 궁금하신 분들 유료문자 샵1069로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 내 마음의 주인도 예수님, 내 삶을 주께 온전히 드리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오늘의 말씀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들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달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두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 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포근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걸어가겠습니다. 그런 다짐을 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빚으신 분, 나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그럼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쁜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지진은 확실한 지식. 교통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어거스틴은 교만이 천사를 마귀로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교만은 제대로 뿌리 뽑지 않으면 잘라내도 계속해서 자라는 잡초처럼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는지 또 성경을 많이 읽고 연구했는지도 중요하지 않고 사랑과 헌신과 열정과도 상관이 없으며 오히려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넘어지기 쉬운 것이 교만입니다. 때문에 어거스틴은 신앙생활에서 겸손을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여러 차례 강조했어요. 참된 겸손은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크룩스의 오른길 따르라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따라 걸어가는 거룩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니스 게인지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펜타토닉스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살라이의 주님여 이 손을, 나는 비록 약하나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에필로그의 예수 나를 위하여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심플리포의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어쿠스틱 찬송가의 죄짓 맡은 우리 구주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김범수의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요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하은의 샤론의 꽃 예수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한웅재의 내 주의 보혈은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한경미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케이스 앤 크리스틴 게티의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어노인팅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신실하게 또 그리고 열정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예배하는 것, 그 이전에 참 중요한 것이 바로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안에 죄의 것들을 담아두기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담기 위해서는 정결한 내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시고 죄사함을 얻었던, 깨끗해졌던 그 모습, 그것을 지켜가면서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담아야겠지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됩니다. 오늘도 죄의 것을 멀리하고 주님의 것을 담기 위해서 다시 한번 회개하며 나아가고 정결한 모습을 회복하길 소망합니다. 정결한 모습을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도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셔샤냥 정결하게 하는 셈이 전해드렸습니다. 주님의 안에서 살아가면서 항상 거룩하고 깨끗한 정결한 모습일 것 같지만 세상 속에서 세상의 죄악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침범하죠.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리를 멀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는 사이에 나도 어느샌가 죄에 물들고 다시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 세상의 모습, 사단의 모습을 따라가는 경우도 있게 되는데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죠.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구원함은 얻었지만 죄의 사람이 되기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더욱더 정결한 모습을 갖추기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또 중국 러시아에 나와 계신 탈북민분들,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들께 복음의 기쁜 소식과 더불어서 또 외부의 정보들 찬양과 함께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극동방송은 AM 채널이 두 개가 있습니다. 1188 극동방송 대부도에서 송출하고 있는 AM 1188 킬로헤르츠, 저 멀리 남쪽

남겨주세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은 북한에서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탈북 신앙인들의 간증 전해드리겠습니다. 탈북민 신앙 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먼저 만나보시고요. 또 간추린 소식과 남북한의 자세한 월요일의 날씨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북향민 신앙 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곁에 와 있는 이 대한민국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탈북민은 약 3만 4천 명을 넘어서 3만 5천 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 이후 잠깐 주춤했던 대한민국 입국 탈북민이 이제는 다시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상당수는 우리 한국교회의 도움을 얻고 또 탈북 과정에서 탈출 과정에서 하나님 그리고 기독교 복음을 전해 들었습니다. 여전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잠시 방학을 갖고 계신 분도 있지만 이 모든 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그리고 북녘 고향 땅에 돌아가 하나님을 이 복음을 전하게 될 그날이 오게 되겠지요. 북향민 신앙 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 곁에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살아가고 계시는 탈북민분들의 그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에스더 기도운동본부 철야예배 때 간증을 함께한 탈북민 청년의 이야기를 만나보실 텐데요. 북한 군인으로 살다가 DMZ를 건너온 이 형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북녘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할 수 있을까 한번 발견해 보시면 좋겠네요. 북향민 신앙가정 오늘의 이야기 바로 만나보시겠습니다.
1: 제가 오늘 주님이면 충분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지었는데요. 여러분 주님이면 충분합니까? 저 정말로 주님 때문에 충분한지 정말 궁금합니다. 라고 이렇게 주님께 계속 기도를 하던 와중에 주님이면 충분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제 소개를 먼저 간단하게 하면요. 저는 고향이 북한의 함경남도 함흥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까지 북한에서 축구선수로 활동하다가 2011년에 북한군에 입대를 하게 됐고요. 사실 이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물론 당연히 주님께서 제 어머니의 그 태에서부터 저를 이제 만드시고 계획하셨겠지만 저는 주님께서 철저하게 저의 생에 이제 간섭을 하셨던 순간들이 막 알 것 같아요, 저는. 언제부터였던지. 왜냐면 저는, 우리 한국에서는 병무청이라고 하죠. 북한에서는 군사동원부라고 합니다. 저는 어릴 적에 이제 축구를 하다 보니까 장래희망이 프로리그에 가는 게 꿈이었죠. 북한에서는 이제 주황체육단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가는 것이 꿈이었는데 이제 저희 집안이 그렇게 부유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또 부모님들이 권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리그를 일찌감치 포기를 하고 군에 나가거나 대학교를 가거나 이제 이래야 되는데 대학교를 가려고 해도 돈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에 나가야 되는데 부모님들이 운전기술을 배워가지고 나가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군에 나가면 편한 보직을 얻게 됩니다. 물론 군 생활은 한 13년 정도를 합니다만 그래서 이제 13년을 하더라도 운전기술을 배워서 했는데 그래서 저는 병무청 앞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제 문건이 도로 발송이 됐대요. 만약에 이걸 안 가면 너는 이제 군 기피자가 돼가지고 평생 그 뒤에 따라다닐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을 부랴부랴 해가지고 군에 나오게 됩니다. 군에 나왔는데 저는 최전방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북한의 그 최전방에는 전기가 없다고 하면서도 2200볼트의 고압 전기 철책이 있어요. 그 고압 전기 철책이 얼마나 이제 전기가 높은지 여러분 상상이 잘 안 되실 수 있는데 뭐 200kg, 300kg짜리 멧돼지가 거기에 걸리면 바로 바베큐가 됩니다. 사람이 걸리면 두 말하면 잔소리겠죠. 그리고 이제 220볼트의 전기 철조망이 있고요. 그리고 가시 철조망이 있고 DMZ 안에 수도 없이 깔려있는 지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탈출한 영화 보셨나요? 예, 보신 분도 계시고 못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제가 이 DMZ를 뚫고 오는 과정을 비스무리하게 제가 넘어왔습니다. 그 영화를 제가 자문을 했고요. 그리고 그 영화에 제가 배우로도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런 철책들, 장애물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때 2012년에 이제 그걸 다 부숴버리셨어요. 신병 훈련을 받는데 제가 군에 입대할 때 몸무게가 62kg인가 그랬었습니다. 근데 신병 훈련을 받다 보니까 몸무게가 48kg로 줄어든 거예요. 근데 신병 훈련소에서 제가 그때 옴이라는 전염병에 걸려있는데 너무 제 처지가 막 이제 처량한 거예요. 영양실조에 걸려있는 제 모습이 이제 가을 낙엽이 이제 신병 훈련소에 가을 낙엽이 부는데 그 낙엽이 떨어지는데 막 눈물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님들이 막 너무 보고 싶고 근데 그때 제가 마음속에 그런 부르짖음이 있었어요. 당연히 이제 제가 하나님을 모르고 이러니까 아 정말 우리 부모님들이 나의 지금 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건져주면 좋겠다. 아니면 부모님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다른 누군가가 힘이 좀 있는 사람이 나를 이제 여기서 꺼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병훈련이 끝나고 시간이 지나서 저는 이제 자대를 배치받게 되는데 최전방에 나오게 된 거예요. 이제처럼

한국과 불과 1km밖에 안 되는 거리에서 총뿌리를 맞대고 경계 근무를 서는 거였죠. 한국이 너무 궁금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한 1년 전 군생활을 하다가 이제 어느 날 철책이 전부 다 파기가 된 거예요. 근데 물론 그때 이제 한국에 대한 궁금증도 있었고 전단지도 주워보고 이러면서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조금씩 조금씩 생기긴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는 아, 철책을 넘어서 오게 됐는데 철책 넘고 들어오는 과정에 제 발밑에는 수도 없는 그 지뢰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북한 군인들이 발견하고 저를 이제 막 총을 쐈죠. 근데 이제 그때 AK 총탄 12발이 제 머리 1m 위로 날아가는 그런 아찔한 상황도 있었고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이제 인간의 본능을 알게 됐어요. 아마 탈북민들은 다들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보통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이제 막 나도 기도를 해봤다 이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총알이 날아오니까 저는 그때 신의 존재를 몰랐는데 인간의 본능이 나오더라고요. 저 위에 누군가가 있다면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라는 간절한 부르짖음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그때 하나님은 아마 저를 이미 저를 찜하셨고 그 철책을 부실 때부터 아마 계획을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 태풍 카눈이 불었는데 그 철책이 잘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그 철책을 다 허무셨고 그리고 이제 저를 그 상황에서 아마 다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기도를 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그 밤에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말씀인데 이사야 43장 1절에서 2절이거든요.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아,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주님께서 그 총알이 빗발친 데 저는 제발 저 위에 누군가 있다면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정말 긴 밤을 괴롭고 외롭고 공포 속에서 하룻밤을 자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이제 아, 눈을 떠가지고 다음날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 국정원이라는 데 가서 조사를 받는데 거기에서 종교 활동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이제 갔던 곳이 기독교에 갔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그때 베드로가 이제 감옥에서 갇혀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옥문이 열리는 그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저랑 비슷한 상황 아닙니까? 근데 저는 그 말씀이 믿겨지더라고요, 신기하게. 그러면서 수많은 탈북민들이 이제 막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다들 웁니다, 찬양을 하면서. 뭐 누군가는 은혜가 돼서 우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누군가는 이제 자신이 처했던 그 중국에서 이제 당했던 그런 인권 침해들이 많이 생각나서 울었을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 저도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 그리고 거기서 세례를 받고 나왔는데 하나님은 그때부터 이제 저한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정말 좋은 사람들 이제 다 붙여주셔가지고. 그래서 계속 이제 교회로 인도하는 발걸음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서 계속 예배드리고 훌륭하신 권사님을 만나서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그러다 이제 막 파란만장한 삶을 삽니다. 시행착오도 많이 겪고, 돈 벌어보겠다고 하고, 뭐 회사도 다니고, 교회를 잠깐 떠났다가 방황도 하고, 그랬다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러고 되게 의도하고 또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아, 그러다가 제가 16년에 독일로 가게 됩니다. 짧은 그런 선교 여행이었는데요. 헤른후트라는 곳이었어요. 지저스 하우스라고 해서 기도하는 집이 있더라고요. 그때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계속 주님한테 반항할 때였어요. 주님, 제가 지금 그때 성경통독을 할 때였는데요. 한 50독을 했을 때였습니다. 성경을 한 50독을 했을 때였는데 이 성경을 좀 알게 되다 보니까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아니, 하나님, 당신이 이렇게 좋으신 분인데 왜 북에는 없습니까? 당신은 잘 사는 나라에만 사십니까?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한테 이제 질문하면서 대들었어요. 당신이 이런 하나님이라면 난안 믿겠다고. 그런 되게 불만스러운 상황에서 이제 독일로 가게 된 거죠. 거의 끌려가다시피 가서 이제 별로 그렇게 막 탐탁지도 않았어요. 이제 뭐 새벽 기도한다길래 거의 뭐 끌려가다시피 가서 이제 그래 뭐 기도한다니까 또 해야지 뭐 이러고 갔는데 깜짝 놀라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 지구 반대편에서 말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피부도 다르고 그런 분이 키가 거의 뭐한187 정도 되는 거구의 선교사님이 새벽 4시 반부터 한반도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정말 진지하게 울면서 막 기도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에는 말을 모르니까 이제 몰랐는데 자기는 이제 한국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날이 딱 밝고 보니까 그 앞에 그분의 진심을 그때 알게 됐죠, 제가. 한반도 지도가 있고요. 북한 지역에 핀이 막 꽂혀 있는 거예요. 여기저기에. 와, 제가 그때 엄청난 도전을 받게 됩니다. 아, 주님, 이렇게 지구 반대편에서도 이렇게 우리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계시군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제가 기도하러 골방으로 들어갑니다, 혼자서. 우리 찬양을 켜놓고 한 4시간 동안 이제 기도를 하는데 결단을 하고 들어갔어요. 하나님, 저 오늘 여기서 결판을 내겠습니다. 주님께서 저한테 뜨거운 물 주시든지 아니면 제가 완전히 등을 돌리고 다시는 한국 돌아가서 안 믿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막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데 한 3시간 지나니 갑자기 그때부터 주님께서 저의 마음을 만지시기 시작하는데 내네 마음 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뭘 대체

뭘 하신다고요? 이랬더니, 여러분, 근데 저는 한국에 왔는데 너무나도 불만이었던 게요. 북한에서는 2,500만 명이 사는데 복음을 몰라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치범 수용소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곳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하늘을 못 보게 합니다. 머릿속에 벌레가 들어갔다고 해서 그걸 저는 한국에 와서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 여기 한국의 크리스찬들의 기도에는 응답하시는데 왜 그들의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밤에 이제 막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 막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저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는데 그래서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냐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저는 제가 알아서 왔는데요 이랬더니 주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이놈아 니 잘났다. 네가 그렇게 그 DMZ에서 총알이 날아올 때 무섭다고 소리치지 않았냐. 그 공포스럽고 무섭고 그 DMZ에 네 홀로 있었다고 생각하니? 내가 너를 그 밤에 덮고 있었단다. 와, 그러는데 여러분, 주변에 자욱한 안개가 끼면서 제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평안을 그때 느끼게 됐습니다. 아, 주님이셨군요. 주님 그 밤에 함께 하셨군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확 돌아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그때 인격적으로 처음 만나면서 어마어마하게 이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세상을 다 가진 것 같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은 기도를 많이 하셔가지고 다 아실 거예요. 성령 충만했을 때이 세상에 부러울 게 없고 그런 고백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세상 다 버려도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그때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와서 또 열심히 삽니다. 아, 그때부터 저는 이제 배우자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뭘 하면서 살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배우자 기도를 이제 다녔던 권사님께서 아, 하늘아 너는 이제 배우자 기도를 지금부터 해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를 이제 부르신 이유가 있을 것이고 너를 크게 쓰실 건데 배우자를 이제 그에 맞는 배우자로 이제 기도를 해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더니 그 권사님이 되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5가지 정도를 적었는데 욕심쟁이여가지고 한 15가지를 적었는데 지금 좀 후회합니다. 한 100가지를 쓸 걸. 100%다 들어맞았습니다, 진짜로. 목사님 딸이고, 신앙이 좋고, 저를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해주고, 그리고 사모님도 그러시고,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고, 또 엄청 똑똑하고 예뻐요. 예. 그래서 이제 마침내 18년부터 오랫동안 이제 연애를 하다가 이제 내년 4월에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적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저는 그래서 항상 느끼는 게, 아, 주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저의 기도 응답에 하나도 거절하신 기도도 당연히 있겠지만, 저는 이제 보통 기도를 하면은 수첩에 좀 다이어리에 좀 적어놓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 6개월 지나서 이렇게 쭉 돌아보면 거의 다 응답이 되어 있어요. 놀랍게도. 그럼 이제 막 동그라미를 쳐놓거든요. 또 이제 새로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잖아요. 신기하게 놀라울 만치 다 이제 응답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동역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함께 하시는 모든 동포 여러분, 여기는 대한민국의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가 북한 강선 우라늄 농축시설의 새 별관에서 올해 1월부터 가동징후가 포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이어 홍해 항로까지 위협받으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 수출량이 1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이 대외 무역 창구를 무역회사 중심으로 통제하고 있지만 세관을 통과한 중국산 상품의 내부 유통은 여전히 개인 무역업자와 장마당 상인들이 주도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유엔이 사용을 장려한 새로운 세계지도 도법의 대표지도에서 일본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북방 네 개 섬이 러시아와 같은 색으로 표시돼 일본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지난해 유학이나 연수를 목적으로 한국을 찾은 외국인이 처음으로 50만 명을 넘어 4년 만에 6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우즈베키스탄 부하라 국립사범대에 한국어 학과와 한국어 교육연수센터가 신설돼 매년 60명의 한국어 교원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최근 국제공동연구에서 지난 45억 년 동안 우주의 별 출생률은 60% 줄었지만 별의 재료인 중성원자수소는 29%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일본 프로야구에서 통산 3085안타로 역대 최다 안타 기록을 보유한 제1교포 야구인 장훈 씨가 86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동아일보가 보도합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북한의 평안남도 강선 우라늄 농축시설에 새로 지어진 별관에서 올해 1월부터 가동 징후가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강선 별관은 2024년 2월에서 4월 사이에 기존 시설 옆에 증축됐으며 실제 가동 정황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IAEA는 별관 상층부에 고농축 우라늄 생산에 사용되는 원심 분리기 여러 대를 연결한 캐스케이드가 설치됐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곳에 신형 원심 분리기가 설치돼 북한이 우라늄 농축 능력을 높이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영변에서도 기존 우라늄 농축 시설이 계속 가동되는 가운데 새로 건설된 시설의 냉각 장치가 올해 초 작동하는 모습

모습이 관측됐습니다. IAEA는 영변의 새 시설이 최대 28개의 캐스케이드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분석했는데요. 전문가들은 강선과 영변의 시설 증설로 북한이 연간 6개 안팎의 핵탄두를 추가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IAEA는 북한의 전체 우라늄 농축 능력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명백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위반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또 심포조선소에서는 핵추진 잠수함이 건조되고 있으며 풍계리 핵실험장은 특이 활동은 없지만 핵실험 재개가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데 이어 홍해 항로까지 위협받으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 수출량이 1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뉴욕타임스가 해양정보업체 케플러의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달 사우디의 원유 수출량은 하루 320만 배럴에 그쳤습니다. 전쟁 발발 전 하루 약 700만 배럴을 수출했던 것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데요. 사우디는 호르무즈 해협을 피해 동부 유전지대에서 홍해 연안까지 이어지는 송유관의 가동률을 높이고 서부 항구를 통한 수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 후티 반군이 사우디 선박을 공격하며 바브엘만데브 해협 통행까지 위협하면서 이 우회로도 흔들리고 있는 건데요. 후티는 지난 7월 사우디 선박의 이동을 차단하겠다고 선언했으며 이후 최소 7척이 공격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우디가 아시아로 원유를 보내기 위해 수에즈 운하를 거쳐 아프리카 희망봉을 도는 장거리 항로를 이용할 경우 운송 시간과 비용이 크게 늘어날 전망인데요. 지난해 한국의 사우디산 원유 수입액은 257억 달러로 전체 원유 수입액의 3분의 1을 웃돌아 수출 차질이 장기화하면 국내 원유 수급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당국이 대외 무역 창구를 무역회사 중심으로 재편했지만 세관을 통과한 수입품의 북한 내부 유통은 여전히 개인 무역업자와 장마당 상인들이 주도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강도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해산세관을 통해 의류와 신발 등 중국산 공산품이 대거 들어오고 있으며 수입 절차는 무역회사가 담당하지만 실제 돈을 대고 상품을 들여와 유통하는 것은 개인 무역업자들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개인이 중국 측 거래 상대와 직접 상품을 들여올 수 있었지만 당국이 공식 무역을 확대하면서 이런 방식은 사실상 차단됐는데요. 이에 따라 상당수 개인 무역업자들은 무역회사 직원으로 이름을 올리고 일정 수수료나 수익 일부를 회사에 내는 방식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관을 통과한 상품은 평양을 비롯한 내륙 지역 장마당의 도소매상들에게 넘겨져 판매되는데요. 국영상점 등 공식 상업망만으로 수입 물량을 모두 소화하기 어려워 기존 민간 유통망에 대한 의존이 계속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여기에 지역 간 상품 운송비가 2, 3년 전보다 박스당 70에서 150위안가량 오르면서 최종 판매 가격도 상승하고 있는데요. 수입과 유통을 쥔 자본력 있는 무역업자들은 안정적인 이윤을 얻는 반면 장마당 소매상들은 가격 경쟁까지 겹쳐 돈벌이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유엔이 사용을 장려한 새로운 세계지도 도법의 대표지도에서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북방 4개 섬이 러시아와 같은 색으로 표시돼 일본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도 제작자 톰 패터슨이 공개한 이콰러스 도법 세계지도에는 에터로후와 구나시리, 시코탄, 하모바이 등 북방 4개 섬이 러시아와 같은 색으로 표시돼 있는데요. 또 러시아가 실효 지배하고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한다는 취지의 주석도 달렸습니다. 반면 한국어판에서는 독도가 울릉도와 함께 한국과 같은 색으로 표시되고 독도라는 지명도 적혀 있으며 별도의 영유권 관련 주석은 없었습니다. 동해 역시 한국어판에서는 동해로 일본어와 영어, 중국어판에서는 각각 일본해에 해당하는 명칭으로 표시됐는데요. 이콰러스 도법은 기존 세계 지도에서 고위도 지역이 실제보다 크게 표현되는 문제를 줄이고 각 지역의 면적을 실제에 가깝게 보여주기 위해 개발됐습니다. 유엔 총회는 지난 4일 일본을 포함한 164개국의 찬성으로 이런 도법의 사용을 장려하는 결의를 채택했는데요. 다만 유엔이 승인한 것은 지도 제작 방식인 도법 자체이지 패터슨이 만든 특정 지도의 국경이나 영토 표기는 아닙니다. 일본 외무성도 이 점을 강조하면서 북방 영토에 관한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유학이나 연수를 목적으로 한국을 찾은 외국인이 지난해 처음으로 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한국관광공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약 1,894만 명 가운데 유학 연수 목적 입국자는 50만 5천여 명으로 전체 2.7%를 차지했습니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 약 8만 명에서 2022년 15만 명, 2023년 31만 명, 2024년 43만 명으로 꾸준히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 처음 50만 명을 넘어선 것인데요. 4년 만에 6.3배로 늘어난 규모입니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의 연령도 젊어 지난해 20대가 전체 방한객의 24.9%, 30대가 21.4%를 차지해 20, 30대를 합하면 46%를 넘었습니다. K-콘텐츠의 세계적인 확산이 단기 관광뿐 아니라 한국어 학습과 유학, 연수 등 장기 체류 수요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외국인 유학생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우즈베키스탄 서부 부하라 국립사범대에 한국어학과와 한국어교육연수센터가 새로 문을 열었습니다. 신설된 한국어학과는 한국어 교원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을 실시해 매년 60명의 한국어 교원을 배출할 예정인데요. 함께 문을 연 한국어교육연수센터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국어 강좌와 한국 문화 행사를 운영하고 현지 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원들의 연수도 담당하게 됩니다. 부하라는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슈켄트에서 자동차로 약 9시간 떨어진 서부 지역인데요. 이 지역에서 한국어반을 운영하는 학교는 2023년 4곳에 불과했지만 올해 8월 기준 25곳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교육부는 부하라뿐 아니라 나보이와 우르켄치 등 인근 지역에서도 한국어 교육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협력해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도시에서도 한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교육 기반을 넓혀나갈 계획입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우주의 별 출생률이 지난 45억 년 동안 60% 감소했지만 별의 재료가 되는 중성 원자 수소는 29%만 줄었다는 국제 공동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국과학원 국가천문대와 유럽, 북미, 아시아 연구진은 중국의 전파 망원경 패스트와 국제 은하 관측 프로젝트 자료를 함께 분석했는데요. 먼 우주의 중성 원자 수소 신호는 매우 희미하기 때문에 연구진은 약 250만 개 은하에서 나온 신호를 겹쳐 평균을 내는 방식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동안 학계에서는 별이 계속 만들어지면서 원료인 차가운 가스가 고갈돼 별의 생성도 감소했다는 설명이 지배적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번 연구에서는 별의 출생률이 60% 감소하는 동안 재료인 중성 원자 수소는 29%만 줄어 단순한 원료 부족만으로는 별 생성 감소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진은 중성 원자 수소가 밀도 높은 분자 수소로 뭉쳐 별로 바뀌는 전환 효율이 낮아졌을 가능성에 주목했는데요. 다만 이 효율이 왜 떨어지고 있는지는 현재 기술로 확인하기 어려워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중앙일보 보도인데요. 일본 프로야구에서 통산 3085안타를 기록한 제1교포 야구인 장훈 씨가 지난 9일 도쿄의 한 병원에서 86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1940년 일본 히로시마에서 태어난 장 씨는 어린 시절 오른손을 크게 다친 뒤 왼손으로 공을 던지고 치며 야구선수의 꿈을 키웠는데요. 1959년 도웨이 플라이어즈에 입단해 데뷔 첫해 퍼시픽 리그 신인상을 받았고 1976년에는 요미우리 자이언츠로 이적해 일본의 홈런왕 오사다하루와 중심 타선을 이뤘습니다. 이후 1981년까지 23년 동안 2752경기에 출전해 타율 3할 1푼 9리 504홈런을 기록했는데요. 특히 통산 3085안타는 지금도 일본 프로야구 최다 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 제1교포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일본 야구를 대표하는 타자로 활약한 장 씨는 한국에서도 공로를 인정받아 1980년 체육훈장 맹호장과 2007년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습니다. 은퇴 후에는 야구 해설위원으로 오랫동안 활동하며 한국과 일본 양국 야구팬들에게 이름을 알렸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9월 14일 월요일 대한민국과 북한 날씨입니다. 월요일 남한과 북한은 전국이 대체로 구름이 많겠는데요. 전남권과 경남권, 제주도의 하늘은 흐리겠습니다. 남한의 아침 최저 기온은 14도에서 22도,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30도로 전망되고요. 북한의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에서 19도, 낮 최고 기온은 19도에서 28도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봅니다. 먼저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도는 하루 동안 구름이 많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 인천 19도, 서울과 수원, 강릉, 대전이 18도, 세종 17도, 춘천 15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 28도, 인천과 수원 27도, 춘천 26도, 강릉 25도로 전망됩니다. 마찬가지로 전라북도도 대체로 구름이 많겠는데요. 전라남도는 잿빛의 흐린 하늘이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광주 20도, 전주 18도, 낮 최고 기온은 광주 30도, 전주 29도로 예상됩니다. 경상북도의 하늘도 대체로 구름이

0: 바람이 많이 끼겠는데요. 경상남도는 날씨가 흐립니다. 마찬가지로 제주도 전 지역도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제주 23도, 부산 22도, 울산과 대구 19도, 낮 최고 기온은 부산과 울산 29도, 대구와 제주가 28도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입니다. 평안남도는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는데요. 반면 자강도는 종일 하늘 맑겠습니다. 평안도의 아침 최저 기온 평양과 개성 17도, 신의주 13도, 낮 최고 기온은 개성 27도, 평양과 신의주 25도로 전망됩니다. 함경남도는 대체로 종일 구름이 많겠고요. 함경북도 양강도는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함경도의 아침 최저 기온 청진 16도, 함흥 15도, 낮 최고 기온은 함흥 26도, 청진 21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는 하늘에 구름 많이 끼겠고요. 파도의 높이는 1에서 2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14일 월요일 날씨였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해 주신 남북한과 또 중국 러시아에 계신 우리 동포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하고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70년, 은혜 70년.

아파트 화재 시 국민 행동요령 캠페인. 우리 집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대피가 가능한 경우에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주세요. 이때 출입문은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말아주세요. 우리 집에 화재가 났는데 대피가 어려운 경우에는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으로 틈새를 막고 119에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해주세요. 다른 집에 화재가 났을 때는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 집 안에서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방송에 따라 행동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집으로도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나가서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에는 빠르게 구조 요청을 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소방청과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매주 월요일 주중의 첫날 주님의 말씀으로 복음의 메아리 문을 열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 함께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를 반기고 기뻐하시며 그의 사랑으로 너를 새롭게 하시리라. 그가 너를 지극히 기뻐하여 크게 노래하시리니.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영원한 생명, 그 천국 소망의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는 복된 한 주 보내시기를 중보하면서요. 기쁨을 선포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상한 모든 마음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상한 마음을 기쁨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우리의 전능자 주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 출발합니다.

복음의 메아리 첫 찬송 서울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에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찬양했고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까지 올려드렸습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의 말씀.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골로새서 3장 14절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완전한 화합의 띠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긍휼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에 이어서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까지 함께 했습니다. 이어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예라모십의 찬송 함께 올려드린 후에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이어집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오늘 제가 또 한 분의 친구를 소개해드린다면 그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될 겁니다. 우리의 진정한 친구는 예수님이에요. 친구는 사랑으로서 친구임이 확인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길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내가 가장 친구로 삼을 수 있는 분입니다. 잠언 10장 12절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친한 친구를 이간하는 자라고 그랬죠. 사실 타마스 캠퍼스 그리스도를 본받아 The Imitation of Christ라는 책에 이러한 글이 실려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당신의 친구로 삼으십시오. 이 세상 모든

0: 것이 사라져 버릴 때에도 당신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며 마지막에 이르러 당신을 멸망의 고통에 빠뜨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언젠가 때가 오면 당신이 원하든 원치 않든 이 세상 모든 것들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을 꼭 붙들고 당신 자신을 전적으로 그분의 신실함에게 맡기십시오. 모든 것이 사라질 때에도 주님은 홀로 당신을 도우실 것입니다. 세상에서 친구 없이 사는 것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예수님께서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지 못했다면 당신은 참으로 외롭고 슬픈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이외에는 다른 어떠한 것에 믿음을 둔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했죠. 우리는 우리 죄로 말미암아 반드시 죽어야 할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기에 그분을 사랑할 수가 있고 그분을 내 친구로 삼을 수가 있다. 사람들이 서로 사랑할 때, 사랑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시는 예수를 친구 삼아보세요.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말씀 후에 세 곡의 찬송 올려드렸어요.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리고 예수가 좋다오, 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까지 찬송 함께 했습니다. 이어서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찬양 올려드린 후에는 북한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 함께합니다.

0: 안녕하세요. 남한 정착한 지 2개월 된 함경북도에서 온 두보라입니다.
1: 남한 정착 2개월 차에 접어든 함경북도 청진에서 온 드보라 자매님과 함께하는 시간. 드보라 집사님 바로 한번 자리에 또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집사님.
0: 안녕하세요.
1: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또 1998년 고난의 행군 시기에 돈을 벌기 위해서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강을 건넜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우리 중국 길림성에서 지냈던 그 짧은 여정,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던, 성경을 보내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던 그런 이야기까지 나눠주셨어요. 네. 3개월 만에 또 일독을 하시고 어떻게 다른 집으로 다시금 옮겨가시게 됐는데, 네. 그럼 그곳에서도 성경책을 구할 수가 있었나요?
0: 없었어요. 그 제가 그때 팔려갔던 그 집은 조선 쪽이 없었고 다 중국 사람, 다 중국 동네였어가지고 조선 쪽이 없어요. 그래서 집에서 그저 제가 혼자 그때 읽었던 말씀 그 상상하면서 기도하고 그랬었거든요.
1: 네. 그러면 성경책도 접할 수가 없었고,
0: 네.
1: 주변에 뭐 선교사님이나 목사님 신앙인이 따로 계셨던 것도 아니에요.
0: 네.
1: 그러면 외웠던, 암기했던, 아니면 그 전에 봤던 성경 말씀을 가지고 계속 되새기셨던 거예요.
0: 네, 네.
1: 그때 기억에 나는 말씀, 구절이나 아니면 이야기가 있으세요?
0: 그 요한복음 그 말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이 말씀,
1: 네.
0: 너는 내 안에 거하라 말씀이잖아요.
1: 네.
0: 항상 제가 그 요한복음 말씀 제게 엄청 많이 제가 와닿았던 것 같고요.
1: 네. 아, 어떤 네. 부분이 그러셨어요?
0: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과 이렇게 떨어지고 살아갈 때 정말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처럼 정말 항상 하나님 안에 우리가 내가 거하면 살아야만이 항상 제 마음에는 안에 하나님 안에 지금 내 거하면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엄청 계속 지금 있었는가 봐요.
1: 아.
0: 그래서 그 말씀이 저한테는 아 정말 내 안에는 내게 대물이 내게 대물이 하나님이 있구나. 항상 그 긍지감으로
1: 네.
0: 항상. 에이.

0: 이래한데도 아야 우리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겠지 이러고 기도하면서 이거 매일 그리 살았거든요.
1: 근데 네. 그곳에서도 아들까지 함께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0: 네.
1: 근데 그럼 아들과 또 남편과 함께 가정을 이루면서 살았던 중국 그 땅에서 이곳에 들어오기까지도 또 한 번의 큰 결심이 필요했을 텐데 어떤 전환점이 따로 있으셨던 건가요?
0: 네. 우리 아들 5살 때 나왔어요. 근데 제가 아빠가 계속 지금 바람 쓰고 일 안 하고 가정을 안 돌보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것보다 못해. 근데 그 아가씨까지 집에 지금 들어오는 그런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참지 못해가지고
1: 네.
0: 내가 너하고 못 산다 이래가지고 제가 아들을 데리고 지금 나왔어요. 정말 그때는 아무것도 일전 앞은 없었어요. 제 삶에 없어가지고 그 집으로 다른 집을 이렇게 동거살이 그런 집으로 새 집을 맡아가지고 아들하고 네. 같이 살다가 아무튼 우리 하나님 자녀는요. 어디에 가나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람을 붙여주시는가 봐요. 제가 그 아빠하고 안 살고 나와가지고 제가 나가서 일하면서 이렇게 다니며 일하다 나니까 예수 믿는 그 교회 다니는 분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너무 저를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교회로 알게 돼가지고 그때부터 교회로 지금 다니기 시작했어요. 총 14년도인가 그렇게 그때 그렇게 교회로 처음 교회한테 처음 가봤거든요.
1: 중국 현지 분이셨어요? 중국인이셨어요?
0: 네. 조선족 분이었어요.
1: 그러면은 대화도 한국어로 편하게 되고.
0: 네. 조선분이니까 조선족 말 지금 했었는데 근데 그때 제 있잖아요. 중국 사람과 14년 동안 같이 살다 나니까 조선말을 이 말이 말문이 나가지 않아가지고 듣는 건 다 듣는데 말이 나가지 않아서 그 사람은 조선말하고 나는 또 중국말하고 이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만나가지고 그분을 만나가지고 중국 오상이라는 데 있어요.
1: 네.
0: 거기서 디지털 훈련해서 성경 공부 훈련했는데 이렇게 한국에서 대학 선생님들 오셔가지고 네 저희들이 지금 공부 열을 배웠어요. 그때 거기서 제가 거기서도 조선말 아직 그 터지지 못했어요. 제가 그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대화하며 말씀을 또 나누며 배우고 그때도 열흘 동안에도 제가 지금 이 조선말 말 못했어요.
1: 그러니까 계속 중국말을 10여 년 동안 쓰다 보니까.
0: 네. 13년 동안 중국말만 하다 나니까 조선말 조선 사람 만나지 못하고 또 조선말 듣지 못하니까 그것이 이제 자연히 이게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1: 네.
0: 네. 말 못했어요. 조선말로. 그래가지고 후에 그 이렇게 디지털 훈련 열흘 동안 공부하고
1: 네.
0: 그 후에 집에 가가지고 조선 그다음 성경책 가져왔어요. 성경책 가져와가지고 계속 성경 읽었어요. 하나님 그 성경을 통해가지고 제가 조선말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1: 성경을 읽어가면서요.
0: 네. 그래가지고 저도 우리 아들도 조선말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도 성경을 이렇게 네. 매일 찍어 익혔어요. 제가. 내가 한 구절 읽고 우리 아들도 한 구절 읽고 제일 처음에는 그렇게 익히면서 성경 읽으면서 저희 아들도 조선말도 익히고 조선학교 제가 붙였거든요. 후에
1: 네.
0: 그 저가 아빠하고 같이 안 살면 다른 곳이 또 왔어요. 다른 곳에 이사 와가지고 그 설안이라는 데 와가지고 이사 와가지고 제가 거기서 우리 아들 공부시키고 또 우리 아들도 또 하나님도 용접하고 또 세례도 받고 매일 또 주일 학교도 다니고
1: 네.
0: 그리고 신앙생활 지금 하고 있어요.
1: 자녀분도 중국에서 계속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거예요?
0: 네.
1: 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또 성경책을 가슴속으로 계속 되뇌었던 그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또 그렇게 선물로 주셨어요.
0: 네. 맞아요.
1: 그때 가장 붙잡고 또 기도했던 성경 구절이 있으신가요?
0: 그 사도행전 그 1장 8절 말씀 오직 너희는 성령을 받으면은 오직 성령이 너한테 임하면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까지 너희 증언이 되리라 이
1: 네.
0: 말씀이 있잖아. 하나님 저에게 그런 그 복음의 메시지를 주셔가지고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 말씀 어디서 받았느냐 하면 제가 그 디지털 훈련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1: 네.
0: 말씀 주셨어요. 제일 처음에 제가 그 성경 공부하면서 거기서 또 방언 기도도 받고 방언도 은사도 받고 또 병 고치는 은사도

0: 받고 그때 그렇게 성령 충만해가지고 네. 그때 그렇게 받았어요. 네.
1: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네. 중국의 네. 여정을 또 그렇게 이끌어 주셨는데 그 이후에도 한국행에 오르기까지도 은혜의 여정이 있을 것 같아요.
0: 네.
1: 저희가 그 이야기는 오늘 잠시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0: 네.
1: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착 2개월 차에 함경북도에서 온 드보라 집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죄인인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케 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

왔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북한어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말씀을 붙들 때 굳건해지는 줄 믿습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붙들며 오늘 하루도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변치 않는 주님의 약속인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소망과 함께 오늘의 첫 찬송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함께 올려드릴게요. 찬양 바로 함께 하면서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0

방송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함께 찬양하고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가운데 매주 월요일마다 함께하고 있는 북방연구회 김형수 대표님과 만나는 시간 김 대표의 내돈내산 이어집니다.

0: 대표의
1: 내 돈 내 산.
0: 김 대표의 내 돈 내 산. 우리 10여 년 전에 북한에서 이곳으로 이사 오신 북방연구회 김영수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1: 네, 안녕하십니까.
0: 아, 이 선선한 가을날만 되면 또 이곳저곳 놀러 가기도 하고 맛있는 걸 먹으러 가기도 하고 하잖아요.
1: 네.
0: 우리 대표님은 좀 어떤 테마에 어떤 가을날을 좀 보내고 계실까요?
1: 아, 저는 지금 이게 날씨가 선선해지니까 우리가 네. 해마다 하는 게 봄철하고 특히 가을철에는 저희 이제 동양 친구들 있잖아요. 뭐 그룹이 3명, 뭐 5명 이렇게 여러 명씩 모여가지고 산에 이제 등산을 가요.
0: 등산이요.
1: 네. 그러니까 평일에 출퇴근할 때도 비가 오거나 아니면 뭐 너무 덥거나 할 때는 자전거를 못 하지만은
0: 네.
1: 대체로 이제 자전거 타는 이유가 운동을 하자는 데 목적이 있잖아요. 사람이 이제 오래 살자면 운동해야 되니까. 근데 저는 가을이면 제일 좋은 게
0: 네.
1: 날씨가 선선하기 때문에 이제 주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일하고 나서 주말에 등산 갔다 오는 기분이 엄청 좋아요. 그래서 등산을 이것저것 가곤 하는데
0: 네.
1: 이번도 등산 갔다 왔죠.
0: 네. 오늘 그래서 또 등산에 대한 내 돈 내 산을 준비해 주신 것 같아요. 바로 함께 만나볼까요?
1: 네.
0: 지난

0: 주말 청계산 오리 훈제 바베큐 4인분에 13만 원이 결제됐습니다. 등산에 대해서 우리 준비를 해주셨다고도 제가 여쭤봤는데 오리 훈제 바베큐를 가져와 주셨어요.
1: 아, 맞습니다. 아, 사실 이게 등산하면 네. 운동하자는 목적이 가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아, 저희가 지금 이번에 간 것도 청계산 등산로를 갔었어요. 오. 해마다 자주 구축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선 등산 갔다 내려오는 그 거리상도 괜찮기도 하지만은 네. 더 중요한 것도 내려오면 이제 그 밑에 우리가 유명한 이제 아. 예, 오리고기 그 바베큐 집이 있어요. 훈제엔 바베큐인데. 네, 거기에서 이제 목적. 근데 아, 난 어떨 땐 이런 생각 들어요. 아, 이 운동하려고 목적이 갔는데 운동하고 나서 살 좀 뽑아야 되는데 또 이렇게 또 먹고 나니까 안쪽으로는 근데 또 그것도 그대로 또 재밌긴 해요. 그래서 네. 먹는 게 부담 안 되는 게 운동했으니까 또 부담이 안 되는
0: 그럼요,
1: 거예요.
0: 그럼요. 그리고 맛있게 네.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잖아요.
1: 맞습니다.
0: 운동하고 나면.
1: 네, 정말 고소하고 맛있고 정말 그렇죠.
0: 근데 이게 오리 훈제 바베큐를 그렇게 4인분에 13만 원으로 드셨다라고 먼저 얘기를 나눴는데
1: 네.
0: 근데 바베큐.
1: 네.
0: 오리
1: 네.
0: 훈제. 사실 네. 이게 북녘 주민분들에게 좀 생소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1: 오리고기는 다 알죠. 근데 훈제라는 것도 좀 듣긴 하지만 보통 북한은 훈제는 못 해 먹어요.
0: 네.
1: 북한은 일반적으로 저 불고기 해 먹자 하면 오리고기를 거기서 썰어 가지고 이런
0: 볶아서
1: 먹는 식으로 아니면 네. 이제 또 절판에서 구워 먹기도 하긴 하죠. 근데 그렇게밖에 못 먹죠. 근데 한국은 이게 잘 재워 가지고 양념이 잘 재워 가지고 그다음에 불고기처럼 이제 구워서 먹잖아요. 근데 훈제를 하는 거는 한번 훈제했던 걸 가지고 또 이제 나오는 것도 있어요. 참 다양한 이제 요리가 있는데
0: 맞아요.
1: 참 이게 북한은 그것도 일반 오리고기 먹기도 어려운데 한국은 오리고기 먹더라도 너무 다양한 걸 먹으니까
0: 네.
1: 근데 이 이야기했던 이 집이 있잖아요. 진짜 잘하는 집이에요. 한번 가고 나면 이게 정말 이제 뭐처럼 중독돼 버려. 이제
0: 오리고기 그러니까, 기준이 예. 높아지는군요.
1: 예, 진짜 잘했어요. 봉사도 그렇지만 거기 한 번이 이제
0: 네.
1: 우리처럼 등산 가고 내려와서 먹는 분들 보면
0: 네.
1: 엄청 이제 그 마당에 야외 식당까지 쫙 다 꾸려놓거든요. 한 몇백 명 돼요. 한 번에 먹는 게 그렇게 커요.
0: 근데 우리 대표님께서는 그러면 북한에 계실 때는 이 오리를 드셔보신 적이 있으세요?
1: 먹기는 했죠. 근데 흔하진 않죠. 북한도 오리 목장이 함경도에 뭐 강포 오리 목장 뭐 이런 오리 목장이 몇 개 돼요.
0: 아, 그래요?
1: 근데 한국은 비교 안 되게 많은 데다가 오리 그럼요. 목장이 많거든요. 달로민도 네. 오리 농장을 운영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외에서도 들어오는 또 오리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한국 분들 오리 소비가 굉장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놓고 봤을 때는 북한에서는 오리고기를 일반인들이 먹기 꽤 어렵거든요. 그리고 북한은 오리고기도 평양에서 이제 도문의 오리고기 집 가보면
0: 네.
1: 오리고기가 귀하니까 오리고기, 돼지고기 같이 이제 봉사하는 게 많아요. 1대1로.
0: 돼지보다 오리가 더 귀해요?
1: 귀하죠.
0: 아.
1: 그러니까 물론 돼지고기도 북한 사람들한테 귀하지만은
0: 네.
1: 그래도 오리가 더 귀해요. 네, 그래서 오리고기를 더 즐기죠. 왜냐하면 오리고기 맛 자체가 돼지고기 맛보다 더 좋잖아요. 그리고
0: 네.
1: 건강상으로 오리 기름은 불포화지방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혈액에 나쁜 영향을 적게 주는데 돼지고기는 다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리고기가 더 귀하죠. 북한에서도.
0: 참 통일되면 네. 서로 오갈 수 있으면 우리 북녘 주민분들에게 세상에 정말 맛있는 음식들을
1: 그렇죠.
0: 정말 많이 소개해 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도 있어요.
1: 맞습니다. 참 이제 네. 저는 우리 탈북자분들이 지금 식당 운영하는 분들이 꽤 많아졌어요.
0: 맞아요. 맞아요.
1: 네, 근데 그런 분들은 통일되면 목적이 무조건 이제 그 식당 그대로 북한에 가서 오픈한다 이거란 말이에요. 아마 우리 탈북민들이 그때 가면 북한에 음식점 식당들은 거의 다 독점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해왔던 노하우가 있고
0: 그쵸.
1: 그다음에 자본이 있잖아요.
0: 네.
1: 그럼 바로 이제 가서 이제 식당 건물을 사서 인테리어 멋있게 하고 바로 이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통일만 되면
0: 네.
1: 우리 탈북민들이 북한에 가서 자기 가까운 친척들 아는 분들 통해서 전파되고 하면 북한의 전역에 엄청 많은 우리 대한민국 같은 좋은 오리집들이 많아질 거라고 봐요.
0: 그리고 거기 입맛을 북한의 입맛을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이고
1: 그렇죠.
0: 그런 분들 중에서도 여기 서울 근처에만 해도 지금 사업이 굉장히

0: 커진 네. 사업을 굉장히 크게 하고 계신 북에서 오신 분도 많죠. 있으시고 네. 정말 많아요.
1: 네, TV도 막 소개되는 분들도 있잖아요.
0: 맞아요.
1: 네, 그리고 뭐 요즘에는 뭐 바다에 나가면 바다 양식하는 사람 다 있고 전복 양식하는 친구는 하나 엄청나게 이제 대한민국에서도 손꼽히는 전복 양식장을 꾸리고 있어요.
0: 아, 진짜요?
1: 네, 이제 탈북자분들이 여기 와가지고 이제는 너무도 이제는 그 네. 이제 30년 세월 됐잖아요. 탈북민 역사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자리 잡힌 분들 꽤 많아졌어요. 아. 네, 그래서 농장, 목장, 예, 그리고 가공업들, 식료 가공업 하는 분들도 많아지고, 네. 물류업 있잖아요. 그걸 또 해외에서 들여오고, 국내에서 내보내고 하는 그런 것도 하는 분들 많아지고, 참 이제는 여기 대한민국 와서 진짜 대한민국이 시장 경제에 맞는 자기 능력을 발휘하는 분들 꽤 많아졌어요, 지금은.
0: 얼마 전에 또 제 또래 농부, 북에서 온 청년 농부 하면서.
1: 네, 청년 농부도 있죠.
0: 기사도 본 적이 있거든요. 너무 다들 그렇게 여기서 네. 정착을 잘 해가고 살아가고 계신데, 이렇게 의식주를 나누다 보면 네. 참 그 간극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0: 근데 또 4인분에 13만 원이 어떻게 보면은, 너무 비싼 가격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희가 뭐 흔히 외식하면은 나올 만한.
1: 그렇죠.
0: 1인분에 지금 보니까 3만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1: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게 등산 갈 때 보면, 우리가 이번에 내가 이제 쏜다. 내가 이제 한 다음 다음번에 해요. 그러니까 한국은 네. 좋은 게 뭐냐면, N분의 1 해가지고, 한 번에 가서 이제 나온 돈을 가지고, 골고루 나눠서 동시에 내는 것도 있지만은, 네. 우리는 그 문화보다도 우리가 이제 아직도 북한 때가 좀 더 많다 보니까, 와서 이제 오늘 내가 냈다면 다음번 내 순서에 이렇게 암묵적으로 소리 지 그렇게 해서 내는데, 그러다 네. 보면, 이거 먹은 것도 한 끼 먹는 게 한 사람한테는 그래 3만 원 정도 그래서 그렇게밖에 안 돼요. 그러면 한 그것도 한 두세 시간 정도도 뭐 안 되는 그런 돈 비용밖에 안 되는데 충분히 잘 먹거든요. 충분히 잘 먹고 충분히 근데 제일 좋은 거는 그날 만나서 등산하면서도 이야기하고 내려와서 이제 먹으면서도 이야기하면서 북한 이야기도 하고 네. 여기 와서 이제 여러 가지 재밌던 이야기하면서 네. 그 이야기하면서 하는 게 또 그 속에서 우리가 정말 삶의 그 고독함, 외로움 한마디로 북한에 남겨져 있는 가족이나 형제나 친지들 그들을 그리는 마음이 여기서 또 좀 나가는 거죠 사실은.
0: 맞아요. 네. 그러실 것 같아요.
1: 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내돈내산 할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참 이게 우리는 한국 와서 행복하게 일하면서 버는 돈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누리면서 사는 삶이 너무도 자유롭고 누구 통제받지 않고 네. 또 그렇다고 우리가 이게 잘 먹는다고 감시할 북한은 좀 잘 먹잖아요. 뭐가 이렇게 돈 쓰잖아요. 그러면 저기 수입대 제출 어디서 나온 거지 하고 감시당하고 이런 사회가 아니니까 너무도 좋은 거예요. 네.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이런 등산하는 날이면 토요일 날 가서잖아요. 북한은 토요일 날이면 정규 생활해가지고 생활총화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 그런 거 없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한국 오니까 생활총화 시간에 뭐 자기 비판하고 남을 비판하는 뭐 고상 비판하고 이런 게 없으니까 너무 좋은 네. 거예요.
0: 서로를 향한 손가락 대신에 서로를 향한 어떤 예. 식사 대접.
1: 그렇죠. 그리고 서로 나가 웃고 떠들면서 네. 예. 그런 낙을 누리는 게 그래서 대한민국의 삶이 보통 보면 수명 자체가 북한보다 거의 한 15년, 20년씩 막 더 길어져서 우린 길잖아요. 한국은. 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유롭고 행복하니까 잘 먹으니까. 예.
0: 그래서 오늘도 이 내돈내산을 준비해 주시면서도 대표님께서는 더 남다르시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묵상하신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1: 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네. 사실 제가 북한에서도 국동방송을 네. 듣는 가정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무조건 북한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인 한국에 오겠다고 결심하고 생사를 걸고 왔잖아요.
0: 네.
1: 와서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역사, 그 기적 같은 또 은혜와 그 복음 속에서 우리한테 누려지게 되는 그 복과 정말 만복이라고 하는 네. 이 삶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북한 주민들 그들은 정말 행복입니다. 왜냐하면 이 방송을 들음으로 그들한테 벌써 이제는 기적의 문이 열렸거든요.
0: 네.
1: 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 말씀하면서도 참 내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삶들이 북한에서 국동방송을 들었으므로 내가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는 항상 이제 말하는 것이죠.
0: 아멘. 네. 그래서 이렇게 또 극동방송을 통해서 대표님의 목소리가 나가고 네.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전하는 게 또 하나의 성전에서 모인 모습 그리고

0: 말씀에 떡을 떼며 나누는 그렇게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하는 모습이 아닐까 싶으면서요.
1: 맞습니다.
0: 그리고 만복의 근원이신 우리 주님 안에서 언젠가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면서 우리의 내돈내산을 그 일상을 나눌 수 있는 날이 머다는 줄을 믿습니다.
1: 네.
0: 이 소망과 함께 오늘의 내돈내산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내돈내산 김형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북한의 당신이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복음 한 줄.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마서 8장 37절의 말씀, 오늘의 복음

복된 소식입니다. 오늘의 복음 한 줄 로마서 8장 37절의 말씀, 남과 북의 성경으로 각각 한 번씩 낭독할 텐데요. 필요에 따라 받았으며 따라 읊조리며 우리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복음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의 말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 가운데서도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확실히 승리하는 이라. 오늘의 복음 한 줄 찬양한 곡 함께 하시는 동안 이 복음 한 줄 주님께서 주신 기쁜 소식을 묵상하며 주님의 말씀에 더 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후에는 오정호 목사님께서 오늘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우리 삶의 곳곳을 온갖 시기와 다툼, 갈등과 분노로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담대히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삶 가운데 해결하기 힘든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끝내 이길 것입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낙망의 자리 그 어디에서라도 저와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피값 주고 살려내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직 그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합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에게 전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저의 기도를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아무 희망 없는 허무한 인생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사는지 깨닫지 못하며 죄 가운데 방황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죄로 인해 심판받아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저에게 귀한 복음의 소식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주님, 제 마음에 찾아오셔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제가 지은 모든 죄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깨끗이 도말하여 주옵소서. 저를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9월 14일 월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남한은 전국적으로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14에서 22도로, 낮 최고 기온은 25에서 30도로 예상됩니다. 북한은 전 지역의 하늘에 구름이 많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는데요. 북한의 아침 최저 기온은 4에서 18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15에서 26도로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는데요. 동해 북부의 먼 바다에서는 오전에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해 북부는 종일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동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최대 2m로 일겠고요. 서해 북부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도 한반도가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날을 꿈꾸며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복음 한 줄 시간 가운데 나누었던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도 주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나아가기를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호 HLED 주파수 FM 93.1MHz 출력 1kW로 방송되는 FEBC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광주 극동방송의 연주소는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본영로 73번지, 송신소는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무등산 장불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광주 극동방송은 광주를 비롯한 전남 서남부 지역의 복음화와 기독교 문화 창달을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광주 극동방송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광주 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광주 극동방송 편성 책임자는 송옥석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시간 되십시오.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FEBC FM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FEBC 새벽 예배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아멘

시편 8편 6절 말씀입니다.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선물 같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선물, 이 자연을 소중히 다루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해 북한과 중국 동북 삼성, 연해주 지역 등 북방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방송으로 예배드리며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FEBC 새벽 예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통합 찬송가 358장, 새 찬송가 552장, 아침 해가 돋을 때. 통합 찬송가 358장, 새 찬송가 552장, 아침 해가 돋을 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0: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온 사랑의 교회 김은수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1: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우리들 마음속에 두려움과 걱정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염려하며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려다가 지쳐버린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게 하옵소서. 두려움이 밀려올 때 주님께서 곁에 계심을 기억하게 하시며 걱정보다 믿음을, 의심보다 용기를 선택하게 하옵소서. 피하고 싶은 일 앞에서도 한 걸음 내디딜 힘을 주시고 제가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며 바꿀 수 있는 것은 담대히 행하게 하옵소서. 마음이 지칠 때 새 힘을 부어주시고 실수하거나 넘어져도 자신을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만나는 문제보다 주님의 능력이 더 크다는 것을 믿게 하시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자녀는 결코 혼자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오늘도 용기를 내어 나아갑니다. 대한민국에 있든지 북한 땅에 있든지 중국과 러시아, 동남아시아 그 어느 곳에 있든지 믿음으로 이 아침을 일깨우는 사랑하는 종들의 마음을 굳세게 붙들어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걷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북한 선교에 헌신하시는 목회자분들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일산교회 윤상덕 목사님께서 신명기 3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지도자들은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개역 한글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베푸니라. 곧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120세라 내가 더는 출입하기 능치 못하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호수아가 너를 거느리고 건널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내 앞서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너로 그 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붙이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임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로 그 땅을 얻게 하라.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사랑합니다. 북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사랑합니다.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지내셨지요? 이번 주도 그렇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 지도자들은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대들을 향한 모세의 모압평야 설교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모세는 자신의 사역까지 마무리하고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삼아야 합니다. 사실 이 시점이 얼마나

하나님의 신실한 도구가 되었던 모세, 게다가 이스라엘이 그렇게 반역할 때도 온유하게 그 백성들을 이끌었던 모세, 이제 그 모세의 사역은 마칠 때가 되었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구절을 읽으며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을 발견하고 공감합니다.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120이 된 나이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출입이 어려워집니다. 백성들과 관련된 수많은 재판을 진행하거나 백성들을 데리고 전쟁에 나가 싸우기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뜻이죠. 그러나 모세가 체력적으로 완전히 지친 노인이 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서는 모세의 알력과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로보건대 모세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한다는 말의 뜻은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신 말씀으로 인해 한계가, 시간의 한계가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아무리 뛰어난 사역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사역과 기간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죠. 그러나 3절은 모세가 아니라 진짜 지도자가 따로 계심을 설명하십니다. 3절 상반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아멘. 참된 지도자, 애굽에서도 광야에서도 그리고 요단강 건너 가나안 전쟁을 수행할 지도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보다 먼저 건너가시는 분이십니다. 가나안의 많은 민족들을 멸하실 분이십니다. 마침내 약속하신 대로 자기 백성에게 그 땅을 선물로 주실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선물로 주시고 그 백성을 위해 싸워주시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넘겨주신 가나안 사람들, 깊은 죄에 빠진 민족들을 그 백성들로 하여금 심판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필요했고,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자연스러운 모습이 나타납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앞서가 주시고 싸워주시는 것을 알기에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두려울 만한 상황이 와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만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실제로 함께 하시며 앞서가시며 싸워주신다는 사실을 마음에 믿어야 합니다. 말씀을 믿고 그분과 함께 했던 은혜로운 날들을 기억하면서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을 신뢰하는 연습을 해야만 합니다. 형의 발목을 잡고 태어났기에 그 이름이 야곱이라 불렸지만 하나님은 부니엘에서 그를 만나 주시면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신 일이 있지요. 하나님이 싸우신다라는 뜻입니다. 믿지 못하는 야곱과 싸우실 뿐 아니라 야곱을 위해서 야곱의 대적들과도 싸우시는 것이죠. 성도는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의 지하교회 형제 자매들의 마음은 얼마나 고달플까요? 두려울까요? 남한의 교회들도 가슴 답답해합니다. 이제 그만 통일을 주시지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북한의 제야교회 형제 자매들과 함께

0: 함께 하고 계심을, 또한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따라야 할 백성들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더 이상 그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하나님은 일찍부터 모세의 후계자로 준비하셨던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백성들이 강해지려면 지도자가 강해져야 합니다. 백성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려면 지도자가 먼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믿음 역시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시며 함께 하시며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신다. 아멘. 여호수아는 이 믿음이 있었기에 가나안 전쟁을 수행하면서 해와 달에게 명령한 일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람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해와 달도 멈추어 버리시기까지 우리의 믿음을 기다리십니다. 북한 지하교회에서 교회를 이끌고 계신 지도자들께서도 이 믿음으로 충만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믿음의 부모님들께서도 이 믿음으로 충만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세 이후 새롭게 세워질 지도자에게는 큰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모세의 명성도 대단하고 앞으로 감당해야 할 일도 대단하니까요. 그러나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호수아와도 함께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 그는 모세가 한 일보다 큰 일도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음이 충만해야 하고 특별히 성도를 이끌어야 하는 모든 지도자들이 믿음으로 충만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성취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때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현실들이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우리 앞서가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가정의 가장들, 교회의 목사님들, 특히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과 지도자들을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사 모세와 여호수아 같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일산교회 윤상덕 목사님께서 신명기 3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지도자들은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912-9610번, 지역번호 031-912-9610번 일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통합찬송가 384장, 새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통합찬송가 384장, 새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기도 하심으로 FEBC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그리고 북방 전역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라디오를 통해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는 새벽 예배 함께했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하시며 받은 은혜와 청취 소감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북방 지역의 성도님들도 신앙 간증과 은혜 나눔, 방송 소감을 편지나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길 간절히 기다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FEBC 새벽 예배 문명선 PD 앞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승리하는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FEBC 새벽 예배 제작 진행의 문명선이었습니다. FEBC 새벽 예배는 결의, 나라, 누리를 하나님께 조국교회의 부흥과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기업 주식회사 K2팜과 함께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장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신명기 21장 1절에서 9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피 흘린 죄를 제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피 흘린 죄를 제하는 은혜를 얻으려면 첫째, 내 타심을 고백하며 함께 책임져야 합니다. 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이라고 해요. 들판에서 시체가 발견됐어요. 그런데 누가 죽였는지 몰라요. 억울한 죽음인데 범인을 찾을 수도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미제 사건 앞에서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나요?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하고 지나가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2절에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라고 해요. 지도자들이 직접 나가서 거리를 재야 해요. 그리고 거기서 제일 가까운 성읍을 찾아낸 후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일 처리를 맡깁니다. 죽인 사람도 아니고 그 사건을 목격한 사람도 아닌데 그냥 가까이 있다는 이유 하나로 책임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사건과 문제에 대해 내가 저지르지 않은 일에는 저는 몰라요. 저랑 상관없어요. 하며 모르는 체하려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까운 자에게 물으세요. 3절, 4절에 보면 그 성읍의 장로들이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메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끌고 가서 그 목을 꺾으라고 합니다. 아무 소나 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순수하고 귀한 재물을 택하라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자가 책임을 진다는 것은 이렇게 값을 치르는 일이에요. 대충 때우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을 내놓은 일입니다. 제가 섬기는 우리들 교회에서는 소그룹에서 한 지체가 넘어지면 리더가 자기 잘못도 아닌데 함께 아파하며 스스로 회개하는 모습을 종종 봅니다. 바로 이런 게 가까이 있는 자의 책임이 아닌가 싶어요. 그 지체의 죄에 대해서 성읍의 장로격인 리더가 함께 뉘우치고 회개하고 아파하면서 그 지체의 십자가를 함께 지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 잘못이 아니라고 발뺌하며 도망간 일은 무엇인가요? 가정과 공동체에서 내가 짊어져야 할 책임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피 흘린 죄를 제하려면 둘째, 겸손히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5절에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고해요. 장로들만이 아니라 제사장들도 함께 그 자리에 참여해요. 6절과 7절에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라고 해요. 손을 씻는다는 건 결백을 증명하는 상징적인 행동이지요. 그런데 자기가 죽이지 않았다고 증명하면서도 그 자리를 피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해야 합니다. 나는 안 그랬어요. 나는 잘 몰라요. 하면서 그냥 발을 빼는 게 아니라 암송아지의 목이 꺾이는 그 현장에 자기 손을 얹고 함께 서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곁에 지체가 아파하는 모습을 보며 내가 직접 잘못하지 않았다고 해서 발을 빼서는 안 돼요. 비록 내게 직접적인 잘못이 없다 해도 여전히 그 사람 곁에 그 공동체 곁에 머물러 함께 낮아지는 것 그것이 진짜 겸손이에요. 적용 질문 드릴게요. 나는 잘못 없어요 하며 모르는 채 하면서 떠나버린 관계는 없습니까? 고통을 당하는 지체나 공동체에 남아서 그 짐을 함께 짊어지고 있습니까? 남편의 음란으로 괴로웠으나 함께 짐을 져주는 공동체 지체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사명을 감당하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한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몇 달 전 남편의 데이트 앱 채팅과 음란이 드러났어요. 남편은 정신과에 가서 중독 진단을 받았고 신혼 초부터 남편의 잦은 외도로 힘든 시간을 보낸 저는 오랜 상처가 올라와 괴로웠지요. 남편을 향한 원망과 자책 속에 엎드러져 있을 때 하나님은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 같은 교회 공동체를 움직이셨어요. 얼마 전 남편은 부부 소그룹 모임에서 자기 죄를 솔직히 고백했어요. 그러자 지체들도 연약하고 음란했던 자신들의 모습을 나누고 7절의 장로들처럼 남편의 죄를 자기 죄처럼 여기며 함께 기도해 주었습니다. 골짜기 같은 소그룹 모임에서 서로의 아픔을 짊어지는 은혜의 물이 흘렀어요. 모임 마지막에 각 부부끼리 포옹할 때는 하나님이 저의 피 섞인 눈물을 보시고 공동체의 기도를 통해 닦아주시는 것 같았지요. 9절에서 하나님은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고하세요. 이제 시작된 남편의 치료와 회복의 과정이 두렵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은혜가 공동체의 정직한 고백을 통해 이미 저희 부부에게 흘러오고 있어 감사해요. 남편이 20년 만에 어둠을 뚫고 빛으로 나와 자기 죄와 수치를 고백하게 하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려요. 그리고 이 짐을 함께 져준 소그룹 공동체에도 감사드려요. 이제는 저희 가정이 아직 멍에를 메지 않은 암송아지처럼 사명을 감당하게 되기를 소망해요. 8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라고 해요. 속량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몸값을 지불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 용서를 구하는 기도예요. 범인은 딱 한 사람인데 기도는 온 이스라엘을 위해 드려져요. 왜일까요? 한 사람의 죄가 온 공동체를 오염시키기 때문이에요. 9절에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 찐이라 고하지요. 정직한 일이라는 게 뭐냐면 내 식구 내 편만 생각하여

0: 생각하고 아파하는 게 아니라 온 공동체의 죄를 내 죄로 여기고 아파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내 자식, 내 가족이 아프면 밤새 염려하며 눈물을 흘리지만 이웃이나 교회, 나라가 아파하는 일 앞에서는 그렇게까지 하진 않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점점 거룩해질수록 저절로 그 아픔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세요. 처음부터 세상 걱정, 나라 걱정을 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내 가정, 내 자녀부터 시작해서 이웃과 공동체와 나라로 애통함의 범위가 넓어지도록 이끄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이 자라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로 오염된 나의 심령은 오직 하나님의 방법인 대속으로만 씻길 수 있어요. 멍에를 메지 않은 순수한 암송아지가 희생된 것처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가 사해졌습니다. 내 노력이 아닌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은혜를 의지할 때 진정한 정결함을 얻게 됩니다. 죄는 결코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서로에게 책임이 있어요. 억울해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낮아지며 내 식구의 아픔을 넘어 공동체와 이웃의 아픔까지 내 죄로 여기고 아파할 때 하나님이 그 고백 위에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희와 상관없다고 여기며 외면해온 아픔들이 실상은 제 책임이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까이 있다는 이유로 짊어져야 할 짐들이 있다고 하시는데 그것을 회피하고 억울하다 여기며 그 자리를 떠나려고만 했습니다.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가족이나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나와 상관없는 일로 여긴 교만함과 무정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길 원합니다. 이런 저희를 위해 영원한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셔서 공동체와 이웃, 이 나라의 죄와 아픔까지 내 탓으로 여기며 애통함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와 이 나라에 진실한 회개를 통해 참된 회복이 일어나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복된 삶을 누리는 하루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5장 30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당시 감남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호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지운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므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수르야의 아들 아비세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말씀 365일 오늘은 사무엘하 16장 11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과 이 아침에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우리 주변을 가만히 보면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또 신자나 비신자나 또 대충 예수 믿는 사람이나 충성을 다해 믿는 사람이나 모두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통이라는 것은 마치 숨쉬는 것처럼 모두에게 피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고통을 100% 지워주시진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행복한 집이라도 그 속사정을 보면 반드시 어려운 문제가 한두 가지는 다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거부하면서 더 큰 고통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덜 고통을 받고 있는가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고통 속에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 고통이 변해 복이 되죠. 그래서 고통은 인생의 보물창고라고 얘기합니다. 고통이나 문제가 없다면 바로 그 자체가 문제입니다. 고통의 의미를 깨달아야 하죠. 깨닫는 것이 축복입니다. 깨닫는 순간 그 고통이 변해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첫 곡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호산나 싱어스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니라. 역대하 15장 7절 말씀입니다. 포기하지 맙시다.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금붕어와 메기를

관찰하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수조의 한 칸에는 메기가 있었고 한 칸에는 금붕어가 있었습니다. 가운데는 두꺼운 유리벽이 내려와 있었습니다. 처음 금붕어를 발견한 메기는 맹렬하게 달려들다 유리벽에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몇 번이고 반복하더니 이내 제풀에 지쳐 포기했습니다. 남자가 유리벽을 몰래 들었지만 그럼에도 메기는 가운데로 지나가지 않고 벽에 부딪힐까봐 고개를 돌려서 피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남자가 생각했습니다. 몇 번 실패했다고 낙심하면 정작 기회가 와도 못 잡게 되는군.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겠다. 남자는 이때 배운 교훈으로 57번이나 면접에서 떨어졌지만 포기하지 않고 도전해 결국 보험 세일즈맨이 됐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끈기로 고객을 찾아다녀 27살에 백만장자가 됐습니다. 이후 자신의 노하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컨설팅 회사를 차려 억만장자가 됐습니다. 수익의 50%를 기부하는 기부왕으로 더 알려진 폴 마이어의 이야기입니다. 포기는 크리스천의 사전에 있어서는 안 되는 단어입니다. 주님이 명하시기 전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순종입니다. 실패에 낙담하지 말고 순종으로 끝까지 밀고 나가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명하시기 전까지 제가 해야 할 일은 오직 순종임을 알게 하소서. 무엇보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 구원의 사명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감당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떠나 합창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이 이어지는 곡, 주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크도다. 유성은 씨가 노래합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준비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오늘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광주 서구 화계중앙로에 위치한 광주 세광교회 지난 주일 예배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외부 강사이신 박헌성 목사님께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을 본문으로 더 좋은 사람이 되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브란다이스 대학교의 모리스 와르츠 사회학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불치의 병, 르이게르 병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르이게르 병이라는 것은 치명적 신경계통의 병으로 근육 위축생 측색경화증이라는 병입니다. 이 근육이 굳어지면서 사람이 죽는 병인 것입니다. 1939년 양키스, 유효 양키스 야구선수가 이 병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병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리스 와르츠 교수가 이 병에 걸려서 마지막 죽기까지 매주 화요일마다 강의를 했습니다. 그의 제자 미치 알범이라는 사람이 그와 함께한 강의 내용을 정리해서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모리 교수는 죽음을 앞에 두고 시한부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일까 깊이 생각을 하다가 살아있는 장례식을 합니다. 그 이유는 자기 친구 교수가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지금 미국을 비롯해서 세계에서 가장 많이 죽는 병이 이 심장마비입니다. 심장병의 병입니다. 갑자기 죽는 거죠. 이런 부질없는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좀 얘기라도 하고 그러면 되는데 갑자기 자다가 아니면 뭐 하다가 갑자기 죽는 거예요. 장례식에 와서 사람들이 이런 말 좋은 저런 말 좋은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작 들어야 할 사람은 듣지를 못하고 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신은 살아있을 때 장례식을 해서 그곳에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듣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의 남은 생애를 특별히 가치 있게 살아갑니다. 모리 교수는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

살아온 생애가 얼마든가 앞으로 남은 생애가 결코 내가 지금 살아온 생애보다가 많지 않을 텐데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그리고 결론을 내리는데 다른 사람, 주위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사는 거다. 더 좋은 사람으로 사는 것이다. 더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더 좋은 사람, 더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다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설가 정경일 씨는 40이 넘으면서 친구가 죽었다는 비보를 듣습니다. 아, 이것이 40대에 찾아오는 뜻밖의 손님이구나. 자신을 돌아보았다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내일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오늘만 있을 뿐입니다. 내일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때에 늘 점검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내가 바로 살고 있는가? 내가 오늘 또 좋은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더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은 지가 20년, 50년, 80년 이렇게 되었는데 과연 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졌는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더 좋은 사람으로 성숙되어 가고 더 좋은 인격으로 변화되고 있는가? 우리가 더 좋은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최고의 목적은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는 이걸 sanctification이라 그럽니다. 성화라 그런 거룩하네. 예수를 다 믿는다고 똑같은 게 아니고 믿으면서 성숙되어 가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우리가 왜 교회로 오늘도 나옵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까? 더 좋은 사람이 되려고. 단순히 뭐 도덕적 윤리적으로 더 좋은 사람이 된다는 거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 구원받은 영의 사람으로 사는 것,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사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신앙적인 사람이 신앙적인 사람으로, 비성경적인 사람이 성경적인 사람으로 바이블라이즈 되는 것 이야기합니다. 네거티브한 사람이 파지티브한 사람으로, 비판하고 욕하던 사람이 칭찬하고 격려하는 사람으로 바꾸어지자는 것입니다. 불신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미움의 사람이 사랑의 사람으로 좀 달라지자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부자되고 실패한 사람이 성공하고 약한 사람이 강해지고 낮은 사람이 높아지고 안 되던 사람이 뭔가 하면은 다 잘 되는 사람으로 변화되자는 것입니다. 마음이 좁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서 마음이 한없이 넓어지는 사람으로 달라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은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가 더 좋은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까? 첫째는 열려진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는 이제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원래 사람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그 하나가 열려진 마음이고 하나는 닫혀진 마음입니다. 믿음이란 다른 사람이 믿지 못하는 것을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사는 사람을 믿는 사람이라 그럽니다. 믿음이라 그럽니다. 닫힌 마음으로는 믿어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이 열려진 마음으로 그것이 믿어지고 십자가의 보혈을 받아들이는 사람, 열린 마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믿을 수 있는 건 믿는 것 과학입니다. 그러나 믿을 수 없는 건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과학과 믿음은 다른 것입니다. 경험 안에 있는 것은 과학입니다. 그러나 경험 밖에 있는 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원래 인간은 열려진 마음이었지만 이 죄 때문에, 잘못한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마음이 탁 닫혀버렸습니다. 마음이 닫혀지고 나니까 무책임해졌습니다. 뭐를 해도 이유가 많습니다. 사람 자체가 삐딱해져 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죄를 지음으로 벗은 것이 창피해서
동산 숯불에 숨었다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왜 거기 숨었느냐

했을 때에 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느냐라고 했을 때 그때 아담이 열려진 마음이면은 아이고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면 살아나는데 다쳐진 마음이 돼서 자기 잘못을 고백하지 아니하고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이것이 다쳐진 마음, 미성숙한 인간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우리의 죄를 용서받으면은 마음이 넓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고 사랑의 사람이 되고 은혜의 사람이 되고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격을 보면 훌륭한 성품, 성숙한 사람, 참으로 다윗은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아이의 아내를 보니까 예뻤단 말이죠. 데리고 동침을 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나단으로부터 왕이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라는 책망을 들었을 때에 이 다윗이 열려진 마음이었기 때문에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열려진 마음인 것입니다. 요셉도 훌륭한 인격 좋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 신앙 하나 믿고 자기를 미워하는 형들을 다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이것이 요셉의 열려진 마음입니다. 죽음과 죽어지는 일이라는 책에 보면은 500명을 상대로 죽어가는 사람을 조사했더니 재미있는 것은 사람이 의식이 딱 넘어가서 죽는 순간에 일단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이 있는데 죽었다가 죽었을 때에 이 보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의 추한 모습이 쫙 보인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런 이야기 하면 이게 무슨 얘기인가 잘 몰랐는데 요즘은 컴퓨터가 하도 발달해서 쉽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부끄러운 생애, 자기의 좋은 면이 아니고 주님 앞에 가는데 갑자기 내 생애가 어릴 때부터 딱 보여지는데 너무 부끄러운 것이 많이 보인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열려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도답게 살았으면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기 때문에 다쳐진 마음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쓸데없는 거 가지고 시비하고 쓸데없는 거 가지고 미워하고 그렇게 산 것이 너무 많습니다. 러시아가 공산화 될 때에 이 목사님들이 입는 가운 길이 가지고 시비가 붙었습니다. 가운 길이가 길다 짧다 우리가 생각하면 본질 아니죠. 세례를 베푸는데 성수에 파리가 빠졌는데 파리를 끄집어내고 나서 그물을 사용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런 걸로 싸웠습니다. 그 아무것도 아닌데 본질이 아닌데 비본질적인 걸 가지고 싸웠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중병에 걸렸습니다. 좋은 약을 다 써봤는데 효과가 없습니다. 안수 기도를 받아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 찾아와서 집사님 혹시 미워하는 사람 없습니까? 미워하는 사람 있으면은 한번 적어서 그 사람들 하나하나 다 용서하고 사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서 병 고쳐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집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적으니까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이 500명이 되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 500명을 하나하나의 이름을 놓고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다 그들을 용서하고 열려진 마음으로 사랑할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자기의 죽을 병, 불치의 병이 고침을 받았다. 그렇습니다. 열려진 마음은 병 고치는 은사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열려진 마음은 이해하고 사랑하고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다 될 수가 있습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와주고 다른 사람들을 편하게 해주고 기분 좋게 해주고 그게 열려진 마음입니다. 우리 성도는 열려진 마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열려진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열려진 마음에 행복과 기쁨이 있습니다. 열려진 마음에 소망이 있고 열려진 마음에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려진 마음으로 더 좋은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열려진 마음은 은혜를 받아들이는 마음이라면 주는 마음은 받은 은혜를 남에게 나누어 주는 걸 말해요. 그래서 성경은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주는 자, 베푸는 자가 복을 받을 것이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

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다 주는 삶임. 그저 은혜를 받았으니 그저 주라는 것입니다. 내 살아온 삶의 모든 것이 은혜이기에 그 받은 은혜에 걸맞게 다른 사람들 좀 위로하고 주라는 것입니다. 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주시는데 어느 정도냐?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해주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목사는 되게 착하니까 착하게 살려고 해요. 왜냐하면 기본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1991년도에 일본 도쿄에 갔다가 오사카까지 신칸센이라는 걸 타고 갔다 온 적이 있어요. 되게 빠르더라고요. 그때 대한민국은 KTX 없을 때예요. 근데 언젠가 대전제일교회 부흥회를 왔는데 KTX가 있다 그래가지고 내가 한국가 한번 타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특실표를 하나 사줬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KTX, 일본의 신칸센하고 KTX가 뭐가 다른가 그래서 한번 올라가 탔는데 아니 내 자리에 누가 다른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신사야. 그래서 이걸 아무리 봐도 이 표가 그 내 표인데 자리는 내 자리인데 그러다가 잠을 정신없이 자니까 옆에 그냥 내가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그런데 뭐 마음이 찡찡한 거지. 왜냐하면 내 자리에 앉아야지 그게 편하지. 이 남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가면은 그게 조금 그렇잖아요. 누가 또 오면은 실례도 되고. 아, 근데 서울 가까이 갔는데 방송이 나오고 할게 이 사람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말을 할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양복이면 신사니까 선생님, 그 자리가 제 자리입니다. 그래서 아, 그 사람이 이 사람 벌떡 깜짝 놀라더니 여기 어디냐 그래. 여기가 서울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를 벌컥 내면서 자기 대전에 내렸어야 되는데 왜 안 깨웠냐고 나한테 막 그러더라니까. 여러분, 참 사람들이 웃겨요. 이게 목사의 삶이야. 그래도 웃고 말아야지 어떻게. 여러분,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줄 수 있을 때가 좋을 때고 양보할 때가 좋을 때고 욕먹을 때가 좋을 때고 누구든지 은혜 받고 축복 받으면은 그리고 잘 되고 잘 세면은 찾아오는 사람도 많고 동창이라는 사람도 많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이리저리 연결해서 올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주는 것 괴로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받은 은혜 축복이 많은데 괴로워하지 말아요. 도와달라는 사람 도와줘야 돼요. 남이 나에게 달라고 할 때가 좋지 뭐 내가 가서 달라고 할 때는 힘들잖아요. 누가 나에게 달라고 할 때가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에게 도움을 바라는 손길이 끊어지면 우리 인생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 주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좋은 사람. 할렐루야. 주는 거죠. 그럼 뭐든지 주는데 애를 써야 돼요. 어떤 아줌마가 전철 탔는데 자리가 없어요. 복잡해. 만만한 여학생 앞에가 섰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여학생이 발딱 일어났으면 되는데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줌마가 속으로 중얼거리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 버리장머리가 없단 말이야. 어른이 와도 일어나지를 않아.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또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아줌마가 할머니세요? 이래요.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또 화가 나서 어디라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대들어. 그러니까 이 아이가 또 있다가 그러면 아줌마는 눈을 네모로 뜰 수 있어요? 이래요.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달라고 할 때 주면 좋다는 거예요. 택스도 여러분 많이 세금도 많이 낼 때가 좋은 거고 헌금도 많이 할 때가 좋은 거예요. 그게 어느 부분에 가면은 그렇게 안 되게 돼 있어요. 인생은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때를 놓치고 후회하는 사람이 있죠. 그럴 필요가 없어. 은혜와 축복을 받으면은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거고 내가 지금 움직여야 되는 거고 그게 더 좋은 사람은 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도 주는 가정이 되고 여러분의 교회도 주는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는 일을 기쁘게 생각하고 매사를 주는 마음으로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과 가정과 교회에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서강대학교에 고인이 됐지만 작년에 영문학 교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단 한 번

0: 내 인생 단 한 번이라 단 한 번에 내 인생 단 한 번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이야기나 미사를 드리는데 우리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나눔에 대해서 주는 데 대해서 설교를 하다가 옆에 사람하고 지금 뭔가 하나 나눠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영희 교수 옆에 할머니가 앉았는데 할머니는 뭐 자기 들어들면 딱 손에 요리 지고 있는데 자기는 딱 사진이 없는 거예요. 뭐를 주나? 브로치, 스카프, 아 이게 100% 실컨데 뭐 귀걸이, 목걸이, 반지 뭐 이러니까 이게 자기가 나중에 그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숫자에 백치같이 생각했던 자기인데 누구한테 안 주려고 하는가 자기 몸에 있는 이 여러 가지 옷 같은 것이 그렇게 가격이 빨리 매겨지더라는 거야 자기가. 근데 큰일 났네 이거. 할머니는 들고 있는데 자기는 줄 게 아무 자동차 키밖에 안 가져가는데 근데 마침 청바지 뒷주머니에 손을 넣었더니만 며칠 전에 식당에 들어갔다가 입가심하느라고 사탕 하나 들고 나오는데 그게 거기 있어가지고 그걸 잡으니까 그렇게 기분이 좋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 그걸 가서 딱 나눠줘가지고 교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만 신부님이 하는 말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이렇게 나누니까 기분이 어떻습니까? 다 밝게 좋다고. 이게 나누어 보니까 이게 줘보니까 다른 사람은 좋다는데 장영희 교수는 자기는 그렇지를 못했다. 자기는 지금까지 예수 잘 믿는다 생각했다 이거예요. 신앙생활 잘했다고 생각했다 이거. 그런데 누구한테 주는 거 찾으려고 하는데 자기는 그러지를 못했다. 그런 고백의 이야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는 마음으로 더 좋은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요.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오늘의 삶에 대해서 만족을 하는 거지. 감사하라는 거예요. 누구나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후회스러운 일이 있어요. 시행착오가 있어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하는 것들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삶이 있다는 것을 감사하며 살아라. 하루의 생활에 피곤해도 우리네 인생살이가 고달파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하루하루 사는 것은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의 연속이기 때문에 성도는 언제나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믿습니까? 무엇이든지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교회 일도 열심히 해야 돼. 감사하면서 해야 되는 거지. 교회라고 해서 짜증 안 날 데가 없는 거야. 열심히 하다 보면 옆에 있는 사람은 맨날 떠들기만 하고 놀는 사람이에요. 그럴 때 그런 사람한테 시험 들면 안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돼. 내 하는 일이 감사하면 되는 거야. 아, 저 사람, 저 인간은 맨날 말만 하고 하는 건 하나도 없다. 그런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러분, 꿀벌은 20%가 일해가지고 100명이 먹고 삽니다. 100마리가 먹고 사는 거예요. 그 60마리는 적당히 하는 거예요. 20마리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 20마리, 20%는 뭐냐? 아무것도 안 하고 먹고만 노는 놈이야. 그러면 주인 입장에서 보면은 저 일도 안 하고 먹는 꿀벌 20마리를 죽이면은 내가 더 잘 되겠다, 이래 생각하는. 그렇지 않겠어요? 주인 입장에서 보면은 아, 일 안 하고 맨날 꿀만 먹는 놈 가지고 그 다 20마리를 죽여버리는 거야. 그런데요, 학자들의 얘기를 들으면 신기한 거야. 80마리 남은 중에서 16마리 노는 놈이 또 생긴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노는 사람들 절대 욕하지 마라. 노는 사람이 있어야 돼. 노는 사람이 없으면 힘들어. 그리고 우리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다. 나는 열심히 일한다. 이러면 그저 감사할 뿐이야. 감사해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거 중요하지만요, 받아 누리는 거 더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 신앙생활 하는데 감사하며 살아야지. 뭐 쓸데없는 조그마한 일에 시험 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오면은 이게 영적 힘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와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고 가야, 은혜를 받고 가야 되는 거지. 여기 와서 시험 들고 여기 와서 잘못되면 안 된다 이게.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이민자들이니까 교회 올 때는 옷도 예쁜 거, 제일 예쁜 거 입고 오고 뭐든지 하여튼 기쁨이 넘치게 와라. 교회는 와라. 그리고 가라. 그래서 교회 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하면 좋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이민생활, 이민생활이 아니지 여기는. 여러분 세상살이가 힘들죠. 세상 사는 게 녹록하지 않지요. 세상 사는 게 참 힘들지요. 자녀들 속 썩이는 사람도 있죠. 가정에 힘든 일 있죠. 그런데 교회 오니 기분이 어떻습니까?
1: 좋습니다.
0: 아니, 그것밖에 안 되는 게 그래. 그러면 안 돼. 그러면은 역사가 안 일어나. 그럼 역사가 안 일어나. 좋습니다 하는 거야. 두 손 들고 한번. 여러분. 교회 오니 기분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더 크게 좋습니다. 근데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뭐 그 좋다 그런다고 내한테 뭔 일이 일어나나? 절대 안 그래요. 절대 안 그래요. 좋습니다 하면은 그때에 병도 고칠 수 있고 마음의 소원도 응답이 되고 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이상하게 잘 될 수가 있고. 왜? 여기는 주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주님이 좋아하고 주님이 합하고 주님이 듣고 만족하면은 해주시는 거야. 세상은 못해. 세상은 그런 게 없어요. 세상 길거리가 다 좋습니다 그러면 미친놈이다 이러지 그거 안 해요 그러고. 근데 여기는 다른데요. 여기는 주님이 계시는 집이야 이게. 그래서 우리가 여기 와가지고 어린아이처럼 기뻐하고 감사하고 좋다 그러고 이러면 하나님이 사랑해 주는 거야. 여러분 몸이 아파? 여러분 교회는 좋습니다 해봐. 금방 나 그거요. 자녀들 들락이 마음 어린 양의 마음 금방 변화돼. 할렐루야. 교회 오니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좀 크게 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놀랄 만큼 큰 소리를 해야 돼. 그래야지 이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사람들이 이러면 이런 거야. 이거 뭐 그렇다고 해서 좋다고 그래서 내가 뭐 좋은 일이 뭐 됐네. 절대 그러면 안 돼. 인생 그러면 그렇게 살면 안 돼. 아무리 힘들어도 교회 오니까 주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믿는 주님이 어떤 분이에요? 창조자고 전능자고 무소부재자고 세상에 못할 게 없는 분이야. 그분은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야. 아무리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그분은 높일 수 있는 분이고 불치의 병도 고칠 수 있는 분이 그분이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도 응답해 주실 분이 그분이야. 그러니까 그분 앞에 와서 예배하니까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이게 뒤집어져. 좀 우리 마음이 달라진. 세상 와서 자꾸 여기 와가지고 세상 거 따지고 이러면 안 돼. 이러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다 고쳐주는 거예요. 병든 마음을 고쳐주고 상처난 마음을 치유해 주고. 1865년에 폴 브루크라는 사람이 우리 뇌를 만들었잖아요. 운의 자네. 이걸 그때 웃음과 울음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뇌가 그렇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다고 이야기하면은 기적은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인생을 짜증내고 힘들어하며 살지 마세요. 그런다고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면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를 축복해 줄 수 있는 거고.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감사하세요. 남편을 향해서도 감사하세요. 여러분 남편이 다 마음에 안 들 수가 있겠지. 내가 어쩌다가 내 인생 저런 인간 만나가지고 내가 이런 고생 하나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런 인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야. 조금만 참으면 돼. 조금만 참으면 된다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내줘요. 자녀들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말 잘 들으면 얼마나 좋게. 그런 자녀들이 있나요? 세상에 없어요. 그냥 자녀니까 조금 힘들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조금 참으면 되는 거야. 참는데 힘들게 참지 말라는 거야. 감사하며 참으라는 거야. 여러분 사람들이 공부 그러지 몸이 좀 아파봐. 아이들이 너 공부 아무것도 공부 안 해도 좋아. 너 건강하게만 살아. 사람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너무 큰 욕심 가질 필요 없어요. 그냥 아이한테 만족하고 사는 거야. 감사하며 사는 거야. 교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기 교회가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야 돼. 우리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라 생각하고

0: 여기 오면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다 이렇게 믿고 감사하며 살아봐.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생활 속에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분이 상상할 수도 없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고 할렐루야. 더 좋은 사람, 더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열려진 마음으로 주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 좋은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교회 오는 거 좋다고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마음의 소원 이루어주시고 혹시라도 육신이 연약한 자들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오늘의 양식 지금까지 광주 서구 화계중앙로에 위치한 광주세광교회 지난 주일 예배 외부 강사이신 박헌성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했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374-4412번 광주세광교회나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광주 샛별교회 이춘기 목사님입니다.
1: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평화롭고 안전한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이종자들에게 솔로몬에게 주었던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고 개인의 유익보다 나라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며 정직과 공의로 나라와 국민을 섬기게 하옵소서. 한반도의 전쟁의 이어 이 사라지게 하시며 평화적인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땅의 교회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진실된 사랑과 섬김으로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송옥석 PD가 진행하는 좋은 아침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2016년 9월 14일 월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송옥석입니다. 영국의 한 청년이 존 웨슬리 목사님을 찾아와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요? 웨슬리 목사님은 그 청년을 가만히 바라보며 이렇게 답했다고 하는데요. 우리 청년, 당신 자신에게 불을 붙이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은 당신이 타오르는 것을 보러 올 것입니다. 불을 붙이라.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불이 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월요일 아침 일찍 극동방송 좋은 아침입니다를 듣고 있는 여러분이라고 생각해요. 동시에 이렇게 함께 한번 고백해 보고 싶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자, 내 삶에 불이 붙었습니다. 한번 더요. 내 삶에 불이 붙었습니다. 할렐루야. 내 삶에 불이 붙었다라는 이 고백은 단순히 뭐 여러분 기운나게 하는 표현이 아니죠. 그것은 내 영혼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기 시작했다라는 선언이겠죠. 그 불은 우리를 살리는 불입니다. 세상의 불은 연료를 소모시켜요. 우리를 피로하게 하고 번아웃시킵니다. 하지만 성령의 불은 다르죠. 회개로부터 임하는 이 성령의 불은 우리를 고갈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악됨, 그 두려움, 무기력함, 낙심, 이런 불순 물들만은 정확히 태워 없애고 내 안에 생명력을 더욱 찬란하게 만들죠. 출애굽기 3장을 보면 살인자였던 모세가 등장합니다. 열정과 소망이 없어진 그 노쇠한 무력한 모세의 모습. 그런데 그런 그를 주님이 부르십니다. 주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이름을 밝히시면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고 사명을 주시죠. 그런데 그곳에서 모세는 신비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바로 떨기나무, 우리말로 말하면 뭐 대추야자 가시나무라고 하는데 그 가시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가 타서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떨기나무 같았던 그 모세, 이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그 불을 품은 영적 지도자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오늘 첫 찬양을 선곡을 했는데요. 제목이 여러분 예상하시는 그 찬양입니다. 불길 같은 추성령, 간구하는 우리게 지금 강림하여 주셔서 지금 이 시간

성령의 불을 붙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요 좀 그 졸리신 분들은 눈을 좀 번쩍 뜨시고 목소리를 다해 우리 힘있게 한번 찬송해 봅시다. 주님 식어버린 가슴에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을 붙여 주옵소서.

불로 불로. 여러분 힘있게 찬송 부르셨어요? 충만하게 하소서. 아, 참 이 고백이요. 아, 이게 저도 사실은 이제 방송을 준비하면서 이 고백을 하는데 참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내 삶에 불이 붙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 삶에 불이 붙었습니다. 맞죠 여러분? 이 이른 아침에 극동방송을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삶에 지금 불이 붙은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이 불이 붙지 않았으면 이 방송을 어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의 불, 성령의 불은 다릅니다. 회개로부터 임하는 이 성령의 불은 우리를 고갈시키지 않고 우리 안의 생명력을 더욱 찬란하게 빛나게 만들죠. 그 가시떨기나무, 여러분 그 가시덤불나무는 타면은 그냥 바로 재로 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보잘것없는 떨기나무가 우리 주님께서 불을 붙여주시니 계속 활활 타오르는 그 장면을 모세는 바라보게 됩니다. 열정과 소망이 없어졌던, 정말 보잘것없었던 가시덤불나무 같았던, 그 떨기나무 같던 그 모세의 상황들. 그러나 주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성령의 불을 보여주시니

것은 어떻게 감동된 분만 아는 경험인 거죠. 지식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닌 내 삶에 성령의 불로 임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은 성령의 불이 임하는 그 놀라운 기적과 경험들을 꼭 하시면 좋겠고요. 우리 식어버린 가슴에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을 밝혀 붙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아침이죠. 자, 오늘 이 아침 우리 성령의 그 거룩한 불, 하늘의 거룩한 불이 여러분의 영혼과 생각과 삶의 모든 현장에 깊이 임하기를 소망하면서요.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세상의 거친 비바람 속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꺼지지 않은 불이 있지? 이것을 여러분 경험하실 줄 믿습니다. 와, 지금 경험하신 분들이 엄청 많아요. 2994님 맞습니다. 오늘 특별 새벽 기도회에 저와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이 불을 붙여주셨습니다. 8430님도 하나님 불을 붙여주시니 감사합니다. 6947-6089-8437 외에도 많은 분들이 이 아침 함께하는데요. 응원합니다. 자, 오늘 이 월요일에 또 찬송가 더 힘있게 고백하면 좋겠어요. 먼저는 오프닝 말씀 공유하기 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프닝 말씀 이렇게 문자 보내시면 오늘 성령의 불을 주님 붙여주옵소서 맞습니다. 여러분 삶에 불이 붙었습니다. 오프닝 공유해드리고 여러분들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찬송할까요? 내가 매일 기쁘게. 조찬미 씨가 찬송합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오프닝 말씀 공유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와, 응원합니다. 우리 9602님 오프닝 말씀 다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라고요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6645님도 1407님도 오프닝 말씀 이렇게 함께 하는데요. 아, 기쁜 마음으로 나보다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런 날이 되면 좋겠다. 2718님 성령의 불로 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0112님도 나도 붙었어. 이게 좀 이렇게 저에게 좀 보내신 거죠? 네, 나도 붙었다고. 네, 좋습니다. 우리 삶에 불이 붙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아침에 성령의 불이 붙었습니다. 내 삶에 불이 붙었다라는 이 고백, 단순히 기운나는 표현이 아니죠.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이 임재 속에 정말 살아나기 시작했다라는 그 선언들, 그 불은 우리를 살리는 불. 여러분도 이 아침에 신비한 광경을 보게 될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환경은 예전과 똑같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고 용기가 넘쳐나고 힘이 넘쳐나고 우리 마음속에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이 가득해질 예정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아침 주님은 힘을 주십니다. 자, 은혜로운 찬송들 더 함께 하면서요. 오늘 복된 월요일이잖아요. 아침에 쉼표 같이 하고요. 지난주 인간 수업 영상을 못 듣고 못 보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인간이라고 두 글자 문자를 보내시면 또 영상 링크도 공유해 드립니다. 오프닝 말씀. 우리 이구구사님은 지난번 미스바 기도회 때 정말 은혜를 받으셨대요. 그래서 성령의 불이 붙는 경험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구구사님이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미스바 기도회를 또 자랑해 주시고 그때 받은 감동도 함께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우리 6089님 모든 문제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이 아침 정말 하나님께서 불을 붙여주십니다. 아멘. 자,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면서요 오늘 내 마음 가운데 회개가 넘쳐나는 그런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영어 찬송으로 함께 할 텐데요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를 주실 거예요.

0: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를 꿈꾸게 하십니다. 극동방송 좋은 아침입니다. 아침 생방송에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 우리 삶에 불이 붙었습니다. 불이 붙으셨죠? 네. 아, 네네네. 뭐라 말해야 될지 모르시겠죠?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찬송하시고 또 기도하실 때 그 마음에 확신이 드실 거예요. 성령님의 불로 주님과 함께 기쁘게 나아가는 한 주 되길 원합니다. 4760님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5277님도 다들 너무 반가워요. 성령의 은혜로 불태우는 한 주간 될 줄 믿습니다. 맞습니다. 5123님도 성령의 불. 오늘 많은 분들 오프닝 말씀 공유하시는데요. 이렇게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프닝 말씀 문자 보내시면 링크를 보내드리고요. 나만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그 광명 광은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을 좀 봤는데 야 이렇게 지부장님들을 뵀어요. 실제 참 와 제가 얼마나 반가웠는지 탁 이렇게 편집해가지고 막 공유하시더라고요. 대단하십니다. 예, 응원하고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시고 그 불 같은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자, 아침의 쉼표 아름다운 묵상 아름다운 글 아름다운 목소리 황미경 사모님 만나볼 텐데요. 이 아침 어떤 묵상일지 기대가 됩니다. 함께 하시죠.
1: 세계 최대 규모의 도서전인 독일 프랑크푸르트 북페어가 내건 작년의 슬로건은 상상력이 공기를 채운다였습니다. 공기를 채운다는 표현이 참 인상적입니다.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두가 함께 마시며 어느 누구도 홀로 차지할 수는 없죠. 그래서 공기는 우리의 삶을 가장 자연스레 이어주는 공간입니다. 그 공간을 상상력으로 채운다는 말은 서로의 다른 생각과 문화, 언어와 삶을 존중하며 함께 살아갈 세상을 만들어가자는 초대이기도 할 겁니다. 오늘날 세계는 다양성을 이야기합니다. 바라보는 방향, 살아온 시간,

0: 마음에 품은 이야기가 저마다 다르지요. 생각이 달라도 귀 기울여 보고 의견이 달라도 함부로 밀어내지 않고 서로의 말에 머물 자리를 내어주는 것은 삶을 살아가는 또 다른 창을 열어가며 세상의 공기를 한결 맑게 바꾸는 일은 아닐까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날마다 세상의 공기에 무언가를 보태며 살아갑니다.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로 공기를 무겁게 만들기도 하고요. 응원하는 진심의 눈빛으로 누군가의 하루에 힘을 보태는 것처럼요. 한 사람을 판단하는 마음은 보이지 않는 벽을 세우지만 이해해 보려는 마음은 그 벽에 조용히 창문 하나를 냅니다. 우리의 말과 표정, 선택과 행동이 모여 우리가 살아갈 세상의 공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신앙인들은 무엇으로 이 세상의 공기를 채워야 할까요? 어쩌면 믿음이란 거창한 일을 이루는 데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머무는 자리의 공기를 조금 더 따뜻하게 바꾸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아는 평등이 사랑으로 이어질 때, 우리의 다양성이 일체 안에서 꽃 피울 때, 우리의 포용이 나를 조금 더 내려놓음 안에서 완성될 때, 비로소 세상은 생명의 숨결을 얻게 됩니다. 마치 아이를 품에 안고 있는 엄마의 숨결처럼, 지친 친구 곁에 조용한 침묵으로 기다려주는 마음처럼, 새벽 예배 후 교회 마당을 천천히 쓸고 가는 이름 없는 손길처럼 말이죠. 이런 작은 움직임이 주님의 공기를 세상에 흘려보내는 것은 아닐까요? 성령은 언제나 생명의 바람으로 우리 곁에 오십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느껴지는 바람처럼, 메마른 마음의 위로와 용기로, 차갑게 식어버린 관계에 소망의 온기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말 한마디, 좋은 마음과 따뜻한 시선 하나로 그 바람이 지나가는 작은 길이 되어주기를, 그 바람이 머물다가는 작은 쉼터가 되어주기를 부탁하시지요. 이 아침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나는 오늘 어떤 공기를 남길 것인가? 세상의 공기를 바꾸는 힘은 어쩌면 이 작은 물음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요? 아침의 쉼표, 황미경 3호였습니다.
1: 공기를 바꾸는 사람들, 맞습니다. 불이 붙은 사람들. 공기가 확 달라져요. 세상에서는 야 이거 안 돼, 못해, 이거 어떻게 해.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은, 불이 붙은 사람들은 오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긍정적으로 이 세상을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 구원의 감격으로 모든 것들을 감사로 해석합니다. 그 감사의 해석들, 그 공기가 확 바뀌어지는 그 놀라운 아침이 저는 이 아침이 되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 불이 붙었죠? 여러분의 아침에 불이 붙었죠? 공기가 바뀔 거예요. 감사로 바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예요. 이 아침 찬양합시다. 아침의 쉼표 영상을 여러분 공유하고 싶은데요, 이 영상 링크 공유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69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쉼표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시면 아름다운 이 영상 다시 보시고 또 방송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에서 방송에 참여한 애청자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선물입니다.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라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당신과 세상을 비추는 믿음의 기업 헬퍼스, 헬퍼 마스크, 효소로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힐링선에서 피앤원 화이바 효소, 주식회사 다본다에서 국내 최초 울트라 AI 5.0 블랙박스, 나를 비우고 너를 채우는 시간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 빛에에서 드립백 커피,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 엘덴탈케어에서 천연 허브로 만든 시리니 전용 아르체 치약, 믿음의 기업이 만든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오레진에서 에이스 데일리, 자연 그대로의 건강을 전달하는 기업 한동녹용연구소에서 러시아 알타이 녹용, 땅끝 해남 화원농협 이 맑은 김치에서 맛있는 김치 선물 세트,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마사지기, 음식으로 전세계 복음을 전하는 기업 연어로만에서 연어 세트, 세상을 아름답게 영혼을 빛나게 여성 커리어 브랜드 사라제이 패션에서 의류 상품권,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뷰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 감사와 기쁨으로 끓여내는 진한 국물 설렁탕 전문점 푸주옥에서 설렁탕,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기업 아로말라이프에서 기능성 속옷,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업 샤인앤샤인에서 마스크팩 세트, 여수의 아름다운 바다에서 감동의 순간을 더 미라 요트 투어에서 4인 가족 럭셔리 요트 상품권, 전문가의 세심한 서비스 기업 이전 사무실 이사 전문 창조혁신기업 이전팀에서 식사권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2994님, 피디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용서하며 사랑하며 닮아갑니다. 아멘. 여러분의 이런 사연들이 우리 삶의 아침의 공기를 바꾸게 하는 것 같아요.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쉼표 두 글자 문자, 또 오프닝 말씀 이렇게 문자 보내시면 오늘 각각의 링크를 여러분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6815님, 저는요 오늘 새벽 기도를 통해 불이 붙었었거든요. 불이 붙었습니까? 하는 아침 방송 멘트가 제 마음의 불을 더 활활 타오르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4735님,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복된 하루. 내 아침에도 우리 아침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한번 질문해 봐요. 내 삶에 불이 붙어 있는가? 여러분 삶에 지금 불이 붙었어요. 불이 붙었다니까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으로 불이 붙었습니다. 불이 붙은 사람 주위에서 이상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의 생명력은 오늘도 계속해서 찬란하게 빛이 나고 찬란하게 그리고 활활 타오릅니다. 아, 우리 삶에 불이 붙은 사람, 극동방송 좋은 아침입니다. 가족 여러분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아침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사랑해 주님, 우리 식어버린 가슴에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을 붙여

주옵소서. 세상의 비바람에도 꺼지지 않는 불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응원합니다. 저는 송옥석이었고요.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1분 칼럼.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입니다.
1: 세계 최초로 동성결혼을 통과시킨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공식적으로는 2001년도 동성결혼을 통과시킨 네덜란드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네덜란드 법원은 지난 2018년에는 여자도 남자도 아닌 제3의 성으로 출생기록부에 등록할 수 있다는 황당한 판결을 내려 국민에게 큰 혼란을 준 바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2020년 7월에는 자국민이 사용하는 신분증에서 남녀 구별, 즉 성별 정보를 아예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2024년 혹은 25년부터 신분증에 성별 구분 항목이 빠질 것이라고 네덜란드 교육과학문화부 장관이 밝힌 것입니다. 네덜란드 장관은 EU 회원국으로는 독일도 신분증에 성별 정보가 없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므로 네덜란드는 여권에만 종전처럼 성별 정보가 계속 기재될 예정입니다. 남녀를 분별하여 창조하신 질서에 영적인 혼란을 가하는 이 같은 정책이 우리나라에는 생기지 않도록 반면 교사 삼아야 할 것입니다.

0: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였습니다.
1: 1분 찬송. 건설재해 예방지도기관 건설안전관리협회와 전기통신소방안전원이 함께합니다. 수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Good morning. (목소리) 여러분, 이소부화에 나오는 말과 당나귀 이야기 기억하세요? 당나귀가 짐이 너무 무겁다며 조금만 나눠들어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을 때 말은 단칼에 거절합니다. 그건 네 몫이야. 하지만 얼마 못 가 당나귀가 쓰러져 숨을 거두고 결국 말은요, 당나귀의 짐 전체를 혼자 힘겹게 짊어지며 뒤늦게 눈물 흘리게 되는데요. 우리는 가끔 내 몸 하나 챙기기도 바쁜 세상이라며 주변의 무게를 외면하곤 하죠. 하지만 옆 사람의 부담을 모른 척한 대가는 결국 언젠가 나에게 더 큰 무게로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서로의 무거운 짐을 나누어 지는 것, 그것이 결국은요, 나를 지키고 우리 모두가 함께 멀리 갈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침 출근길, 또 오늘 하루 내 곁에 혹시나 지쳐 보이는 동료가 있다면 따뜻한 커피 한 잔 건네며 이렇게 말해보면 어떨까요?

무거운 짐 우리 함께 지시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소중한 사람들,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는 멋진 하루, 또 멋진 아침이길 소망하면서 굿모닝이고요. 안녕하세요. 문예정입니다.

동행이란 찬양이었고요. 한부영의 음성으로 함께 찬양했습니다. 이 앞서 이소부화의 말과 당나귀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그래요, 오늘 아침 내 옆에 있는 동료나 가족의 어깨가 유난히 무거워 보인다면 내가 뭐 도울 일 없어? 요즘 괜찮아? 라는 그 짧은 한마디가 지친 누군가에게는요, 오늘 하루를 버텨낼 커다란 힘이 될 수도 있고요.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들, 소중한 사람들과 짐을 함께 나눠진다는 것, 그게 또 특별한 선물이자 축복이 아닐까요? 서로가 서로에게 전하는 따뜻한 위로의 한마디가 오늘을 살아가게 합니다. 자, 굿모닝, 또 이 아침 월요일 한 주의 시작.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과 또 위로가 이 아침을 시작하는 누군가에게 또 힘을 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만나라고 출석 체크해 주시고요. 또 소중한 사연과 신청곡으로 위로의 메시지, 또 격려의 메시지, 따뜻한 메시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또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고 지역 광주 선택하신 후에 로그인하시고 댓글로 마음껏 자유롭게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사연으로 함께해 주신 분 중에 두 분 선정해서 또 소중한 선물을 보내드리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싶은데요. 어떤 선물 준비되어 있는지 나눈 뒤에 찬양과 여러분의 이야기 함께 할게요.

선물로 함께 해주시는 믿음의 기업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굿마인드 시루조아에서 안고절편 선물 세트, 하나님의 향기를 전하는 코벤트 원예에서 푸릇푸릇한 화분을, 11가지 귀한 재료를 정성을 담아 끓인 남동풍 쌍화차를, 기능성 속옷의 명가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기능성 스포츠 양말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볶은 위델커피에서 커피 원두를, 무등산 토종닭 생오리 숯불구이의 명가 까사무등에서 식사권을,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큐티인을 드립니다.

자,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함께 하고 있는데요. 노기근 집사님, 샬롬. 하나님의 은혜의 손 아래에서 쑥쑥 자라고 있는 아침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아침 출근길 그 송옥석 PD님이 진행하시는 좋은 아침입니다를 들으면서 이제 출근을 하는데요. 오프닝을 통해서 또 내게 해주시는 말씀을 또 듣게 되는데 이게 도전이 되고 또 힘이 되더라고요. 지금 갓모닝 들으시면서 출근하시는 우리 모든 갓모닝 식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고 또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아침입니다. 6925번님, 거제도에서 매일 아침 갓모닝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며 또 알아가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슬픔을 씻으시고 또 광야의 길에서도 손을 꼭 붙잡아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하시면서 오늘 아침도 믿음의 고백 한 줄 함께 해주셨고요. 아, 우리 2814번님. 지난주 금요일이 생일이셨대요. 제가 금요일에 하필 사연을 놓쳐서 당일에 소개해드리진 못했는데요. 더 큰 축하의 마음을 담아서 좋은 선물을 하나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7425번님. 찬송으로 함께하니 마음이 참 평안하고 차분해지는 아침입니다. 오늘도 채널을 맞추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5226번님. 아들이랑 맥모닝 먹으러 가는 길인데 너무 서늘하네요. 아이고, 아들이 코감기 때문에 주말에도 병원을 다녀왔다고 하셨는데요. 맛있는 걸 먹으면 또 금방 낫잖아요. 잘 먹고 잘 소화시키고 또 아픈 것도 감기 기운도 싹 사라지기를 간절히 함께 바라봅니다. 우리 첨단의 낭만러너 오집사님. 야, 낭만러너로 소개되는 아침이 참 행복하네요. 7살 딸 아이가 아빠 라디오에서 소개됐어 라고 기뻐하면서 신청곡을 말하는데요. 내 안에 부어주셔서 이 찬양 흘러나오면 신나는 율동 딸 아이 들려주며 힘차게 등원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좋아요. 우리 캠키즈 워십의 내 안에 부어주셔서 힘찬 찬양 우리 함께 율동하면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첨단의 낭만러너 오집사님의 신청곡입니다. 내 안에 부어주셔서 캠키즈 워십의 찬양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조찬미의 음성으로 함께했습니다. 이 분주한 월요일 아침 내 경험이나 힘이 아닌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너끈히 감당하는 또 승리하는 오늘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사연으로 함께해 주신 분 중에 두 분 선정해서 선물 보내드릴 텐데요. 프로그램 마치고 개별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마커스 워십의 찬양 나누면서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일본 찬송. 세계 선교의 앞장서는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라이트선과 함께했습니다.
1: 복음을 전하는 극동 방송입니다.
2: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광주 서구 쌍촌동에 위치한 광천교회 이양수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2절을 본문으로 염려해서 노임 받는 법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3: 두 아들을 두고 있는 어느 어머니가 계셨다고 합니다. 큰 아들은 우산장수, 작은 아들은 집신장수. 어머니는 이 두 아들 때문에 늘 걱정을 합니다. 비가 오면 우리 둘째 아들 집신 팔아서 먹는데 걔 뭘 먹고 사나 걱정하고, 비가 안 오면 우산 팔아서 먹는 우리 첫째 아들 어떡하나, 비가 오면 첫째 아들 생각하고 비가 안 오면 둘째 아들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은 이렇게 언제나 걱정을 먼저 한다. 이래도 걱정하고 저래도 걱정하고 먼저 감사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는 안 하고 원망하고, 그것이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래도 걱정하고 저래도 걱정하고 참 걱정뿐인 우리 인생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왜 걱정을, 왜 염려를 하지 말아야 되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염려 안 할 수 있는지, 우리는 염려 대신에 그러면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그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면서 22절과 23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2절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목숨 때문에 몸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살고 입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고 입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목숨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먹는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입고 사는 것은 우리의 몸을

을 위해서 그렇게 입는 것이죠. 우리의 걱정은 그렇게 먹는 거, 입는 것, 이런 걱정입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가 걱정하는 그것은 보다 근본적인 것이 아니고 부차적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진짜 중요하고 근본적인 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목숨이고 몸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목숨, 생명,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몸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죠. 가지고 갈 때 누가 가지고 가세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가세요.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이 말은 이런 모든 것들은 이게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관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이런 것을 왜 너가 염려하느냐? 그거 너가 주관하는 거 아니야? 너가 그렇게 염려하는 거 아니야? 이건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것이야.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드신 예화, 신뢰가 오늘 보면 몇 군데 나옵니다. 가장 먼저 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키, 사람의 키입니다. 25절, 26절 말씀, 25절,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여러분, 염려한다고 키가 좀 크나요? 여기서 말하는 한자라고 하는 것은 45cm를 의미합니다. 뭐 45cm가 아니라 우리가 염려한다고 4.5cm 아니 1cm도 염려해서 자라지는 않죠. 여러분, 그래서 키 때문에 염려하거들랑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차라리 여러분이 그것을 하세요. 약을 드세요. 그런 약 있잖아요. 아이클 타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키 큰다고 하는 약. 관절에 좋다고 하는 관절보궁, 호관원 그런 거 드세요. 예. 키 안 큰다고 염려하지 말고 차라리 그것을 하세요. 우리는 사람의 키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염려를 한다고 머리카락 하나 희게 만들 수 없고 검게 만들 수 없습니다. 염려한다고 내 머리가 자라나게 한 가닥이라도 자라나게 하거나 또 빠지게 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해주느냐? 염려에서 해결되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염려는 생각입니다. 일종의 생각이에요. 내가 염려하는 것, 왜 우리가 자꾸 그래요?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염려가 더 깊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염려는 생각만 있지 행동이 없어요. 그래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 계속해서 생각하게 되면 그것이 염려가 되고 그 염려는 더 큰 염려를 낳게 되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왜 기도해야 될까요? 제가 염려는 생각만 있을 뿐 행동이 없는 것이라고 했어요. 정말로 이 문제가 해결이 되려면 뭔가 일이 일어나고 벌어지고 예 움직이고 행동이 돼야 되는데 염려만 하면 생각만 하기 때문에 행동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누가 움직이시죠? 하나님이 움직이시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행동을 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생각은 염려를 낳지만 기도는 평안을 낳습니다. 우리가 25절 여기 키로 번역된 이 헬라어는 헬리키아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이 헬리키아는 사람의 키, 신장 이런 의미로도 사용되지만 이 단어는 나이, 연령 그런 의미로도 사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가 염려함으로써 너의 나이를 한 살이라도 더 먹게 할 수 있느냐? 한 살이라도 더 먹게 한다면 우리의 시간이 연장되는 것이잖아요. 우리의 살아가는 시간이 연장되는 것.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5절 그 부분을 보면 번호 2번 해가지고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문장은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다라고 밑에 돼 있죠. 뭐라고 돼 있어요? 목숨을 한 시간이라도 연장할 수 있느냐. 내가 염려한다고 나이를 한 살 더 먹고 한 살 덜 먹고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뭐 내 시간을 더 연장하고 그런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두 번째, 오늘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면서 신뢰로 들은 사물들, 예, 거기에 보면 어떤 좋은 예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염려를 안 하는 애들입니다. 얘들은, 예, 그냥 저는 얘들이라고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예, 우리 교역자들도 제가 가끔, 예, 물론 본인들 있는 앞에서는 얘들이라고 안 하지만 다른 곳에서는 우리 애들 그렇게 제가 부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예, 여기에 보면 걱정 안 하는 애들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까마귀, 두 번째는 백합화. 얘들은 염려 안 하는 애들이에요. 까마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자꾸 먹는 걱정을 하니까 그것에 대비된 것으로서 까마귀를 얘기하고 있고, 우리가 자꾸 우리 몸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입고 살까, 예, 그 당시에는 입는 것이 참 중요했으니까요. 그리고 요즘처럼 옷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으니까, 예, 옷 한 벌로 그거 덮고 자고 살고 그거 없으면 정말로 생존이 안 됐기 때문에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었죠. 우리는 그런 입는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입는 걱정 안 하고 사는 백합화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까마귀는 씨 뿌리고 추수하고 창고 짓고 저장하고 그런 거 안 합니다. 이 까마귀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의존해서 날마다 살아갑니다. 백합화 역시 백합화가 씨를 뽑아서 옷을 만들거나 옷감을 만들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백합화의 그 작은 그 아름다움도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더 곱고 아름답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의 영광, 솔로몬이 온갖 금으로 치장했던 그 위대한 화려한 솔로몬의 성전, 그 아름다운 건축물들, 웅장한 건물들, 그런데 백합화의 그 아름다움이 솔로몬의 그 모든 영광보다 더 아름답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솔로몬의 영광은 인위적인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러나 백합화는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생명이 깃들어 있는 거잖아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아름답고 더 고운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신뢰들을 통해서 가르치신 것이 있습니다. 왜 백합화 얘기를 하고 있고 왜 까마귀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작은 것들도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너희들은 이것들보다 얼마나 귀한 존재냐? 이 아무것도 아닌 별것도 아닌 사람들이 눈은 눈길 한번 주지도 않는 생각도 하지 않는 저 백합화와 저 까마귀, 하나님은 그것들도 돌보고 먹이고 입히는데 너는 까마귀보다 얼마나 귀한 존재냐? 너는 백합화보다 수만 배, 수억 배 소중한 존재가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가만히 내버려 두겠느냐? 내가 너를 모른 채 하겠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즘같이 좋은 날에 천변을 걷다 보면 이름도 모르는 작은 들꽃 하나가 피어있는 것을 봅니다. 평상시에는 생각도 하지 못하고 살다가 이제 그때 보니까 눈에 들어오니까 너 참 아름답다, 너 참 귀하다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이런 거 평상시에 거의 생각하지 않고 삽니다. 그 꽃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다 잊고 살고 세상은 너를 기억도 못하고 사람들은 너 같은 존재에 대해서 귀하다고 여기지도 않는데

너 같은 너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돌보아 주셨구나. 이렇게 너를 먹이시고 입혀주셨구나. 그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변에 피어있는 저 들꽃보다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모르신다면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실 만큼 나는 이렇게 귀한 존재다. 십자가가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하신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염려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하는 것을 모를 때 발생해요. 정말 우리가 이것만 제대로 생각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내가 이렇게 귀한 존재야, 저 꽃보다 내가 너무너무 귀한 존재야, 그래서 하나님은 저 것을 돌보시는 것 이상으로 나를 돌봐주실 거야,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면 염려를 안 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먹을 때, 모를 때, 아, 우리가 알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것을 잊어먹어요. 잊어먹으니까 또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해서 희생할 만큼 나는 귀한 존재다 하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값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언제나 나에게 있고, 나를 향하고 있고, 나에게 관심이 있고, 나를 늘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구하고 염려하는 것, 그것은 음식이고 의복인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음식, 옷,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역시 어쩌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가 하면, 우리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에 사로잡혀서 살면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진짜로 안 보인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자꾸 눈에 보이는 것에, 그것에 사로잡혀서 이것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진짜로 우리의 눈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삶일까요? 누가복음 12장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저도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복음 12장 전체적인 맥락에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12장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외식을 주의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과 같이 외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외식이 뭐죠, 여러분? 외식.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 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것을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이것을 추구하는,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셨어요. 그래서 바리새인처럼 외식하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은 여기에서도 오늘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지만 12장 앞부분에도 보면 너희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세요. 너가 참새보다 더 귀한 존재인가.

존재인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너가 알아라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참새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하시기 바로 전에 한 부자의 얘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부자가 많은 재물을 얻었습니다. 이 재물을 얻었으니 아유 이제 창고가 부족하다, 창고를 더 짓자, 창고에 그 모든 재물을 쌓고 추수한 것들을 쌓고 창고에 쌓고 또 쌓고 더 쌓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한 부자의 모습이었는데, 오늘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이런 탐심을 버리고 오늘 내게 주신 그것들, 내게 주신 물질, 그것을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너가 사용하고 나누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일 겁니다. 내게 있는 욕심, 탐심, 더 쌓아놓으려고 하는 이 탐심을 버리고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함께 나누는 것, 사용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염려고,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기겠죠. 그러면 예수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염려는 하지 말라라고 했으니 이제는 염려하지 않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자연스러운 하나님께 대한 응답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확신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염려하는 그것을 의미해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염려하세요? 여러분 어떤 문제 가지고 여러분 지금 염려하세요? 여러분 질병 때문에 염려합니까? 여러분은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 그 미래 불안함 때문에 여러분이 염려하세요? 아니면 사람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고 돌이키기를 바라고 있는데 사람의 마음을 돌리는 것, 오늘 여러분이 그것을 염려하십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은 사실은 내게 달려있는 것들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질병, 우리 이것 때문에 염려하지만 그 질병을 위해서 여러분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불안해하면서 염려하지만 그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는 것, 돌이키게 하는 것, 그거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누가 사람을 만드셨는데요? 누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돌이키게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하시잖아요. 성령께서 하시잖아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염려하는 것의 대부분은, 거의 대부분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내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을 포기하세요. 그리고 이런 것들 하나님께 여러분이 밀어드리세요. 하나님, 이건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이것을 드릴게요 하고 하나님께 여러분이 문제를 갖다가 드리세요. 하나님께 자꾸 미루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맞지 못할 것이 없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야 나는 그거 못 맞겠다, 너의 그건 나는 처리해 주지 못하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때마다, 야 너는 어째 나한테 그런 참 그런 것만 나한테 갖다 주냐, 좀 좋은 것 아니면 붕어빵이라도 하나 갖다 주지, 맨날 이런 것만 갖다 줘,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이 맞지 못할 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염려하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냥 하나님께 던져놓으세요. 하나님이 맡으시도록 하세요. 해결도 못하는, 해결도 안 되는 내가 붙들고 그거 하겠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고요히 맡겨드리면 하나님께 사실 거예요. 두 번째, 염려는 생각을 키우고 염려를 더 크게 만드니까 여러분 염려 대신에 감사하고 염려 대신에 생각 대신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소중한 존재인가. 십자가가 내가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대가가 나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귀한 존재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과 교수인 다니엘 웨그너라고 하는 교수가 한 유명한 실험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일명 흰곰 실험입니다. 흰곰. 여러분 곰 아시죠? 북극곰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험 내용은 그런 것입니다. 거기에 참가자들한테 이 실험을 하는 어떤 사람이 이 참가자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부터 5분 동안은 절대로 흰 곰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라고 지시를 해요. 그리고 이제 한 5분 정도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 결과를 조사해 봤더니 이렇게 아무런 말도 안 하고 통제도 안 하고 뭐 하라고 뭐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때하고 말했을 때를 비교해 보니까 이렇게 뭔가 지금부터 뭐 흰 곰을 5분 동안 절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라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뭔가를 내가 통제하고 그것을 통제하려고 애썼을 때는 흰 곰의 잔상이 더 강렬하게 내 머릿속에 딱 떠올랐고 이 흰 곰이 빈번하게 내 내리 속에 계속해서 떠올랐다라고 하는 결과를 얻게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니까 아 그래 내가 염려하지 말아야지 내가 절대로 오늘부터는 염려 안 할 거야 내 의지로 나는 염려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 더 할 거예요 염려. 실험 결과가 그것을 말해준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의지로 염려하지 말아야지 하면 더 염려가 돼요. 염려는 억지로 누른다고 통제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염려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돼요. 이 염려를 무엇을 가지고 대체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염려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이 감사와 기도라고 생각해요. 감사하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염려하고 걱정하는 내 마음 가운데 오히려 더 큰 감사와 더 큰 기도를 불어넣어 보세요. 내가 내 몸이 이렇게 아프지만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다.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내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염려하는 것 대신에 우리가 그렇게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몸은 더 좋아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시고 계시는가, 오늘 그것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존재가 뭐라고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나, 나를 돌보고 계실까. 당연히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게 되겠죠.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찬양할 때 우리의 몸속에서 엄청난 호르몬들이 질병도 잡아먹고 이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모두 다 제압할 수 있는 좋은 호르몬들이 엄청나게 우리의 몸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어느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가르쳐주니 무엇보다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나를 붙들고 그렇게 씨름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함을 믿고 그 하나님께 여러분이 맡기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염려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예. 어쩌면 우리 저 대문 저 또 교회 문 나가자마자 또 우리는 염려할

0: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과 마음을 꽉 붙들어서 염려하려고 하면 이 말씀이 여러분을 평안의 길로 인도하고, 또 걱정하고 있는 주저앉아 있는 나를 볼 때 오늘 말씀이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일하셔서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시고 평안하게 만들어주시는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광주 서구 쌍촌동에 위치한 광천교회 이양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382-691번 광천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랑의 뜰안. 교회 이름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 재밌습니다. 가슴 뛰는 교회, 움직이는 교회, 더 살리는 교회, 보내는 교회, 그리고 교회, 일상으로 교회에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름만 들어도 아, 이 교회는 이런 공동체가 되고 싶구나. 그 교회가 품고 있는 꿈과 정체성이 조금은 보이는데요. 그런데 하하교회라는 것도 있대요. 처음엔 저도 하하 우자에서 하하교회인 줄 알았는데요. 뜻을 알고 보니까 가볍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교회. 참 좋은 이름이죠. 생각해보면 이름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동시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기억하게 해주는 그런 것인데요. 크리스찬인 우리에게도 이름이 있죠. 그래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이름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내가 있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 이름의 뜻이 조금은 보여야 하지 않을까요? 말에서는 예수님의 따뜻함이 보이고, 일할 때는 정직함이 보이고, 사람을 대할 때는 사랑이 보이고. 그래요, 이번 한 주는 뭔가 대단한 일을 해내는 것보다 내가 가진 이름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자고요. 그리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힘으로 다해내는 한 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한 주가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보자고요.